0: 공격받았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현지 공간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 전해드렸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유화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2: 미군이 지난달 납포한 이란 화물선을 전격적으로 풀어주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신뢰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3: Vacate your engine room. Vacate your engine room.
4: 기관실을 비워라. 우린 함선을 무력화할 사격을 갈 준비가 돼 있다.
5: 지난달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들어간 뒤 최초로 납포한 이란 화물선 투스카후. 미군의 정지 명령을 6시간 넘게 무시하고 운항하자 엔진을 무력화시킨 뒤 헬기 강하로 선박을 점령했습니다. 특히 투스카후가 납포 직전 중국을 거친 것으로 파악돼 미 해병대는 컨테이너 5천 개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미사일 연료로 쓸 화학물질을 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4: 한 척을 붙잡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물건이 실려 있습니다. 어쩌면 시진핑 주석이 준 선물일지도 모르겠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투스카호 나포 2주 만에 미군 중부사령부가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미사일 연료 적재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승조원 22명을 파키스탄에 풀어주고 선박도 이란에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투스카후 반환이 미국과 이란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선박 반환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물밑 대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4: 미국 측이 우리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 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5: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에 14개 종전한 제안에 다시 수정안을 내놨다고 보도해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는 즉시 유가가 곧 급락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6: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UAE 유조선 공격에 이어 순항미사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에서 쏜 미사일과 드론 등 19발을 요격했지만 드론 공격으로 푸자이라 석유화학단지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나서자 이란이 미 해군 함정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다시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배럴당 114달러 44센트로 5.8%나 올랐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전장보다 4.39% 오른 배럴당 106달러 42센트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이 급속히 하락할 거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4: 이 사태가 끝나면 가격이 아주 크게 떨어질 겁니다. 속도도 매우 빠를 거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까지 떨어질 겁니다. 시중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석유를 가득 실은 선박들이 있기 때문이죠.
6: 하지만 미국 내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46센트까지 올랐고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갤런당 7달러를 넘어서며 미국인들의 일상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4: 아픈 가족이 있는데 차로 이동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주 건너편이나 북쪽으로 올라가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거의 5달러나 하는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6: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 재개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휴전 붕괴 위기론까지 번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 철수 발표의 파장이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2: 동맹의 기준이 국가 전략이 아닌 통치자의 기본에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안보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유럽 방위의 심장부이자 이란 전쟁의 핵심 보급로인 독일 람슈타인 기지. 전략가들은 전쟁 중 후방 기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감축입니다. 발단은 동맹국 정상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란 전쟁을 비판한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4: 독일에서 왜 병력을

0: 철수합니까? 대폭 감축할 겁니다.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거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이번에 발표된 5천 명은 의회의 제동을 피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뺄 수 있는 법적 최대치라는 점에서 정교한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살은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0: 감축할 겁니다. 이탈리아는 도움 안 됐고 스페인은 최악이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동맹의 가치가 대통령의 기분 점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0: 나토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 군비를 늘린다고 자율성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세빔 다델렌 독일 야당 의원입니다.
1: 메르츠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합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 거래적 외교 앞에 독일의 안보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핵심 전략 자산인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는 이미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0: 대통령과 견해는 다르지만 미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입니다.
1: 동맹의 기준이 공동의 가치에서 통치자의 감정으로 전락하면서 미군 기지는 이제 언제든 뺄 수 있는 보복의 도구가 됐습니다. 개인의 변덕이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미국이라는 동맹의 약속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유럽의 의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찬디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즉시 점령할 수 있다는 최근 발언을 비롯해 여러 차례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3: 왜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쿠바를 언급해온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1959년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자리 잡은 뒤 시작된 미국의 쿠바 제재는 어느덧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제 번호는 7,000번인데 하루에 고작 50명만 주유를 해줍니다. 도대체 언제 다시 기름을 살 수 있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4: 수십 년 제재로 쿠바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고 핵을 보유한 국가도 아니라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쿠바를 강하게 압박하는 배경으로는 먼저 지정학적 특수성이 거론됩니다. 쿠바와 미국 본토 사이는 약 145km, 서울에서 대전보다도 가깝습니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들여다 미국과 부딪혔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며 쿠바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적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됐습니다. Within the past
0: week, 지난 일주일 동안 명백한 증거를 통해 쿠바의 공격용 미사일 기지들이 현재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962년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백악관은 최근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쿠바가 이란 정부를 포함한 주요 테러 지원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조직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알자지라 등 일부 외신은 백악관 발표에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플로리다에는 쿠바계 미국인 140만 명 이상이 사는데 이들 사이에선 반공 정서와 쿠바 강경론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쿠바 문제는 외교 현안을 넘어 표심과 직결된 정치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트럼프 특유의 캐릭터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5: 이란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분명히 쿠바
0: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5: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미 정권을 옹립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4: 일부에선 쿠바 북부 해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 등 에너지 변수도 거론됩니다. 인도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까지 압박하는 흐름이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쿠바는 지리적 근접성, 냉전의 기억,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이 맞물리며 반복적으로 위협 대상으로 소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미국 비밀경호국은 현지 시간 4일 워싱턴 DC의 워싱턴 기념탑 근처에서 법 집행위원이 쏜 총에 한 명이 피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비밀경호국은 X에 올린 글에서 요원들이 워싱턴 기념탑 바로 옆 교차로에 있다며 한 명이 법 집행위원이 쏜 총에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들의 상태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며 긴급 구조대원들이 대응 중이며 접근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P통신은 당국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백악관

0: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안보 합의와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성명을 통해 현 시점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우선 안보 협정에 도달해야 하며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자 일본은 장기전에 대비해 중동 국가들이 아닌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며 에너지 수입처를 바꾸고 있습니다.
1: 당장은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과 비슷한 상황인 우리도 눈여겨볼 점이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2: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베트남 일정을 마치자마자 바로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커진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치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3: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저는 동지국 간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우린 불안정하고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양국 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두 나라는 신뢰하는 친구 사이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입니다.
2: 호주는 일본이 액화천연가스,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가스 수입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합니다. 석탄은 60%를 호주에서 사옵니다. 반대로 일본은 디젤유 등 정제 석유 제품을 호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유 없이 수출을 제한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히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자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고 미국산 원유는 수입량을 4배 넘게 늘렸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엔 멕시코에서도 원유 100만 배럴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성사시켰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95% 이상을 중동 석유에 의존해 왔는데 전쟁을 계기로 수입처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 위험도를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기 조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외투로 적절한 체온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0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중부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5년

0: 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린날인 오늘 다행히 비 소식 없이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도 전국에서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연휴가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공기가 다소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2도, 춘천 2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부산 외곽고속도로는 기장 방향 한림요금소 하이패스 차로에서 화물차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고령 분기점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계속해서 고령 분기점이 전면 통제되어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1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인천 시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니까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휴일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워라.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헤르만 헤세가 한 말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늙는다는 건 곧 꿈을 꾸지 않는 거란다 라고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기에 바쁘고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다 보니까 꿈을 꾼다는 게 뭔지 잊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될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해맑은 표정의 아이들을 볼 때면 어른인 우리가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더 많은 걸 배우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뉴스 앤 뮤직을 함께하는 모두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따뜻한 봄날, 그 충전의 시간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시죠.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그린데이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YTN 라디오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들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라디오 듣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린이날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들려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떠오르시면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신청곡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비욘세의 Crazy in Love 이어서 콜드플레이가 부릅니다. Viva La Vida.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하던 우리 선박에 폭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대책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이후 최초로 발생한 우리 선박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2 차관은 중동 지역 7개 공관과 해양수산부가 참석한 회의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원인 파악과 함께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사건 발생 직후 선사와 관련 기관을 접촉해 우리 선원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을 요청했다며 유사시 즉각적인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주재국과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 외무성 인사들과 친선 모임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평양 화성지구 식당에서 열린 친선 모임엔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 대사관 임시대사 대리와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외무성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통신은 두 나라 순회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친선 관계를 부단히 확대 강화해 나가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양국 정상의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한밤중에 길을 가던 고등학생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자정쯤 광주광역시 첨단동의 길거리에서 남녀 고등학생 두 명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여학생은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남학생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길을 가던 남학생이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다 함께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린이날 오전에 함께하는 뉴스앤뮤직 5628번님, 마음은 늘 어린인데 외모는 쭈글쭈글 변했네요.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서 위로받습니다. 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에이, 이렇게 스스로가 거울을 볼 때는 또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쭈글쭈글이라고 표현하시기에는 분명히 우리 5628번님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스스로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유,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주름이 늘어나는구나. 이른바 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권태기라는 표현인데 그런 시기가 지나가면 또 내 외모에 대한 스스로 자신감을 느끼는 시기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게 사이클을 타고 주기가 돌아오더라고요. 아마 지금 얼태기를 타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다시금 자신감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니제리맘님,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해맑은 웃음과 지혜롭고 또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메시지 올려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손주분들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써주셨어요. 우리 외손자 황노하, 김이안, 김이든 지금처럼 건강하게 지혜롭게 성장하길 바랄게 라고 아유 할머니로서 이렇게 멋진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다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손주분들을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맞아서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축하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네요.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박선희의 바람이 불어와, 어쿠스윗의 달과 별, 나 사이에까지 두 곡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참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SNS에서 이란은 선박 이동과 관련된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몇 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방 작전에 돌입한 이후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군사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4일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사태는 정치적 위기에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 차량 넉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와 40대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9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쿨의 청혼, 성시경 두 사람 함께 듣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0: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2: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상 여름의 시작인 입하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2도, 춘천 24도까지 오르겠고 공기질도 전국에서 깨끗해서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 한때 충남 남부와 전라 서부에서는 200m 안팎의 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서도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나들이 계획되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도로 통행료는 아직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과속이나 사고가 없도록 차간을 넉넉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고령 분기점 1, 2차 승용차 관련 사고 때문에 일대가 아직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고령 분기점 일대가 전면 통제돼 있고 아직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록 1km 구간에서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쪽으로 천안 분기점부터 독립기념관까지 2km 구간 차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2: 승선원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인접 국가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남우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단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HMM 화물선 남우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화물선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나자 선원들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4시간가량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CCTV상에서는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파악되고 추후 선원들이 기관실을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선박은 예인선을 통해 근처 두바이 항으로 인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하던 우리 선박에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자 현지 공관과 함께 긴급 재외국민 보호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2: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우리 선박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선원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인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4: 네, 외교부는 오늘 새벽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 HMM 남우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자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을 비롯한 중동지역 7개 공관과 해양수산부가 참석했습니다. 김 차관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원인 파악과 함께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사건 발생 직후 선사와 관련 기관을 접촉해 우리 선원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사시 즉각적인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주재국과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선박이 공격받았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 전해드렸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 또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선박을 빼내는 작전에 나선 미군을 공격하면 보복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 화물선 폭발 사고 원인을 이란 공격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런 상황으로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하며 휴전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6: 그들이 잘못 행동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두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공격받을 때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상황을 고조시킨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6: 지금이야말로 국제 파트너들이 나서서 이란에 압박을 가할 좋은 시점입니다. 이제 중국이 외교적으로 나서서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5: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이란의 해협 개방 설득 등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해방작전에 돌입한 첫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2: 호르무즈를 놓치지 않기 위한 양측의 대치가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투건 기자, 우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공습을 재개하면서 휴전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란의 공식적 입장이 나왔습니까?
7: 네, 이란은 아직까지 아랍에미리트 공습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익명의 이란군 관계자는 국영방송을 통해 애초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할 계획은 없었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란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0: 어제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사태는 정치적 위기에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악의적 세력에 의해서 다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종합할 때 당장 걸프 국가들을 겨냥해 확전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란의 아랍에미리트 공습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떻습니까?
0: 네,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봤던 걸프 국가들은 당연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죄악스러운 침략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협상 중재국 가운데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이란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을 지지하고 호르무즈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란의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네, 미군이 해방작전에 돌입한 이후 미군의 호위 아래 미국 선박이 호르무즈 협을 통과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고요?
0: 네, 어제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 상선 두 척을 무사히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군의 소형 고속정 6척을 격침하고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곧바로 이런 발표를 부인하면서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이었습니다. 덴마크의 세계적 해운사 머스크 측은 미국 자회사 소속의 차량 운반선이 미군의 지원 아래 호르무즈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미국 선박 5척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군이 먼저 머스크 측에 호르무즈 통과를 제안한 뒤 포괄적인 운항 계획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미군이 추가로 호르무즈 통과를 지원할 경우 양측의 무력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0: 네, 일방적인 호르무즈 통과는 휴전 위반인 만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란 혁명수비대 관리는 호르무즈에 개입하려는 미군의 시도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호르무즈의 통제구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통제구역에는 호르무즈 양쪽으로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의 영해 일부까지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미군이 추가로 작전에 나설 경우 어제와 같은 무력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 모두 종전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서 훨씬 더 유연해졌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브원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는 대로 유가가 곧 급락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UAE 유조선 공격에 이어 순항미사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에서 쏜 미사일과 드론 등 19발을 요격했지만 드론 공격으로 푸자이라 석유화학단지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나서자 이란이 미 해군 함정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다시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배럴당 114달러 44센트로 5.8%나 올랐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전장보다 4.39% 오른 배럴당 106달러 42센트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이 급속히 하락할 거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4: 이 사태가 끝나면 가격이 아주 크게 떨어질 겁니다. 속도도 매우 빠를 거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까지 떨어질 거죠. 시중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석유를 가득 실은 선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 하지만 미국 내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46센트까지 올랐고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갤런당 7달러를 넘어서며 미국인들의 일상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4: 아픈 가족이 있는데 차로 이동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주 건너편이나 북쪽으로 올라가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휘발유가 갤런당 거의 5달러나 하는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죠.
3: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 재개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휴전 붕괴 위기론까지 번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화재

0: 과정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박 HMM 남우호에 탑승 중이던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전체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금 전에 외교부에서 밝혔습니다. 선박의 화재도 진압이 완료가 됐고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네, 현재 우리 선박은 인근 항구로 예인될 예정이고 그곳에서 수리를 진행할 예정인데 아직 예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사고 원인은 선박 예인 후에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해진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8년에서 9년 뒤에 끝날 거라며 세 번째 임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소상공인의 10년간 제공되는 제도적 혜택을 소개하며 지금부터 8년이나 9년 뒤에 임기를 마치게 되면 나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두 차례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3선은 불가능합니다.
1: 이란 전쟁 탓에 6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0: 경호선 발사가 수송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고 중동 전쟁은 미중 담판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베이징 수도공항에 미군 C-17 수송기 두 대가 잇따라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마다 전용차와 경호장비 등 선발대를 실어나르던 기종입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방중을 앞두고 현지 경호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주엔 양국 무역협상 대표들의 화상회의와 외교수장 사이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3: 제가 아는 한 일정을 변경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중국과 회담에서 중국 이란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죠. 스콧 배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2: 앞서 이란 전쟁 탓에 6주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동 휴전 협상은 불발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이중 봉쇄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조인다는 명목으로 중국 민간 정유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발끈한 중국은 부당한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첫 행정명령 발동으로 맞섰습니다. 방중에 또 차질이 생길 거란 추측도 나왔지만 사전 삿바싸움이란 분석에 더 힘이 실립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갈 때까지 호르무즈가 닫혀 있다면 이 문제는 양자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겁니다. 포총 중국 유엔 대사입니다.
2: 5월부터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미국 일방주의를 규탄하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동전쟁을 중국과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면서 단순 무역 담판이 아닌 국제정세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판이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4: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6: 고양 특례시.
4: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

0: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린아이는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공기가 제법 서늘했는데요. 낮에는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5.3도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2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전체적인 소통 상황은 아직은 수월합니다. 정오가 지나면서 고속도로 상행선의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날인 만큼 도로에서는 사고가 없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남양주 요금소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천안 분기점에서 독립 기념관까지 이제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 월드컵 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이제 외곽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과 멀릉나들목에서 신내나들목까지 정체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강을 따라 지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활기차게 시작하는 어린이날 휴일 오전. 이번 시간은 스탠딩 에그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Kiss Me.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FM 94.5MHz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스탠딩 에그의 키스 미 듣고 왔습니다.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이죠. 휴일 뉴스 앤 뮤직. 이제 오전 10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10시 25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면 일찍 하루 시작해서 뭔가 일정을 한창 소화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휴일의 여유 즐기면서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늦장 부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라디오 듣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면 저희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채팅은 무료예요.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유의 미인, 경서 칵테일 사랑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아이유, 미인, 경서, 칵테일 사랑 두 여성 보컬의 목소리로 리메이크 곡 두 가지 듣고 왔습니다.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물러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퇴임하는 다른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도 조만간 개시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이번 달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인선할 최종 후보를 청와대와 조율해왔지만 현재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대법관 재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재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훈련하던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이빨이 빠질 정도로 턱을 붙잡고 짓누른 애견 유치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동물학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경남 거제시에서 애견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7월 애견 유치원에서 고객 소유의 10살 푸들을 학대해 치아 탈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개인기를 훈련하다가 개가 자기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턱을 붙잡고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워 14분 동안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뒤 이를 업체에 알리지 않은 회원에게 성혼 사례금에 대해 위약금까지 물리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혼정보업체 A사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4,70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성혼 사례금 1,100여만 원과 그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3,500여만 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오전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오전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4563번님, 우리 쌍둥이 어린이가 부산 여행 와서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날 맞아서 함께 가족여행 떠나셨는데요. 예쁜 추억 만드시고 또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대신 전해드리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목소리로 직접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각자 또 다른 모습으로 어린이날 재밌게 보내고 계신 분들, 애청자 가족분들 계실 텐데 저희한테 소소한 이야기라도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볼게요. MC몽의 아이스크림, 이어서 다이나믹 듀오가 부릅니다. 해뜰 때까지만.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의 정박 중 폭발 화재가 발생한 HMM 남우호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전체 선원이 피해를 보지 않았고 선박 화재도 진압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우호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현재 예인선을 수배하고 있고 근처 항구로 예인해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의뢰인들에게 검사 접대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낸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기소된 50대 A씨가 변호사라는 자신의 지위와 의뢰인의 불안한 처지를 이용해 사기를 쳤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모 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친구라며 식사와 접대를 하며 변론을 하겠다고 의뢰인을 속여 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4년 새 국내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진단을 받은 환자가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7만 9천여 명이었던 ADHD 환자 수는 2024년 들어 26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 환자 수는 10대가 가장 많았는데 환자 수가 늘면서 진료비도 314%나 급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데이식스 Congratulations 이어서 잔나비의 행운을 빌어요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닷새간의 황금 연휴 마지막 날이자 어린이는 오늘 맑고 화창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기도 청정한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수준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

만끽하시기 좋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2도, 춘천 2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정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흥 부근에서 수원까지 3km 구간과 양재 나들목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이제 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신갈 쪽으로 천안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까지 3km 정도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군자 분기점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부딪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파로 군자 분기점부터 월급 분기점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40km 안팎입니다. 서부 간선도로 지금 외곽쪽 교통량이 서서히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부터 이제 송내 나들목까지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 폭발 화재가 발생한 HMM 남호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전체 선원이 피해를 보지 않았고 선박 화재도 진압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호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현재 예인선을 수배하고 있고 근처 항구로 예인해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박을 예인한 뒤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태롭게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사실상 무력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2: 이란은 민간 선박 공격은 물론 아랍에미리트에 대해 미사일 공습까지 재개해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현지 시간 4일 이란 국영 TV가 공개한 미사일과 로켓포 발사 화면입니다.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4: 이란 해군은 미군과 이스라엘의 구축함이 호르무즈에 진입하는 걸 신속하고 단호한 경고로 저지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 앵커입니다.
3: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이 피격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란 매체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보호하고 있던 선박들을 표적삼은 이란 소형보트 6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의 지원으로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4: 분명한 건 우리가 이란 정권을 압박하면서 그들은 군인들 급여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경제 봉쇄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3: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재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상선이나 이란 소형보트가 격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호르무즈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무력 공방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고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

0: 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후자이라 석유산업단지에 불이 나 진화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도를 넘는 공격에 인내하기 어렵다며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과 휴전 이후 걸프 지역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 중동 일대 군사적 충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 돌입을 선언한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2: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두 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4: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 판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3: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5: 저 배들은 이란으로 건너갈 수 있는 통항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은 종전 방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중재공을 통해 상대가 답하면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라고 서로 요구하고 종전과 핵 문제 중 뭐가 우선이냐를 놓고도 평행선이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욱 기자입니다.
6: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덕스럽고 외교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5: 미국은 지나치고 불리합리한 요구를 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6: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과 농도 상한, 농축 우라늄 처분 등과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부분 추측성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은 복잡한 핵 협상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먼저 합의한 뒤 시작하자는 입장 재확인입니다.
5: 현재 우린 전쟁의 완전한 종식외에 다른 어떤 것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6: 앞서 미국이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은 14개 항 수정 제안으로 받아쳤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철군, 미국의 해상 봉쇄 제재 해제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제안에 모든 걸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놓고는 그저 잘 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5: 이란과의 관계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원하고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서로 상대의 제안을 새 제안으로 되돌려주면서 퇴짜만 놓는 행태를 끝모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0: 꽉 막힌 이 상황에 트럼프의 일방적인 지시로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탈출을 돕겠다며 개시한 작전이 이란의 반발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이란군이 밝힌 데 이어 외무부도 입장이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44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6.42달러로 전장보다 4.39% 올랐습니다.
2: 연일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3% 내린 48,941.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는 0.41% 내린 7,200.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9% 내린 25,067.80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30년 만기 미국채 금리가 5% 선을 돌파했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 웹을 보면 현지 시간 4일, 미 동부 시간 오후 3시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전장보다 0.06%포인트 오른 5.02%를 기록했습니다.
2: 전국 휘발유 값이 2,000원 초반대를 유지하며 소폭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11.3원으로 어제보다 0.3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는 소폭 내려 2,005.2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51.7원, 경유는 2,038.2원으로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해외에 있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옮기려던 기업이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1: 전쟁이 길어지면서 위기에 취약한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경북 경산시가 조성 중인 지식산업지구입니다. 지난 3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지역 강소기업이 중국 공장을 이곳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리쇼어링,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겁니다.
4: 이곳 4만 8천여 제곱미터 땅에 7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약 150명을 채용해 첨단 산업에 쓸 정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3: 지자체도 양해각서를 맺고 지원에 나섰고 기업도 리쇼어링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발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멈춰섰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 원자재 공급난이 원인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 수백억 원이 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자체는 전쟁 여파가 가라앉으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토지 계약까지 무산된 마당에 전쟁은 길어지면서 언제 재개될지는 기약조차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외부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 투자와 채용을 줄이면서 결국 성장 동력 상실과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6: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5: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나 인재 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란 전쟁의 여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3: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 시작된 전쟁이 우리 산업 풀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영 심리마저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자 일본은 장기전에 대비해 중동 국가들이 아닌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며 에너지 수입처를 바꾸고 있습니다.
1: 당장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과 비슷한 상황인 우리도 눈여겨볼 점이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7: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베트남 일정을 마치자마자 바로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커진 위기를 헤쳐나

0: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입니다.
1: 호주는 일본이 액화천연가스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가스 수입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합니다. 석탄은 60%를 호주에서 사옵니다. 반대로 일본은 디젤유 등 정제 석유 제품을 호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유 없이 수출을 제한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히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자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고 미국산 원유는 수입량을 4배 넘게 늘렸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엔 멕시코에서도 원유 100만 배럴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카시 총리가 직접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성사시켰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95% 이상을 중동 석유에 의존해 왔는데 전쟁을 계기로 수입처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 위험도를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기 조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중동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일부 국가는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국제통화기금 IMF 수장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우르기에바 IMF 총재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경제금융포럼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2026의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우르기에바 총재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125 선에 머문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며 재정 능력이 없는 국가들은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4: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0: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하늘이 파랗고 기분 좋은 햇살이 가득합니다. 공기질도 전국에서 깨끗해서 야외활동을 즐기시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이 서울 22도, 춘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가 지면 일교차는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저녁에는 겉옷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상당한 비 소식 없이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가 좀 꾸준한 편인데요. 나라나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군자 분기점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군자 분기점에서는 1km 구간 정체입니다. 아침 시간대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고령 분기점 1, 2차로 승용차와 화물차 관련 사고 이후 아직 고령 분기점이 전면 통제돼 있습니다. 이 일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주남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이제 서운 분기점부터 송내 나들목까지는 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 나들목에서 송내까지 3km 정도 더딘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어린이날 휴일 오전에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만약 어제 휴가를 냈다면 최장 닷새간의 황금 연휴를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두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연휴의 끝에서 남은 하루도 마음껏 즐기면서 재충전의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요. 취미 있는 시간, 여러분의 휴일 일상의 배경음악이 되드리겠습니다.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사브리나 카펜터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하우스 투어.

FM 94.5MHz,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은 사브리나 카펜터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하우스 투어 함께 듣고 왔어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애청자분들이 문자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9849번님, 혹시 산책 나가셨나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 산책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진 한 장을 첨부해서 보내주셨어요. 확실히 이제 진짜 녹음이 짙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릇푸릇하게 연둣빛의 잎사귀가 나오고 있구나, 진짜 봄이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여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짙은 녹음이 이렇게 우거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이 절기상 입하라고 하니까 진짜 여름입니다. 이제 더워질 일만 남았어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휴일이긴 하지만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5515번님, 저는 오늘 출근입니다. 어린이 행사가 있거든요. 휴일에 출근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이라고 문자로 응원해 주셨어요. 네, 5515번님도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밤 늦게까지 저희는 자정까지 뉴스 앤 뮤직으로 쭉 이어집니다. 매시 20분마다 뉴스 그리고 음악으로 채우는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과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하루 종일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힘드는 노래 선곡해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라디오 듣고 계신지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 공유하실 수 있는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떠오르신다면 문자로 함께 해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세요. 저희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고요. 또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팝으로 채워볼게요. 먼저 로빈 테이크의 Morning Sun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지 노스카의 I'm Reaching Out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 수송기가 잇따라 베이징에 도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중국을 찾는 등 회담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미 공군 C-17 수송기가 지난 1일 베이징에 착륙한 데 이어 2일과 3일에도 같은

수송기 석 대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수송기 도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중국 매체들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물자 수송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의 정박 중 폭발 화재가 발생한 HMM 남우호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전체 선원이 피해를 보지 않았고 선박 화재도 진압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우호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현재 예인선을 수배하고 있고 근처 항구로 예인해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선사인 HMM 소속 상선에 폭발 화재가 발생한 걸 두고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SNS에 무엇보다 선원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면서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오늘 SNS에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 선원들의 안전과 무사 복귀라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다양한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로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677번님, 남편과 가까운 곳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말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런던 보이 듣고 싶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노래 저희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나들이 하기에도 좋고 드라이브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운전하실 때 꼭 안전사고 주의하시고요. 아, 좋은 추억 만들려고 나가신 만큼 또 드라이브 하시고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 돌아오시는 것도 좋겠네요. 요즘은 식사하고 또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맛있는 차 드시면서 또 사진 찍는 것도 유행이잖아요. 하루 남은 연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휴일 남은 시간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라디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즐겁게 노래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청곡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5515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0677번님의 신청곡 테일러 스위프트 런던 보이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동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일부 국가는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국제통화기금 IMF 수장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우르기에바 IMF 총재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경제금융포럼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2026의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우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이란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125 선에 머문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며 재정 능력이 없는 국가들은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가 재작년보다 약 1.8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4년 526건에서 지난해 927건으로 76.2% 크게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명으로 같았지만 부상자가 556명에서 10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2살 아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인천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원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2살 남자아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마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11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낮 12시부터는 트로트, 성인 가요로 채워지는 뉴스 앤 트롯 이어지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드림걸의 Teenage Blue, 이어서 해리 스타일스의 Aperture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더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YTN i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린이날인 지나 절기 입하인 오늘 하늘이 맑고 화창합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야외활동을 즐기시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이 서울 22도, 춘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좀 차이나면서 저녁에는 겉옷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청주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0: 사고가 발생해서 4km 정도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 일대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는 4km 정도 다시 밀리고 있고, 이후 양재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5km 정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강일 나들목 2차로 갓길에서는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이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전 서하만 나들목 부근에서 3km 정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오늘 새벽 광주에서 길 가던 여고생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났던 용의자를 조금 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5: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쪽의 정박 중 폭발 화재가 발생한 HMM 남호호의 선원 24명이 모두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박을 예인한 뒤 피해 상태를 봐야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선박 피해 소식을 SNS에 전하며 이란이 공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선박을 빼내는 작전에 나선 미군을 공격하면 보복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민간 선박 공격은 물론 UAE에 대해 미사일 공습까지 제기하며 휴전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이 급속히 하락할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5: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이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수기를 거치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검법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한밤중 광주의 한 도심에서 길을 걷던 고등학생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 흉기에 찔린 여고생 한 명이 숨졌고 남학생 한 명은 다쳤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서욱 기자, 흉기를 휘두른 범인이 붙잡혔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흉기 피습 사건의 용의자를 경찰이 검거했습니다. 사건 발생 11시간여 만입니다.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자정쯤, 그러니까 오늘 새벽 0시 11분쯤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교 2학년 B양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인근에 있던 동갑내기 C군도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사건 현장에 접근했다가 흉기에 다쳤습니다. B양은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숨졌습니다. 남학생 C군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대학교 인근 인도로, 심야 시간대 사람의 통행이 드문 곳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인근에 있던 또 다른 시민이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녀 고등학생 두 명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일대 CCTV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했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사건 발생 11시간여 만에 용의자 20대 남성 A씨를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추가되는 내용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난 우리 선박은 화재 진압 이후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우리 선박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7: 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 폭발이 발생한 HMM 남우호 화재는 현재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전체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근처 항구로 예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남호호가 스스로 정상 운항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수리도 필요해서 예인선을 구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중소형 화물선 남호호는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담맘항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 저녁 기관실 좌현 쪽에 폭발과 함께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벽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차관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원인 파악과 함께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사건 발생 직후 선사와 관련 기관을 접촉해 우리 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사시 즉각적인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주재국과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 전해드렸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5: 또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선박을 빼내는 작전에 나선 미군을 공격하면 보복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유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 화물선 폭발 사고 원인을 이란 공격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런 상황으로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하며 휴전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9: 그들이 잘못 행동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두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8: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공격받을 때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상황을 고조시킨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9: 지금이야말로 국제 파트너들이 나서서 이란에 압박을 가할 좋은 시점입니다. 이제 중국이 외교적으로 나서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8: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이란의 해협 개방 설득 등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해방작전에 돌입한 첫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면서 중동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5: 호르무즈를 놓치지 않기 위한 대치가 계속될 경우 추가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국제부 최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토건 기자,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공습을 재개하면서 휴전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까?
10: 네, 아직까지 이란은 아랍에미리트

0: 공습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익명의 이란군 관계자는 국영방송을 통해 애초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할 계획은 없었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서 어제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사태는 정치적 위기에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악의적 세력에 의해 다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종합할 때 당장 걸프 국가들을 겨냥해 확전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랍에미리트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란의 공습 이후 잠재적 공습 위협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 네, 이란의 아랍에미리트 공습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0: 네, 이번 전쟁으로 큰 피해를 봤던 걸프 국가들은 당연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죄악스러운 침략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협상 중재국 가운데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이란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을 지지하고 호르무즈 개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란의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네, 미군이 이 해방작전에 돌입한 이후 미군의 호위 아래 미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요?
0: 네, 어제였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 상선 두 척을 무사히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란군의 소형 고속정 6척을 격침하고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곧바로 이런 발표를 부인하면서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몇 시간 전 덴마크의 세계적 해운사 머스크가 미군의 발표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국 자회사 소속의 차량 운반선이 미군의 호위 아래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는 건데요. 이 선박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미국 선박 5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군이 먼저 머스크 측에 호르무즈 통과를 제안한 뒤 포괄적인 운항 계획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미군이 추가로 호르무즈 통과를 지원할 경우에는 양측의 무력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도 큰데 어떻습니까?
0: 네, 일방적인 호르무즈 통과는 휴전 위반인 만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관리는 오늘 오전에도 호르무즈에 개입하려는 미군의 시도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호르무즈의 통제구역을 대폭 확대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통제구역에는 호르무즈 양쪽으로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의 영해 일부까지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추가로 작전에 나설 경우 어제와 같은 무력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 모두 종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서 더 유연해졌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란 외무장관은 파키스탄을 통한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버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는 5% 넘게 급등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는 대로 유가가 곧 급락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UAE 유조선 공격에 이어 순항미사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에서 쏜 미사일과 드론 등 19발을 요격했지만 드론 공격으로 후자이라 석유화학단지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나서자 이란이 미 해군 함정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다시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배럴당 114달러 44센트로 5.8%나 올랐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전장보다 4.39% 오른 배럴당 106달러 42센트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이 급속히 하락할 거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4: 이 사태가 끝나면 가격이 아주 크게 떨어질 겁니다. 속도도 매우 빠를 거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까지 떨어질 겁니다. 시중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석유를 가득 실은 선박들이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하지만 미국의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46센트까지 올랐고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갤런당 7달러를 넘어서며 미국인들의 일상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4: 아픈 가족이 있는데 차로 이동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나 하는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미시건주 주민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

0: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0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이 매우 강해 외출을 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7도, 습도는 34%입니다.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나들이 가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현재 어린이대공원역 주변 일대로 교통량이 다소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숲 주변으로도 혼잡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양화대교 부근 일대로 주춤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월드컵 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이동하는데 속도가 떨어집니다. 주요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옥산에서 청주유계소 사이로 4km 구간이 밀리고 있고요.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시구간에서도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반포, 독립기념관 부근 일대로 각각 짧은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서울 다가서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만 주춤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이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안암 부근에서 3km 구간이 밀리고 이후로는 강일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12시에는 뉴스 앤 트롯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아, 한때 나도 어린이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어느덧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고 이제는 어린이들을 챙겨줘야 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인생 참 빠르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첫 곡은 이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추가열 소풍 같은 인생 전해드리면서 이 시각 출발합니다.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5: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8: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12시 뉴스엔트로 첫 곡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냥 제목 때문인지 뭔가 소풍 가고 싶다. 그렇죠?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어린이 집안에 있는 자녀를 데리고 소풍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하필 마침 날씨가 좋아서 많이들 나들이를 다녀오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어느덧 수요자였던 우리가 이렇게 다 공급자가 되어가지고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가짐도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수요자도 아니고 공급자도 아닌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제 주위에 워낙 부모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많아졌다 보니까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가더라도 그게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더 신났던 것 같거든요. 뭔가 어린이들, 아이들은 그 기준이라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 시간을 기다려서 혹은 두 시간을 기다려서 놀이기구를 하나 타고 맛있는 걸 하나 먹고 그런 거 자체가 그게 뭐 얼마나 긴 건지 그런 기준이 없었던 것 같고 그 모든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할수록 뭔가 다른 것들과의 비교점이 많이 생기면서 힘들다, 지루하다, 지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이런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뭔가 미리 지레짐작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오늘 뭐 기분 좋은 날이니까요. 모두 다 소풍을 다녀온다라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노동절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 좀 긴 연휴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연휴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되다 보니까 내일부터 또 이어지는 주중을 잘 보내시기 위해서 평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뉴스앤트롯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국민 애창 인기 트롯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트로트 좋아하시는 곡들 있다면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0945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정서주 염유리의 오라버니, 나미의 내 남자, 별사랑의 너뿐이야까지 총 3곡 이어갑니다.

네, 노래 세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했던 HMM 선박의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근처 우리 선박들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어젯밤 10시에 이어 오늘도 긴급 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을 재차 점검했습니다. 황 장관은 사고 직후 열린 회의에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 최선을 다하고 근처 우리 선박 또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수부는 선사, 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선사인 HMM 소속 상선의 폭발 화재가 발생한 걸 두고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SNS에 무엇보다 선원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오늘 SNS에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 선원들의 안전과 무사 복귀라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과잉 진료로 지목되는 비급여 보장은 낮춰 전체 보험료를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일 출시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암, 뇌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신, 출산,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를 새로 보장합니다. 또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신설하고 연간 자기부담금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합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보장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자기부담금은 30%에서 50%로 오릅니다. 특히 미등재 신의료기술,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와 같이 비중증 비급여 항목 가운데 과잉진료 우려가 큰 치료 항목들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어린이날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2시 41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분들은 문자와 채팅창 통해서 의견 그리고 사연 그리고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S01님께서 김중현의 옷깃만 스쳐도 인연입니다 신청해 주셔서 이 곡 준비해 봤고요. 이어서 6631님의 신청곡 나훈아의 남자의 인생까지 총 두 곡 띄워드립니다.

네, 신청곡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휘발유 값이 2,000원 초반대를 유지하며 소폭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11.3원으로 어제보다 0.3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는 소폭 내려 2005.2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51.7원, 경유는 2038.2원으로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밤중 광주 도로에서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월계동 거리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근에 있던 10대 남학생이 피해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사건 현장에 접근했다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끝곡 이선규의 한 입을 덮고 유진아의 미운 사내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고요. 저는 1시 20분에 돌아올게요.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하인 오늘 나들이 즐기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현재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도, 광주도 22도,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지는 만큼 늦은 시간까지 바깥 활동하신다면 겉옷은 챙기셔야겠습니다. 능동로 어린이대공원역 주변 일대로 혼잡합니다. 군자역 쪽으로 가는데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하위차로 따라서는 길게 밀리고 있고요. 천호대로 어린이대공원 후문 부근으로도 하위차로를 중심으로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후로도 한남대교를 지난 지점 5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중에 있으니까 두 곳 모두 차로 변경에 주의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만 차량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2: 생선한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인접 국가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나무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단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 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HMM 선박 화재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회의에는 위기관리센터장과 해수비서관, 외교안보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이 참석을 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생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와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시 30분부터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인 걸로 보이는데요.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회의 결과 내용이 들어오면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HMM 나무호의 화재가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호르무즈 해협에는 아직 한국인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2: 정부는 근처에 있는 우리 선박에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손효정 기자, 현재 나무호를 비롯한 우리 선원들의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나무호 선원들은 밤새 선박 뒤편 하단에 위치한 기관실에서 난 불을 직접 진화했는데요. 정부와 선사측 모두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나무호 선원 24명 가운데 하선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승무원들의 의사가 최우선이라며 하선을 원할 경우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은 나무호를 비롯해 모두 26척입니다. 외국 선박 인원까지 포함하면 우리 선원 160명이 두 달 넘게 해협 밖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선원 노조 측은 해협에 머무는 선원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사정이 함께 소통하고

0: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청와대에서도 지금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무엇보다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죠?
0: 네, 해양수산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관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황종우 장관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고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들에 대해선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해수부는 선사, 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선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협 봉쇄가 풀릴 경우에 대비해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모여 있었던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해협 안쪽 카타르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 발생한 걸 두고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SNS에 무엇보다 선원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면서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오늘 SNS에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 선원들의 안전한 무사 복귀라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태롭게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사실상 무력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2: 이란은 민간 선박 공격은 물론 UAE에 대해 미사일 공습까지 제기하면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현지 시간 4일 이란 국영 TV가 공개한 미사일과 로켓포 발사 화면입니다.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4: 이란 해군은 미군과 시오니스트의 구축함이 호르무즈에 진입하는 것을 신속하고 단호한 경고로 저지했습니다. 이란 국영 TV 앵커입니다.
3: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이 피격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란 매체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보호하고 있던 선박들을 표적삼은 이란 소형보트 6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의 지원으로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4: 분명한 건 우리가 이란 정권을 압박하면서 군인들 급여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경제 봉쇄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3: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재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상선이나 이란 소형보트가 격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호르무즈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무력 공방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고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후자이라 석유산업단지의 불이 나 진화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도를 넘는 공격에 인내하기 어렵다며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과 휴전 이후 걸프 지역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 중동 일대 군사적 충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은 종전 방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상대가 답을 하면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라고 서로 요구하고 종전과 핵 문제 중 뭐가 우선이냐를 놓고도 평행선이기 때문에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5: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덕스럽고 외교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미국은 지나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5: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과 농도 상한,

0: 농축 우라늄 처분 등과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부분 추측성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은 복잡한 핵 협상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먼저 합의한 뒤 시작하자는 입장 재확인입니다.
1: 현재 우리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앞서 미국이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은 14개 항 수정 제안으로 받아쳤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철군, 미국의 해상 봉쇄 제재 해제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제안에 모든 걸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놓고는 그저 잘 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1: 이란과의 관계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0: 서로 상대의 제안을 새 제안으로 되돌려주면서 퇴짜만 놓는 행태를 끝모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꽉 막힌 이 상황에 트럼프의 일방적인 지시로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탈출을 돕겠다며 개시한 작전이 이란의 반발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이란군이 밝힌 데 이어 외무부도 입장이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이란 전쟁 탓에 6주 미뤘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행은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3: 경호 선발대가 수송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고 중동 전쟁은 미중 담판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베이징 수도공항에 미군 C-17 수송기 두 대가 잇따라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마다 전용차와 경호 장비 등 선발대를 실어나르던 기종입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방중을 앞두고 현지 경호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주엔 양국 무역협상 대표들의 화상회의와 외교수장 사이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1: 제가 아는 한 일정을 변경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중국과 회담에서 중국-이란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스콧 베슨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4: 앞서 이란 전쟁 탓에 6주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동 휴전 협상은 불발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이중 봉쇄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조인다는 명목으로 중국 민간 정유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발끈한 중국은 부당한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첫 행정명령 발동으로 맞섰습니다. 방중에 또 차질이 생길 거란 추측도 나왔지만 사전 삿바 싸움이란 분석에 더 힘이 실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갈 때까지 호르무즈가 닫혀 있다면 이 문제는 양자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겁니다. 부총 중국 유엔 대사입니다.
4: 5월부터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미국 일방주의를 규탄하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동전쟁을 중국과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면서 단순 무역 담판이 아닌 국제정세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판이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 방문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는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간 4일 관련 질의에 그런 회담은 현재 일정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당국자가 현재라는 단서를 거론한 만큼 향후 북미 양측의 조율 여하에 따라 두 정상이 극적으로 회동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2: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로를 홍해 얀부항으로 돌렸습니다.
3: 그런데 이 우회로가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얀부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자 사우디는 1200

0: 기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와 해적을 앞세워 홍해의 목줄을 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 핵심은 이란의 압박 수위입니다. 이란이 당장 이들의 개입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더 큰 판을 위해 다음 단계에 카드로 아껴두고 있는 건지가 관건입니다. 한인 가다르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0: 영국 회사 무역기구는 최근 홍해 소말리아 인근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이 해역에서 납치 공격 시도가 잇따르면서 최소 선박 3척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홍해마저 해적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5: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6: 답 나왔네.
7: 가자.
5: 어딜요?
7: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8: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9: 평택시.
10: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5: 얼마나 걸릴까요?
10: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7: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0: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5: 세계 반도체 수도
7: 대한민국 수소 1번지
9: 바로 평택시.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어린이날입니다. 현재 능동로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군자역 쪽으로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하유차로 따라서는 길게 밀리고 있고요. 천호대로도 군자교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 쪽으로 이 후문 주차장 진입하려는 차량들도 하유차로에서는 정체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가는 데는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행주대교 목간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2, 3차로가 부분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근 지나실 때는 방화대교 부근부터 밀린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구간 서행이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만 정체 서행입니다. 북부간선 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고요. 외곽 구리 쪽으로 묵동에서 신내 사이로 시속 30km 미만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전 국민 애창 인기 트롯과 함께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1시 뉴스 앤 트롯 출발합니다. 저는 이현웅입니다. 트로트 하면은 제가 뭐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악, 어른들이 부르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남녀노소 정말 말 그대로 전 국민의 애창 인기 트로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어린이날에도 이 트로트와 함께하는 순간들 놓칠 수가 없고요. 한시 뉴스앤트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그리고 사연으로 꾸며지고 있으니까요. 문자 채팅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의 미안해서 미안해서로 이 시각 출발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1: 성원에드피아.
3: 한시 뉴스앤트로 첫 곡 신유의 미안해서 미안해서로 출발해봤습니다. 네,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1시가 넘어가고 있고요. 가장 따뜻한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침 날씨도 좋아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나게 나들이 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고속도로 위인지, 도로 위인지, 아니면 돗자리를 펴고 공원에 있는지, 놀이공원에 있는지, 우리 청취자분들의 실시간 위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디에 계시든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듣고 계시다고 하면 최소한의 이 채널 선택권 정도는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자녀 중에 일부는 나 트로트 들을래요 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예. 뭐 어쨌든 오늘 좀 다들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이 나들이 가고 논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모두 공감대가 형성이 어느 정도는 돼 있을 텐데 그래도 이왕이면 시간을 그렇게 보낼 것 같으면 기분 좋게 보내는 게 좋으니까요. 함께 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입니다. 9950님께서 저구의 하루만 신청을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요요미의 여우의 작전, 김수찬의 마중물 사랑까지 자, 세 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포함해서 노래 3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원하는 경우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 변경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누리집과 모바일 앱, 전화와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한 계좌 변경이 모두 차단돼 제3자가 연금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마음대로 계좌를 변경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공단 누리집이나 앱, 전화, 우편 등으로 가능하고 해제를 원할 때도 수급자 본인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곰 사육과 증식이 금지된 가운데 경기 여주시에 있는 곰 농장에서 불법 증식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최근 여주시 점동면에 있는 곰 사육 농장주 A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반달 가슴곰 여러 마리를 키우며 번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집에서 우리 손주들 돌보고 있다라는 사연이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 중에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종일 우리 엄마 아빠 둘이서 자녀들과 함께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잠시 이렇게 또 부모님께 부모의 부모님께 좀 부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이렇게 좀 함께하면 좀 나누면 그래도 더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8살, 11살 손주들 2박 3일 동안 실컷 맛있는 걸 해먹이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보내고 라디오 듣고 계시다 이런 사연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모두 좋은 시간을 이번 연휴 동안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스김의 눈물비, 청담동 8비트 류지광 함께한 아저씨, 이찬원의 시절 인연까지 총 3곡 또 이어갑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올해 약 2,417억 원을 투입해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사용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정보자원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일괄 구매해 통합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처별 개별 구매에 따른 중복 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사건 의뢰인들에게 검사 접대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낸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기소된 50대 A씨가 변호사라는 자신의 지위와 의뢰인의 불안한 처지를 이용해 사기를 쳤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모 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친구라며 식사와 접대를 하며 변론을 하겠다고 의뢰인을 속여 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2시간 동안 뉴스앤트롯을 진행해봤는데요. 이 시각 끝곡 오재복의 오늘은 좋은 날, 윤천금의 천사같은 아내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2시부터는 다시 뉴스앤뮤직으로 돌아가서 K-POP 그리고 팝송, 우리 가요 듣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고요. 2시 20분에 돌아올게요.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FM.
1: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해서 시야가 탁 트여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일교차가 매우 크겠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도, 강릉은 24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이 무척 강한 상황인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일부 구간에 에서만 짧게 밀리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데는 청주휴게소 부근 그리고 양재에서 서초 사이로만 밀리고 있고요. 부산 쪽으로도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도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서종에서 화도 사이로 4km 구간이 밀리고 이후로도 덕수산패 부근에서 강일 사이로 5km 구간에서 차간 거리 좁힙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도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와 자유로 사이로만 짧게 정체입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

0: 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 YTN 24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에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불을 모두 끈 해당 선박은 현재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진원 기자, 회의는 언제 열린 겁니까?
4: 네, 오늘 오후 12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과 해양수상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 주요 참모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HMM 남우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이 우선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선원 6명 등 안전이 확인된 승선원 24명의 상태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참여를 압박한 만큼 관련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3: 네, 청와대 회의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선박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4: 네, 어제 저녁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 폭발이 발생한 HMM 남우호 화재는 현재는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전체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기 위해선 근처 항구로 예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남우호가 스스로 정상 운항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수리도 필요해서 예인선을 구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HMM이 운영하는 중소형 화물선 남우호는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담만항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 저녁 기관실 좌현 쪽에 폭발과 함께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선박을 빼내는 작전에 나선 미군을 공격하면 보복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 화물선 폭발 사고 원인을 이란 공격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런 상황으로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하며 휴전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6: 이란이 나쁜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 일을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5: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공격받을 때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상황을 고조시킨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6: 지금이야말로 국제 파트너들이 나서서 이란에 압박을 가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이제 중국이 외교적으로 나서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니코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5: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이란의 해협 개방 설득 등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미국이 이른바 해방작전을 개시한 첫날부터 교전이 벌어지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군사적 공격을 주장하고 있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면서 중동전쟁 휴전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중동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7: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트에 와 있습니다.
3: 네, 어제 미국이 예고한 해방작전의 첫날이었는데 미국과 이란은 서로 상대방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7: 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을 빠져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이란과 교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작전 중에 이 상선을 위협했던 이란 고속정 6척을 아파치 헬기로 격침시켰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밝혔는데요. 이 사실관계를 두고서 이란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 소형 보트 6척이 혁명수비대 소속이 아니라 민간 선박으로 이 화물과 승객이 타고 있었다면서 민간인 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란군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군함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결국 퇴각시켰다는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미군은 즉각 이란의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CBS는 이 이란의 공격을 받고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군함이 두 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USS 트럭스턴과 USS 메이슨이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걸프만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국의 전투기와 헬기 사진을 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여러 장 소개하면서 이 어제부터 시작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방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3: 네, 그런데 정작 불똥이 아랍에미리트로 크게 튀었는데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서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드론 공격에 푸자이라 석유산업단지에서 불이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불안이 커지자 아랍에미리트는 오는 8일까지 전국의 학교 수업을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UAE 정부는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권리를 경고했고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란의 UAE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영국 스타머 총리는 이란의 UAE 공격을 비판하면서 이란이 외교적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란의 UAE 공격을 정당화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하면서 지역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는 이란이 세계를 인질 삼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서 이란 정부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 네, 이란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7: 네, 이란은 아직 아랍에미리트 공습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익명의 이란군 관계자가 국영방송 IRIB를 통해서 한 말이 주목되는데요. 이란은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사전 계획이 없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일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금지된 통로를 불법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모험을 벌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푸자이라 항구에 국한된 발언이기는 하지만 공격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SNS에 아랍에미리트를 언급했습니다. 이 미국의 해방작전은 막다른 길 작전에 불과하다며 UAE도 악의를 가진 세력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노력으로 회담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에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으면서 외교적으로는 일단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3: 미군이 해방작전에 돌입한 이후에 미군의 호위 아래 미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방작전의 성과로 이 미국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는 즉시 이 미국의 발표를 부인하면서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덴마크의 세계적 해운사 머스크 측이 미국 자회사 소속 차량 운반선이 미군의 지원 속에서 호르무즈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선박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미국 국적 선박 5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선이 확인됐지만 이란은 호르무즈의 통제 구역을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영해 일부까지로 넓히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군함을 동원한 호르무즈 개방은 휴전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오늘 추가적인 해방 작전에 나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어제 같은 군사적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1: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44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6.42달러로 전장보다 4.39%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파월 연준 의장을 SNS로 조롱하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리를 내려 경기를 띄우겠다는 계산인데 정작 현실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며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재앙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풀고 경기를 띄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 결과 이란과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은 30년 만에 최대폭인 50% 급등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4.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2.4%와 비교해 불과 석 달 만에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금리 인하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4: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3: 중간 선거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 선거라든가 혹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임기가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2: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이 지속하면 나라 돈을 풀어 고유가를 견디기 어려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부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에 걸쳐 미국 이란 분쟁 사태가 이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8년에서 9년 뒤 끝날 거라며 세 번째 임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소상공인의 10년간 제공되는 제도적 혜택을 소개하며 지금부터 8년이나 9년 뒤에 임기를 마치게 되면 나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두 차례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3선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 수송기가 잇따라 베이징에 도착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중국을 찾는 등 회담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미 공군 C-17 수송기가 지난 1일 베이징에 착륙한 데 이어 2일과 3일에도 같은 수송기 3대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수송기 도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중국 매체들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물자 수송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4: 성공 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4: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15: YTN FM.
1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무척 깨끗합니다. 다만 강한 볕이 내리쬐며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가 예상이 됩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낮에도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교통 흐름은 계속해서 좋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내내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계속 이어졌는데 오늘은 소통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이나 강릉 쪽으로 오고 가는 길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일직과 금천 사이 정체가 조금 전에 모두 풀리면서 양방향 전 구간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청주유기소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만이 남아있고요. 서울 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시구간에서는 짧게 서행이고 반대편 부산 쪽으로도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만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도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해졌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만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11km 구간 더디게 이동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내부순환로가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 2차로 고장차로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5월 5일 어린이날에 전해드립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실시간 뉴스 그리고 좋은 음악들 함께 준비를 해뒀는데요. 특히나 K-POP, 요즘 최신 가요들 위주로 준비를 해두었어요. 앞선 12시 그리고 1시 때에는 트로트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함께 있는 부모님이 조금 더 아른 척하기 좋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차례입니다. 이 가수가 누구인지,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리 부모님께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르세라핌 노래로 출발합니다. Anti-Pressure.

네, 도시 뉴스 앤 뮤직 르세라핌 노래로 출발해봤습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린이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공이고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이 있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정도는 어린이날쯤 돼서 내 어린 시절을 추억해보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때 혹시 기억에 남는 뭐 재미난 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때 바라는 선물을 많이 받고 어린이날 때는 가족들하고 같이 무언가 추억을 쌓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물론 선물을 또 주고받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노래공원을 정말 많이 좀 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도 어린이 대공원 많이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다람쥐통 뺑글뺑글 도는 거그 얼마나 어찌나 재밌던지 주머니에 동전 넣고 있으면 다 바닥에 떨어지고 나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 동전도 다 바닥에 떨어져서 짱그랑짱그랑 거리는 소리 나고 그랬던 생각이 나고요. 헬륨가스 가득 든 풍선 들고 다니다 보면은 절로 마음이 또 함께 들뜨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도 괜히 괜시리 기대하게 되는데 이게 약간 이제 또 부모님 입장으로 다시 가보면 요즘 아이들 장난감 비용이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때를 생각하면 안 되겠다. 나 때를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상당히 많이 드는 요즘 가격들인데 마트 갈때한 번쯤 이렇게 어린이 코너, 아이들 완구 코너 이런 데를 돌다 보면 이제는 뭐 이게 성인 장난감과 어린이 장난감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죠. 그리고 특히나 또 품귀 현상을 빚는 것들을 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줄을 서서 사야 할 때도 있고요. 매번 재고 있는지 전화를 해야 할 때도 그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우리 어린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응원하고요. 함께 또 추억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 내 어린 시절 어린이날의 풍경은 어땠는지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는 분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NCT Wish의 스티키 그리고 엑소의 러브샷,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까지 세곡 이어갑니다.

네, 노래 세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내란에 부역했던 자들을 공천하며 국민을 도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경기도 연천군 구석기 축제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어게인 공천은 천인 공노할 일로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면서 민주당도 이를 규탄하고 심판하는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며 색깔론은 먹히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청와대의 발표는 반드시 공소 취소를 하되 시간만 늦춰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이라면서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간 뉴스앤뮤직의 테마는 바로 K-POP입니다. 이번에는요, 역시나 노래 세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아일릿의 마그네틱, 뉴진스의 쿠키 이렇게 함께 듣고 오시죠.

간추린 뉴스입니다.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는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 9년 만에 처음으로 이달의 투수에 선정됐습니다. MLB 사무국은 내셔널리그 3월, 4월 이달의 투수로 오타니 선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지난 3월부터 4월 5번 선발 등판해 2승 1패에 탈삼진 34개를 잡아내며 평균 자책점 0.60을 기록하는 눈부신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2018년 데뷔하던 해 신인상을 받았고 양대리그에서 MVP를 4번이나 차지한 오타니가 이달의 투수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홍명보호의 마지막 평가전 상대가 엘살바도르로 정해졌습니다. 엘살바도르 축구협회는 오늘 SNS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평가전 일정을 발표하고 현지 시간으로 오는 6월 3일 오후 5시부터 미국 유타주의 샌디 아메리카 퍼스트필드에서 우리나라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알렸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국제축구연맹 순위 100위로 이번 월드컵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한 팀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지난 2023년 6월 대전에서 열린 평가전을 통해 한 차례 맞붙어서 1대1로 비긴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은 트리플S의 깨어 그리고 라온의 스타 이렇게 두 곡 준비했고요. 이 곡들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정리하고 저는 3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re you alive?

0: 교통안전 1분 터.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우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유정아
6: 필요할 때 확장돌봄.
7: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5: 아빠 늦게 와도 돼.
6: 밤늦게까지 야간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5: 나도 바쁘니까 끊어.
6: 주말에도 긴급돌봄.
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6: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기분 좋은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0.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햇볕 아래에서는 다소 덥게도 느껴집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강한데요.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계속해서 전반적인 흐름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쪽으로 가는데 부평 부근 4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1km 구간이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설악 부근에서 화도까지 17km 구간에서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휴게소까지 8km 구간 정체만을 보이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가는데 동서천 분기점 부근에서만 2km 구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남우호 폭발과 화재는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인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정부는 근처에 있는 우리 선박에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현재 남우호를 비롯한 우리 선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6: 네, 남우호 선원들은 밤새 선박 하단 뒤편 기관실에서 난 불을 직접 진화했는데요. 정부와 선사층 모두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남우호 선원 24명 가운데 하선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M 관계자는 승무원들의 의사가 최우선이라며 하선을 원할 경우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은 남우호를 비롯해 모두 26척입니다. 외국 선박까지 포함하면 우리 선원 160명이 두 달 넘게 해협 밖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노조연맹은 선원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번 사고 소식까지 겹치며 혼란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7: 또 새로운 분명히 또 하나 생긴 거죠. 선원들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8: 노련위원장입니다.
7: 특히 더 이제 혼란스럽고 힘들죠.
6: 선원 노조 측은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사정이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 네, 정부도 무엇보다 안전에 만전

0: 장관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사고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들에 대해선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해수부는 선사, 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선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릴 경우에 대비해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모여 있었던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해협 안쪽 카타르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 중인 미군을 공격하면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친윤정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 화물선 폭발 사고 원인을 이란 공격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런 상황으로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하며 휴전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3: 이란이 나쁜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2: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공격받을 때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상황을 고조시킨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4: Now would be a good time. 지금이야말로 국제 파트너들이 나서서 이란에 압박을 가할 좋은 시점입니다. 이제 중국이 외교적으로 나서서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2: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이란의 해협 개방 설득 등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미국이 이른바 해방작전에 돌입한 이후 미군 호위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의 미국 자회사 소속 차량 운반선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가 미군의 지원 속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선박이 사고 없이 해협을 빠져나왔고 선원들도 모두 안전하다고 공개했습니다. 해당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된 건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가 처음입니다. 미군의 해방작전 첫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며 새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작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튜권 기자입니다.
5: 미군이 해방작전을 선언하자 이란군은 곧바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새롭게 설정했다며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안쪽으론 이란 캐슘섬 남단부터 아랍에미리트 북서부까지 직선을 그었습니다. 바깥쪽으론 이란 본토 모바라크 산과 푸자이라 항구 남쪽을 이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설정했던 위험구역을 대폭 확대해 우회적인 원유 수출 창구로 자리 잡은 푸자이라 항구까지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이란군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구역을 지나갈 경우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6: 혁명수비대가 선언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해상 이동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선박은 무력으로 저지될 겁니다. 혁명수비대 성명 대독입니다.
5: 이란군은 통제구역을 설정한 직후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화학 단지를 공습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통제구역 부근에 정박 중이던 한국 화물선에서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개방되면 곧바로 탈출하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던 선박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7: 유가에 영향을 줄 시설만 공격하고 있거든요.
6: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입니다.
7: 그러면 우리가 석유를 받아오는 곳입니다. 바레인이라든지 쿠웨이트 전부 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란이 목표

0: 업무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1: 미군의 해방작전 이틀째를 맞아 이란군은 호르무즈에 개입하려는 미군의 시도는 결정적이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선박 호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자국 내 민간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에 대응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UAE 외무부는 현지 시간 4일 성명을 통해 민간 시설과 국가 기반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이란의 연쇄적인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공격은 위험한 긴장 고조이자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이며 UAE의 안보와 안정, 영토 보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AE 정부는 자국 안보에 대한 어떤 침해도 용납하지 않을 거라며 이러한 공격에 대응할 완전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해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방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상대가 답하면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라고 서로 요구하고 종전과 핵 문제 중 뭐가 우선이냐를 놓고도 평행선이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덕스럽고 외교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미국은 지나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과 농도 상한, 농축 우라늄 처분 등과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부분 추측성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은 복잡한 핵 협상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먼저 합의한 뒤 시작하자는 입장 재확인입니다.
3: 현재 우리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1: 앞서 미국이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은 14개 항 수정 제안으로 받아쳤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철군, 미국의 해상 봉쇄 제재 해제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제안에 모든 걸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놓고는 그저 잘 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3: 이란과의 관계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서로 상대의 제안을 새 제안으로 되돌려주면서 퇴짜만 놓는 행태를 끝모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꽉 막힌 이 상황에 트럼프의 일방적인 지시로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탈출을 돕겠다며 개시한 작전이 이란의 반발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이란군이 밝힌 데 이어 외무부도 입장이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 이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이 국제적인 작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도록 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이고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해왔으므로 사실상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에 자금을 대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아운 레바돈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안보 합의와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성명을 통해 현 시점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우선 안보 협정에 도달해야 하며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는 대로 유가가 곧 급락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UAE 유조선 공격에 이어 순항미사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에서 쏜 미사일과 드론 등 19발을 요격했지만 드론 공격으로 푸자이라 석유화학단지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나서자 이란이 미 해군 함정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다시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배럴당 114달러 44센트로 5.8%나 올랐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전장보다 4.39% 오른 배럴당 106달러 42센트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이 급속히 하락할 거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3: 이 사태가 끝나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겁니다. 속도도 매우 빠를 것 같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까지 떨어질 겁니다. 시중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석유를 가득 실은 선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 하지만 미국 내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46센트까지 올랐고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갤런당 7달러를 넘어서며 미국인들의 일상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3: 아픈 가족이 있는데 차로 이동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 주 건너편이나 북쪽으로 올라가 방문할 수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거의 5달러나 하는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 재개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휴전 붕괴 위기론까지 번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서울 휘발유 평균가가 2,05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11.05원으로 어제보다 0.41원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50.77원으로 1.96원 상승해 2,050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4.88원으로 전날보다 0.18원 올랐고 서울은 2,037.22원으로 1.69원 상승했습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옷차림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밀리고 있고요. 외곽 구리 쪽으로 묵동에서 신내까지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로 각각 짧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 서행을 반복하고 반대편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가장 길게 밀리는 곳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화도까지 17km 구간, 그리고 미사에서 강일까지 2km 구간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유계소,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역시 인천 쪽으로는 부평 부근에서 1km 구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날에 함께하고 있는 뉴스 앤 뮤직 이어가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역시도 가요 위주로 준비했고요. 앞서서 최신 케이팝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힙합 곡들 그리고 우리 케이팝 곡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첫 곡은 우리 라디오 앱 통해서 커피모어님께서 신청하신 TXT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전해드립니다. Like you, 이 세상 단 하나.

0: 네,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TXT, 내일에서 기다릴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이기도 하고요. 지난 5월 1일 노동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어찌 보면 연휴의 막바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연차를 내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어제 월요일마다 또 쉬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예, 월요일에 좀 휴일인 분들, 이런 분들은 쭉 이어지는 닷새간의 연휴가 될 텐데 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주말에 금요일이나 월요일 하루만 더해지더라도 평소와는 달리 무언가 좀 시간이 좀 넉넉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야, 이거 주말 다 지낸 것 같은데 하루가 더 남았네 라는 느낌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닷새 정도 이어질 수 있는 연휴의 조건이 마련이 됐다 보니까 쭉쉰 분들 계실 거고 아마 이제 슬슬 또이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여행 갔던 분들은 돌아오는 타이밍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출근을 하는 분들은 어제까지 열심히 어젯밤까지 열심히 놀았다면 예, 오늘은 집에서 밀린 집안일 좀 하고 그렇게 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오늘 뭐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가는 동안, 이동하는 동안 YTN 라디오 함께 해주시면서 저희가 편안한 또 배경음악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업시켜 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힙합으로 가보는데 아주 최신 힙합이라기보다는 예, 우리의 좀 추억 속에 있는 아마 누군가에게는 학창 시절에 기억될 그런 곡들이 아닐까 싶어요. 데프콘의 힙합 유치원, 45rpm의 즐거운 생활,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 세곡 이어갑니다.
1: 어린이 여러분, 시작!

네, 힙합곡 세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약국을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일부터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 조제 정보 등을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별도로 정보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고령 분기점 부근에서 2차로에 고장으로 정차한 화물차를 뒤따르던 트레일러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정오까지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 중에 한 분께서 오늘 어린이날이자 절기, 여름을 시작하는 이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그런

네요.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만 24절기 중에 일곱 번째 절기이자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입하이기도 합니다. 지금 날씨를 보면 뭐 당장은 여름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좀 이릅니다만 가끔 낮에 기온이 많이 올라갈 때는 여름 같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예. 20도 이상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25도 뭐 이렇게까지도 올라가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옷들, 긴 소매나 아니면 니트류 입었던 분들은 아마 좀 덥다, 땀이 조금 난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계절이 금방금방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여름은 또 날씨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고 한편에서는 걱정도 되는데 너무 덥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요즘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예, 운전하는 분들 너무 느끼고 있겠지만 전기요금, 그래서 다들 뭐 전기차 타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들을 합니다만 요즘 보다 보면 이 전기 충전 요금도 점차 비싸지는 게 이전보다 가격이 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정용, 산업용 할것 없이 전반적으로 좀 비싸지는 추세인 것 같고 경향인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번 여름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부디 너무 덥지 않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로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소녀시대, 세븐틴의 어른아이, 유아의 숲의 아이 세곡 띄워드립니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강원FC의 공격수 김대원 선수가 하나은행 K리그1 2026 11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김대원 선수는 지난 2일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44분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김대원 선수는 7라운드와 9라운드에 이어 올 시즌에만 벌써 세 번째 라운드 최우수 선수를 거머쥐었습니다. 프로바둑의 절대강자 신진서 9단이 이번 달에도 변함없이 랭킹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진서 9단은 오늘 한국기원이 발표한 5월 바둑 랭킹에서 만 393점을 기록해 만 30점을 기록한 박정환 9단을 따돌리고 77개월 연속 맨 윗자리를 사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끝곡 아이유의 별을 찾는 아이, H.O.T. 아이야 두 곡 준비했고요. 저는 4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독서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쾌청한 봄 날씨에 나들이 가기에도 좋은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침과 낮,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안팎 벌어지겠는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23도가 예상이 됩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진부에서 진부 2터널, 여주에서 호법, 양지에서 양지터널과 서용인분기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26km 구간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데도 이제는 동서천 부근과 송악에서 행담휴게소 사이, 매송에서 용담터널과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설악에서 화도,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21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균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7: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6: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한국 선박의 선원 24명이 모두 무사하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불을 모두 끈 해당 선박은 현재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 우리 선박이 피격됐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예인 후에 조사할 것이라며 일단 화재 선박 근처에 있는 우리 선박들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0: 이라고 지시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리 선박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을 향해서는 작전에 나선 미군을 공격하면 보복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 미군의 작전 첫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며 새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며 휴전이 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한밤중에 광주 도심에서 길을 걷던 고등학생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고생 한 명이 숨졌고 남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0: 불을 모두 끈 해당 선박은 현재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진원 기자, 회의는 언제 열린 겁니까?
2: 네, 오늘 오후 12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과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 주요 참모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HMM 남우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이 우선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인 선원 6명 등 안전이 확인된 승선원 24명의 상태도 파악했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도 논의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참여를 압박한 만큼 관련 내용도 다뤄졌을 거로 관측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금 전 이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현재 선박 상태는 어떻습니까?
2: 어제 저녁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 폭발이 발생한 HMM 남우호 화재는 현재는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 전체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기 위해선 근처 항구로 예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남우호가 스스로 정상 운항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수리도 필요해서 예인선을 구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중소형 화물선 남우호는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담맘항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 저녁 기관실 좌현 쪽에 폭발과 함께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했던 HMM 선박의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근처 우리 선박들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어젯밤 10시에 이어서 오늘도 긴급 회의를 열고 관련 상황을 재차 점검했습니다. 황 장관은 사고 직후 열린 회의에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근처 우리 선박 또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해수부는 선사 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참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선박 이동과 관련된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몇 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의 소형 보트 7척을 격추했는데 했습니다.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돕겠다면서 해방 작전을 개시한 첫날부터 교전이 벌어져 중동 전쟁의 휴전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0: 이틀째인 오늘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어떤지 중동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호 특파원.
3: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트에 와 있습니다.
1: 예, 어제 미국이 예고했던 해방 작전의 첫날부터 군

0: 군사적 충돌이 있었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네, 아직 미국과 이란에서 이 군사적 충돌을 언급하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이에르라는 이란 남부 항구 도시 선착장에서 이 상선 여러 척에 불이 났다고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는데, 이 화재가 다른 나라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일반적인 그냥 화재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 있는 오만의 무산담주에도 어제 공격이 발생해서 두 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현지 영자 신문인 타임스 오브 오만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무산담의 북하 지역에 있는 주거 건물이 공격을 받아서 외국인 거주자 두 명이 다치고 차량 네 대가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공격의 주체가 어디이고 공격 방식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오만 당국은 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 네,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공격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놓고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고요?
1: 네, 어제 미 중부사령부는 상선을 위협했던 이란 고속정 6척을 아파치 헬기로 격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미국이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미국이 공격한 소형 보트 두 척이 혁명수비대 소속이 아니라 민간 선박으로 화물과 승객이 타고 있었다면서 민간인 다섯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군함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결국 퇴각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군은 즉각 이란의 거짓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이란의 공격을 받고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군함이 두 척이라고 보도했고, 이 미 국방부는 USS 트럭스턴과 USS 메이슨이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걸프만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국의 전투기와 헬기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이 계정에 여러 장 소개하면서 이 어제부터 시작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방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0: 예, 그런데 정작 불똥이 아랍에미리트로 크게 튀었죠. 이란이 UAE를 향해서 군사 작전을 벌여서 피해가 발생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의 드론 공격에 푸자이라 석유산업단지에서 불이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불안이 커지면서 아랍에미리트는 오는 8일까지 전국의 학교 수업을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UAE 정부는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권리를 경고했고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란의 UAE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이란은 아직 이 아랍에미리트 공습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익명의 이란군 관계자가 국영방송 IRIB를 통해 한 말이 주목되는데요. 이란은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사전 계획이 없었다면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금지된 통로를 불법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모험을 벌인 결과가 이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자이라 항구에 국한된 발언이기는 하지만 이 공격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SNS에 아랍에미리트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해방작전은 막다른 길 작전에 불과하다며 UAE도 악의를 가진 세력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파키스탄의 노력으로 회담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에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으면서 외교적으로는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2: 네, 그리고 미군이 해방작전에 돌입한 이후에 미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1: 그렇습니다. 어제 미군 중부사령부는 해방작전 성과로 이 미국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란은 즉시 미국의 발표를 부인하면서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덴마크의 세계적 해운사 머스크 측이 미국 자회사 소속 차량 운반선이 미국의 지원 속에 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선이 확인됐지만 이란은 호르무즈의 통제 구역을 오만과 아랍에미리트 영의 일부까지로 넓히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추가적인 해방 작전에 나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어제 같은 군사적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0: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방 작전에 돌입한 이후 군사적인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군사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4일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사태는 정치적 위기에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파키스탄의 노력으로 회담이 진전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에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악의적 세력에 의해서 다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 이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호르무즈협 봉쇄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이 국제적인 작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도록 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공개 압박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World's going to be a one.

0: 이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허어,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10: 열혈강호 온라인.
1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날씨에 봄나들이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체온 조절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제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뒤쪽으로 성산램프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에서 하월곶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 부근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월계 1교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반대편으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각각 정체 서행이고요. 올림픽대로도 강변북로와 비슷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5월 5일 어린이날 4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역시나 실시간 뉴스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 준비해뒀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좋은 팝 중에 또 오늘과 잘 어울리는 곡들을 많이 준비해뒀거든요.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이클 런스트락의 슬리핑 차일드로 출발합니다.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4시 뉴스앤뮤직 첫 곡 마이클 런스트락의 슬리핑 차일드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오전부터 나가서 열심히 아이들 노는 거 같이 돌봐주시고 귀가를 슬슬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열심히 놀고 나면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우리 아이들 혹은 아이가 이렇게 누워서 잠에 들곤 하죠. 아무리 오늘 같이 놀아주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좀 지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들려드린 노래도 아이들이 이제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수함을 느끼면서 부모의 좀 뭐랄까요? 애틋한 마음? 그런 마음을 온전히 담아낸 그런 곡이었는데 아마 돌아오시는 길에 뒷자리에 있는 아이를 이 룸미러라고 하나요? 리어미러로 딱 보고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슬리핑 차일드 이 시간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에 팝을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신청곡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9849님은 지금 현재 평택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다고 하시면서 산책하기 좋은 날씨다라고 제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평택에 계신 분들 꼭 산책 한 번씩 해보시고요. 뭐 평택뿐만 아니라 지금 날씨가 아마 대체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휴일, 연휴 혹은 휴일을 보내시면서 집에만 있었다 하는 분들 해가 지기 전에 한 번쯤은 나가서 좀 따뜻한 햇살 맞으면서 살짝 걸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628님도 연휴 마지막 날이라고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막히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운전하고 계시군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연휴 막바지는 좀 차량이 몰리곤 하죠. 예, 저희가 늘 날씨와 교통 함께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YTN 라디오 들으시면서 조금 더 빠른 길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9849님이 신청하신요.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 먼저 전해드리고 M2M의 Pretty Boy 그리고 웨스트라이프의 Uptown Girl까지 세 곡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신청곡과 함께 총 3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이끌 AI 중심 대학 7개 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새로 추진하는 AI 중심 대학 사업에 참여할 대학 10개 교 중 7개 교를 선정해서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서 AI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했으며 가천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숭실대, 연세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AI 중심 대학은 AI 기술 확산으로 늘어나는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활용해 대학 내 교육 체계를 AI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재산 문제로 친형과 갈등하다 불을 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광명시에 있는 친형이 살던 3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에서 주차돼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에 있던 주민 7명이 대피해야 했고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경찰은 A씨와 친형 사이 재산 다툼으로 인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자, 4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오늘 쭉 함께 할 거고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팝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쿠아의 바비걸 그리고 마키타의 토이 솔저스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1: 하이 바비.
2: Hi, Ken.
1: You wanna go for a ride?
2: Sure, Ken.
1: Jump in.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어린이날인 오늘도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생 지부는 노동절인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오늘까지 닷새간 파업을 진행합니다. 닷새간의 파업에는 조합원 4천 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파업은 별도 단체 행동 없이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 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내 첫 원자로였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연구용 원자로 1호기 건물이 이달 철거에 착수합니다.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전력 서울연수원 내 부지에 있는 연구로 1호기는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오염 건물 자체 처분 승인을 받아 이달부터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끝곡은요, 보이존의 No Matter What 그리고 Guns N' Roses의 Sweet Child of Mine 이렇게 두 곡입니다. 이 곡들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정리하고요. 5시 20분에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야외활동 즐기기에 좋은 날씨인데요.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전국이 맑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 광주와 대구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은 기온으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광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도 더 따뜻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교에서 부근 1, 2, 3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 사고 차량은 모두 갓길로 치워진 상태입니다. 다만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교에서를 지나 독립기념관 부근까지 13km 구간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부근도 다시금 밀리고 있고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설악에서 화도, 남양조금소에서 강일 사이로 24km 구간에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가는 길도 진부에서 진부 2터널,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사이로 강원권에서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즉시 점령할 수 있다는 최근 발언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쳐왔습니다.
2: 왜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쿠바를 언급해온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1959년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자리 잡은 뒤 시작된 미국의 쿠바 제재는 어느덧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제 번호는 7000번인데 하루에 50명 주유했습니다. 언제 다시 기름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쿠바 아바나 시민입니다.
3: 수십 년 제재로 쿠바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고 핵을

0: 보유한 국가도 아니라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쿠바를 강하게 압박하는 배경으로는 먼저 지정학적 특수성이 거론됩니다. 쿠바와 미국 본토 사이는 약 145km, 서울에서 대전보다도 가깝습니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들여다 미국과 부딪혔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며 쿠바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적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됐습니다.
1: 지난 일주일 동안 명백한 증거를 통해 쿠바의 공격용 미사일 기지들이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962년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입니다.
0: 백악관은 최근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쿠바가 이란 정부를 포함한 주요 테러 지원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조직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알자지라 등 일부 외신은 백악관 발표에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플로리다에는 쿠바계 미국인 140만 명 이상이 사는데 이들 사이에선 반공 정서와 쿠바 강경론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쿠바 문제는 외교 현안을 넘어 표심과 직결된 정치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트럼프 특유의 캐릭터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2: 뭐 이란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분명히 쿠바의
1: 김재천
2: 공산주의 정권을
1: 정복시키고
2: 친미 정권을 옹립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0: 일부에선 쿠바 북부 해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 등 에너지 변수도 거론됩니다. 인도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까지 압박하는 흐름이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쿠바는 지리적 근접성, 냉전의 기억,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이 맞물리며 반복적으로 위협 대상으로 소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44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6.42달러로 전장보다 4.39% 올랐습니다.
4: 전국 휘발유 값이 2,000원 초반대를 유지하면서 소폭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11.3원으로 어제보다 0.3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는 소폭 내려 2,005.2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51.7원, 경유는 2,038.2원으로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3: 대두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당 1207.5센트로 연초 대비 17% 넘게 올랐고 밀도 24% 상승했습니다. 동물 사료의 핵심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옥수수는 연초 대비 8%, 대두박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옥수수는 사료의 50에서 60%, 대두박은 20% 안팎을 차지합니다.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축산물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 가격까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 긴장감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LNG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그 비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LNG로부터 추출하는 추출물을 가지고 만드니까 각종 비료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5: 중동 지역은 요소와 암모니아 등 핵심 비료 원료의 주요 생산입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운송 비료 원료의 약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봉쇄 장기화 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료 생산분과 추가 물량을 감안할 때 7월까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가격 상승 압력까지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7: 비료 가격이 오르면 결국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1: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7: 가격과 축산물 가격으로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비료 원료인 황산 수출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급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농산물은 물론 축산물까지 이른바 밥상 물가 전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0: 우리 법원은 아이를 낳은 부모라면은 혼인관계가 끝났더라도 그 양육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피하는 나쁜 부모 대신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을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떨지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양육비 이행관리원 한쪽에 서류 더미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모두 받지 못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심사 대기부터 통지 관리, 통지 완료까지 절차별로 서류가 분류돼 있는데요. 이러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새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등에도 받지 못하는 양육비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국가기관인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매달 최소 수준의 양육비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시행 약 8개월 만에 6천여 가구의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됐고 130억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정부는 급여와 부동산, 자동차까지 압류해서 끝까지 돌려받는다는 방침인데 이 나쁜 부모들의 양육비 평균 채무액은 4,700만 원, 개인의 최대 채무액은 3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2: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3: 양육비
2: 그리고 조회값을 통해서 저희가 압류나 공매 절차를 진행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1: 선지급금은 분명 한 부모 가족의 숨통을 틔우는 단비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던 배드파더스가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에도 최근 사이트 운영을 재개한 이유입니다.
4: 양육자가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자에게
3: 해결하는
4: 법적인
3: 사람들
4: 소송을
3: 대표입니다.
4: 통해서 받아내는 게 거의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1: 나쁜 부모들의 법적 의무를 사실상 국가가 나눠서 지고 있는 상황.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37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0: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작년 초부터 방첩사령부가 계엄을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단순히 계획을 검토한 수준을 넘어서 체포용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 계엄 사전 준비 성격이 짙다는 게 특검 판단인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 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특검은 재작년 2월 20일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결재한 계엄합동수사본부 운영계획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합수부로 대규모로 이동해 물리적으로 집결시키는 내용으로 방첩사와 군사경찰, 경찰 등 각 기관이 제자리에서 수사하고 합수부와는 통신망만 유지하도록 하는 기존 전시 비문과는 정반대의 모델입니다.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같은 해 3월 시행된 한미연합연습에서 군사경찰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여하고 계엄 관련 예산을 검토하는 등 리허설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조직 개편과 장비 확보도 진행됐습니다. 방첩사는 같은 해 5월 소수인원에 불과했던 방첩수사단을 갑자기 장성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평시 체포 수요는 거의 없는 부대인데도 호송줄, 두건, 수갑 등이 포함된 출동 키트를 대량 구매에 배포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결한 수사협력 MOU 역시 전시 수사인력을 파견받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할 때 방첩사가 2024년 초부터 분주하게 계엄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결심이 같은 해 12월 초에 이뤄졌다고 본 내란죄 1심 판결보다 10개월 가까이 앞당겨진 겁니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현역 군인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에 동원된 계엄군과 공범 관계라 법정형이 사형뿐인 군형법상 반란죄 수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의유를 할지 저울질을 이어가면서 이상계엄이 오랜 기간 계획된 군사적 정변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 나들이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 정체가 이어집니다. 고속도로는 오후 2시 이후부터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 구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모두 앞에 24km 구간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옥산 하이패스 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 부근, 안성 부근과 양재에서 서초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설악에서 화도, 남양조금소에서 강일까지 24km 구간이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강원권에서 13km 구간, 경기권 진입해서도 13km 구간이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도 16km 구간에서 밀리는데요. 군산에서 동서천,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 화성휴게소에서 또 매송 부근일 때 또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밀립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편인데 이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소래터널 부근부터 송내 사이로 4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일산에서 김포, 계양에서 송내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9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입니다. 5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이제 어린이날 오후가 꽤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5시에서 6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해도 저물게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부터 바삐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했던 분들도 이제는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바깥에 놀러 나갔던 분들도 집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겠죠. 그런 음악이 지금도 깔리고 있고요. 이 시간 동안에도 준비해뒀습니다. 팝 위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 신청곡 있는 분들은 신청곡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628님이 신청하신 딥퍼플의 하이웨이 스타로 이 시간 출발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4: 안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틴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4: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6: 네, 5시 뉴스앤뮤직 첫 곡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신청곡으로 출발해봤습니다. 어린이날.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중에 하나는 야구장에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저는 잠실 구장으로 가서 한 팀을 응원했었는데 항상 그 어린이날이 되면 잠실 구장을 홈으로 쓰는 두 팀이 대결을 늘 펼치고 평소보다도 더 열띠게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해서 항상 경기가 펼쳐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이 야구장에 가면 늘 뭔가 신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고 맛있는 게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르면서 비슷한 거라고 하면 역시나 그때도 어린이날에 이 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안표상이라고 하죠. 예, 안표가 상당히 좀 공공연히 판매가 되고 또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단속도 꽤 이제 심하고 그래서 그런 문화도 많이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도 좀 하지 말자 이런 게 좀 강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안표를 사는 게 특정 날들에는 좀 당연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꽤 많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가격도 꽤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표라서 그랬겠죠. 여튼 그렇게 해서 하루를 잘 즐기고 오면 상당히 신이 나고 혹시나 파울볼이나 홈런볼이라도 하나 주워오면 그때는 정말 뭐 예. 그날 하루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이 혹시 있을까요? 어떤 기억이 있을지 어떤 추억이 지금도 마음속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자녀에게 혹은 우리 손주에게 이런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이런 하루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냈다 하는 내용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팝 중에 신청곡 있는 분들은 역시나 가수 그리고 노래 제목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띄워드리겠습니다. 고고스의 베이케이션, 피터 세트라의 글로리 오브 러브, 케니 로저스와 돌리 파튼이 함께한 아일랜드 인더 스트림 세 곡 이어갑니다.

네, 노래 세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신재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사내 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리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두 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임야 0.05 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추산하고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요. 칼리 시몬과 제임스 타일러가 함께한 모킹버드 그리고 캡틴 앤 테니 타이닐의 러브 윌 킵 어스 투게더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노래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른손 불펜 투수 고우석 선수의 KBO 리그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또 고우석 선수는 미국에 남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입성 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우석 선수의 프로야구 원소속팀인 LG 트윈스는 고우석은 미국 야구에 관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더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에 구단은 최종적으로 고우석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2026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 1 그룹 B 최종전에서 루마니아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오늘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센터에서 열린 대회 5차전에서 공수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며 루마니아에 1대4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3승 2패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도 끝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하이어 그라운드 그리고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술탄스 오브 스윙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도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행복한 연휴 마무리 그리고 어린이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2: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3: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3: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0: 밤새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을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내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3: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 즐기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이제 해가 길어져서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 지금도 밝은데요. 느지막히 저녁 드시러 나오시더라도 낮 날씨와 저녁 시간대 모두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19.3도, 대구 23.7도, 광주 20.5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해가 진 후에는 급격히 쌀쌀해지기 때문에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세 건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안성휴게소까지 밀리고 있고요. 부산 방향은 청주 부근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북공주분기점 황고객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마포와 용산, 성수와 강서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일산 쪽은 성수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서행 흐름 보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한국 선박의 선원 24명이 모두 무사하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불을 모두 끈 해당 선박은 현재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우리 선박이 피격됐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예인 후에 조사할 것이라며 일단 화재 선박 근처에 있는 우리 선박들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리 선박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미군의 작전 첫날 이란이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며 새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력 충돌이 재점화하며 휴전이 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6.3 지방선거를 29일 앞둔 어린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 험지인 수도권 북부 접경지를 찾았고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1: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길을 걷던 고등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

0: 에 붙잡혔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고생 한 명이 숨졌고 남학생 한 명이 다쳤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은 진화 이후에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2: 우리 해운업체 HMM이 운영하는 중소형 화물선 남우호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각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 정박 중에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기관실과 선체 일부가 손상되면서 운항 재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근처 항구로 예인해 정확한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수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두바이 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가 현지에 급파될 예정입니다. 예인선을 섭외해 선박을 옮기고 원인을 분석하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3: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또는
4: 마영삼
3: 길에
4: 전 이스라엘 대사입니다.
3: 떠다니는 기뢰에 부딪힐 가능성, 혹시 내부에서 기관 고장 같은 것은 없었을까? 뭐 이런 것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끌어내려던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지 공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시 즉각적인 선원 구조를 위한 주재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우리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혼란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0: 사고 해역 인근에 정박했던 선박들은 보다 안전한 해협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5: 선박 뒤편 하단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되자 남호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소화 장비를 이용해 4시간 동안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원 24명 모두 다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하선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선박이 두바이 항으로 인양될 때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승무원 의사가 최우선인 만큼 하선을 원할 경우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은 남우호를 비롯해 모두 26척. 외국 선박 승선 인원까지 포함하면 우리 선원 160명이 두 달 넘게 해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협 통과를 기다렸다가 회항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피로가 쌓인 데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사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6: 새로운 국면이 또 하나 생긴 거죠.
4: 김도영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 연맹위원장입니다.
6: 특히 더 이제 혼란스럽고 힘들죠.
5: 노조 측은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선원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이틀째 긴급 회의를 열고 해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호 인근에 정박한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선사, 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선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쇄 해제에 대비해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모여 있었던 우리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해협 안쪽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오늘 오후 1시간 동안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HMM 남우호와 안전이 확인된 승선원 24명의 현재 상태 등이 점검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선사와 계약된 예인선으로 선박을 인근 항만으로 옮긴 뒤에 현지에 급파된 한국 선급 두바이 지부 인력을 통해서 안전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인 규명을 위해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도 보낼 계획이라며 조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YTN에 지금으로서는 피격 여부가 확실치 않아서 사고 원인 규명부터 해야 한다며 신중 대응 기류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0: 또 이란을 향해 작전에 나선 미군을 공격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 화물선 폭발 사고 원인을 이란 공격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런 상황으로 종전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하며 휴전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8: 이란이 나쁜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7: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공격받을 때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상황을 고조시킨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9: 지금이야말로 국제 파트너들이 나서서 이란에 압박을 가할 좋은 시점입니다. 이제 중국이 외교적으로 나서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7: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이란의 해협 개방 설득 등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해선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 고양 특례시.
5: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임위원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유정아.
1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1: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9: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2: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 돌봄.
9: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5: 답 나왔네.
16: 가자.
14: 어딜요?
1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8: 평택시!
1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4: 얼마나 걸릴까요?
1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4: 세계 반도체 수도,
1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8: 바로 평택시.
20: 교통안전 1분 턱.
21: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우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 전엔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2: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0: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씨의 여왕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오늘 날씨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녁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낮 동안에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기온 더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도 점점 풀려가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휴게소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속에서 구간 정체 5km 내외로 짧아졌고요. 안성 부근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11km가량 정체입니다. 양재에서 반포 구간도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북공주 분기점 황곡애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원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길은 일부 구간에서 정체 긴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화도까지 15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 구간도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구 구간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 저녁 6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2026년의 어린이날도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을까요? 오늘 보낸 하루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완벽한 마무리를 저희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이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6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송골매의 모여라.

0: 모였으면 뒤돌아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송골매 모여라, 6시 뉴스앤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각종 유원지나 공원 등에 온 세상 어린이들이 다 모여 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하늘이 정말 아름답지 않았나요? 오전에는 마치 파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푸른 하늘이 펼쳐졌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지금은 하늘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뛰어놀기 정말 좋은 날씨가 아니었나 싶네요. 계신 곳의 날씨와 듣고 싶은 노래 모두 좋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두 곡 마저 이어드릴게요. 이용복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예민의 아에이오우.

이용복의 어린 시절, 예민의 아이오우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저녁 6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부산 북가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며 할 테면 해보라,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지난해 최상병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신을 출국금지하고서는 조사 한번 못하고 종결하는 식의 정치 수사를 했는데 이번 특검도 똑같이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신재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사내 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리고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파헤친 언론 보도들이 미국 최고 권위의 퓰리처상을 휩쓸었습니다.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현지 시간 4일 제110회 퓰리처상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자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개편 실태를 심층 보도한 워싱턴포스트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퓰리처상 탐사 보도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의 이해충돌 위반 가능성을 심층 보도한 뉴욕타임스 취재팀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팀은 국가기관과 행정 권력을 동원해 정적에 대한 보복을 이어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을 집중 보도해 국내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뉴스 듣고 왔으니 음악 들어야 되겠죠? 신청곡 포함 두 곡 연달아 이어드리겠습니다. 3620번님이 신청한 하남석의 바람에 실려, 그리고 양희은, 김창기가 함께 부른 엄마가 딸에게, 두 곡 보내드립니다.

하남석의 바람에 실려, 양희은과 김창기가 함께 부른 엄마가 딸에게 두 곡 듣고 오셨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저녁 6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정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언급은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과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밤중 광주 도로에서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월계동 거리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집 근처에서 붙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고민해 오던 중에 길에서 피해자를 보고 범행 충동이 들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모스탄 국제 리버티대 교수와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탄 교수의 국적이 미국이고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국내가 아니어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5265번 쓰시는 분께서 올해 2026년 어린이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다들 오늘 어린이날 잘 보내셨을까요? 하루의 인상을 그날 하루의 마무리가 정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저희 뉴스의 뮤직이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힘내볼게요. 6시 뉴스 앤 뮤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7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6시 뉴스 앤 뮤직 끝곡입니다. 박학기의 비타민, 칠공주의 러브송, 그리고 더 클래식의 마법의 송 세 곡 보내드릴게요. 강연구였습니다.

0: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0: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2도가량 웃돌겠는데요. 그래도 내륙은 아침 저녁으로 한 자릿수의 기온 보이는 곳도 많아서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전국 하늘 맑겠고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위 정체는 거의 풀리면서 도로 흐름 원활해졌습니다. 고속도로는 아직 경기 일부 구간에서 정체 남아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 구간 12km가량 정체입니다.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 구간도 밀리고 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 운군교에서 인풍교 구간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에서 양지터널 구간 정체고 대관령 1터널에서 강릉분기점 구간은 바람이 강합니다. 감속 운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5: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우리 어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6: 국내 최대 멸치 산지인 부산 기장군 대변항입니다. 조업으로 바쁠 시기지만 부두에는 어선들이 줄지어 묶여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업에 쓰는 면세유 가격이 폭등한 탓입니다. 멸치떼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조업해야 하는데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고 멸치까지 잡히지 않으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7: 옛날에 기름값 올 때는 막
8: 부산 대변항 멸치 유자만 협회장입니다.
7: 남해까지 내려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가갖고 만약에 못 잡으면 그 뭐 기름비만 해도 뭐 가만히 앉아가 노는 게 낫는데.
6: 이란 전쟁 전 드럼당 17만 원대였던 면세유는 어느새 27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조업을 나가지 않아도 선원들의 인건비는 지급해야 하니 기름값이 내리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다시마 양식 어민도 수확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수확한 다시마를 말리는 건조기용 기름값은 어선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달부터 유가 연동 보조금이 어민들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사용한 면세료 인상분의 일부를 어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고유가 피해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차상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대두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9: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당 1207.5센트로 연초 대비 17% 넘게 올랐고 밀도 24% 상승했습니다. 곡물 사료의 핵심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옥수수는 연초 대비 8%, 대두박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옥수수는 사료의 50에서 60%, 대두박은 20% 안팎을 차지합니다.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축산물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 가격까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0: 긴장감이
8: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10: LNG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비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LNG로부터 추출하는 추출물을 가지고 만드니까 각종 비료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9: 중동 지역은 요소와 암모니아 등 핵심 비료 원료의 주요 생산입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운송 비료 원료의 약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봉쇄 장기화 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료 생산분과 추가 물량을 감안할 때 7월까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가격 상승 압력까지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1: 비료 가격이 오르면 결국
8: 김대정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11: 이게 다시 곡물 가격과 축산물 가격으로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9: 여기에 중국이 비료 원료인 황산 수출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급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농산물은 물론 축산물까지 이른바 밥상 물가 전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5: 미국이 이란과 전쟁에 치중하는 사이 일본이 인도 태평양 주요 국가를 바쁘게 돌아다니며 군사 안보 협력 강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겨냥한 신외교 정책까지 발표했는데 중국은 군사 대국화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베트남 정상회담을 마치고 하노이 대학에서 신외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신 FOIP, 풀었으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입니다. 정치 스승인 아베 전 총리가 10년 전 중국을 견제하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베트남 등 개발 도상국에 방위 장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3: 자유,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변함없이,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주체적으로 수행할 겁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12: 베트남을 콕 집어 외교 구상을 발표한 것 역시 중국을 의식한 행보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순방지로 호주를 택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교류도 있지만 동시에 강조했던 게 군사 안보 협력입니다. 호주는 최근 일본 자위대 최신의 호위함 11척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두 나라 협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카이치는 일본, 미국, 호주에 인도를 추가한 4자 협력을 강화할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정보 협력입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 등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데 양국이 국가 정보 수집 등에 협력하기로 한 거로 전해집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호주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다카이치 내각의 방위력 강화에 힘이 실릴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한 사이 일본이 인도 태평양 나라들과 접촉하며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13: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함정 건조, 유지, 정비 기반 향상 등 양국 모두에게 폭넓은 의의를 지닙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12: 중국은 일본이 군사 대국화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배타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0: 일본 정부가 한국에도 동참 의사를 타진할지도 주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정상회담쯤 방한해 우리 정부의 일본의 신외교 정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북한 여자 축구 클럽이 이번 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8년 만에 남쪽 땅을 밟게 됐습니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일체 교류를 중단한 상황에서 방남 결정을 내린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한달음에 달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에워싸고 환호하는 어린 선수들. 지난해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선수단을 김 위원장이 직접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3: 영예의 일을 쟁취한
4: 조선중앙TV입니다.
3: 여자 축구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깊은 사랑의 화풍을 남기시었습니다.
2: 국제대회에서 큰 성과를 올린 북한 여자 축구가 김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을 받는 걸 보여준 대표적 장면으로 지난해엔 평양에서 첫 길거리 응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을 치르기 위해 오는 17일 남한을 방문하는 내 고향 여자 축구단도 자국 리그를 제패한 경험이 있는 강팀으로 평양을 연고로 두고 있습니다. 앞선 조별리그에서 준결승 맞상대인 수원FC 위민을 이미 3대0으로 완파했는데 이 같은 자신감이 이번 방남 결정의 배경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5: 김정은 체제에서 체육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국가
4: 이물출
5: 역량의
4: 경남대
5: 착거입니다.
4: 극동문제연구소
5: 이번에
4: 교수입니다.
5: 실력에 기반한 우월성을 보여줌으로써 국제 규범을 따르는 정상적인 스포츠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2: 북한 스포츠 선수단의 남한 방문은 지난 201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이후 첫 방남이란 점에서 이번 방문 선수단은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단을 이끄는 리우일 감독도 과거 국제대회에서 남측 기자들에게 북한 국호와 관련한 항의를 하면서 잘 알려진 인물인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6: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여러
4: 조한범
6: 가지
4: 통일연구원 석좌
6: 의전이나 아니면
4: 연구위원입니다.
6: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반발할 거다.
2: 정부는 북한 선수단의 방남과 관련해 관련 절차에 따라 행사 지원엔 소홀함 없이 준비하겠다면서도 AFC가 주관하는 국제대회인 만큼 개입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7: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8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8: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던 9살 어린이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고, 4살 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참변을 당하는 등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20여 건으로 2024년 520여 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부상자도 550여 명에서 1000여 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고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 급증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9: 저희가
4: 유지선
9: 관계기관과 함께
4: 행정안전부
9: 원인
4: 안전개선
9: 분석하고 있고요.
4: 과장입니다.
9: 인프라 확충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8: 행안부는 다만 분석 초기 단계인 만큼 조사기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린이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고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7: 지난달 30일 의왕 아파트 화재로 불이 시작된 14층 가구는 물론 위층에 있는 집들이 줄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데 14층 주민들이 사망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실상 어렵고 방화로 밝혀진다면 보험사를 통한 보상도 어려울 거라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4: 의왕 아파트 화재가 일어난 14층에 바로 윗집 주민들의 자녀라고 밝힌 어느 SNS 이용자의 글입니다.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화재 피해를 입은 건 16층, 17층 등 더 위층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피해 복구.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14층 거주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문제는 상속입니다. 14층에 거주하던 부부가 모두 숨진 상황이라 소송이 제기된다면 자녀 등 상속인들이 이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들이 채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소송은 더 이어지지 못합니다.
10: 소송 과정에서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변호사입니다. 포기한 자녀들은 피고가 안 되는 거죠.
4: 설령 소송이 문제없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재산 상황, 즉 변제 능력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소송 외에 화재보험을 통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실화냐, 방화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고의 방화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11: 일반 가정에서 사실 화재보험 드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든다 하더라도 보험상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4: 관계 당국이 초기부터 방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상황.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세대들이 조건에 맞는 보험을 들었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7: 남양주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에 경찰은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건수가 직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더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2: 지난 3월 중순 경기 남양주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당하던 20대 여성이 결국 살해됐습니다. 부실 대응 비판에 경찰은 같은 달 18일부터 16일 동안 전국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 등 연인 가족 사이 관계성 범죄 사건 2만 2천여 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사건을 분류하고 가해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는 등 조치에 나섰는데 경찰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 지급이 직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검 전인 3월 1일부터 15일까지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두 기간을 비교해보니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이 70% 늘었는데 이 가운데 스마트워치 지급은 6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원을 붙여주는 민간 경호도 전수점검 전후로 10배 이상 늘어 모두 6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위험도가 높은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단발성에 그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데 특히 피해자 보호 조치에 앞서 피해자가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가해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구속영장 신청 등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조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13: 불온한 마음을 갖고 극단적인 형태의 피해를 야기하려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가해자에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12: 또 스마트워치는 사후 대응 수단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한데 앞서 남양주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14: 가해자는 지금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용할 수 입법조사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알아차리는 경우는 눈앞에 나타났을 때인데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12: 오는 6월부터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휴대전화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반복되는 관계성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15: 어디까지 가시나요?
16: 살아서 장까지요.
15: 혹시 닥터 캡슐 전?
1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7: 닥터 캡슐.
1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2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남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전남권은 가시거리가 200m까지 짧아지는 곳도 많겠고요. 전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도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겠습니다. 물가 주변은 안개가 더 짙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내일 출근하시면 다시 주말까지 3일만 일하시면 돼서 부담이 주는 한 주죠. 종일 바빴던 도로도 이제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 모두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체도 많이 짧아졌는데요. 가장 혼잡했던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이제 서종에서 화도 구간 9km가량 정체 보입니다.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 구간도 교통량 점점 줄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천안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서행 중입니다. 이후 안성분기 점에서 안성 휴게소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서행 중입니다. 부산 쪽은 서울 만남 휴게소 부근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였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94.5MHz YTN 라디오 저녁 7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만화 영화 좋아하셨나요? 저는 어릴 때 집에 DVD로 텔레토비, 도라도라 영어나라랑 디즈니 만화동산에서 해주는 라이언킹, 알라딘 같은 만화 영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야 현구야 너 TV로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된 지금도 가끔 우연히 그때 봤던 만화 영화의 주제가가 들리면 동심 가득했던 그때 그 시절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어린이날인 오늘 저녁 7시 뉴스 앤 뮤직에서는 동심 가득했던 그때 그 시절로 푹 빠져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영화 OST, 애니메이션 OST 들으면서 동심의 세계로 빠져드는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영화 알라딘의 주제가죠. 피보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이 함께 부른 A Whole New World.

명작 디즈니 영화죠. 영화 알라딘의 주제가 A Whole New World 듣고 오셨습니다. 두 주인공 알라딘과 자스민이 함께 마법 양탄자를 타고 온 세상을 구경하죠. 그리고 온 세상 속에서 둘이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그런 낭만적인 장면 속 OST였습니다. 이어서 디즈니 노래 그리고 드림웍스 노래 한 곡씩 듣고 오시죠. 미녀와 야수의 주제곡 아리아나 그란데와 존 레전드가 함께 부른 뷰티 앤더 비스트. 그리고 이집트 왕자의 주제곡입니다.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이 함께 부른 When You Believe. 이렇게 두곡 띄워드릴게요.

미녀와 여수 OST, 뷰티 앤더 비스트, 그 이집트 왕자 OST, When You Believe 두 곡 듣고 오셨고요. YTN 라디오 저녁 7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에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오늘 오후 1시간 동안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HMM 남우호와 안전이 확인된 승선원 24명의 현재 상태 등이 점검됐습니다. 청와대는 회의 뒤 서면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와 청해 부대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고 해수부와 선사는 선원 가족들이 우려하지 않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출마 결심을 굳힌 김관영 전북지사가 내일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내일 오후 김관영 지사가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이라며 공식 출마 회견은 그 다음 날인 7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체류 중국인 송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미중 정상 외교를 앞두고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5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미국 내 불법 체류 중국인 송환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듣고 왔으니 음악 들을 시간이죠. 세 곡 연달아 보내드리겠습니다. 토이스토리의 OST You Got a Friend in Me, 피노키오의 OST When You Wish Upon a Star, 그리고 니모를 찾아서의 주제가 Beyond the Sea, 이렇게 세 곡 보내드릴게요.

현재 시간 7시 46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저녁 7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경기도 동두천 큰시장 유세호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당원, 의원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며 이같이 시사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의 첫 번째 종전회담에서 이란 협상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호르무즈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치 상황과 관련해 이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오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현상 유지를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약국을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일부터

부터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 조제 정보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별도로 정보를 알아봐야 했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추억의 만화 영화 주제가들로 7시 뉴스의 뮤직 구성해 봤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저는 가슴이 좀 몽글몽글해지고 그때는 참 어리고 미숙했지만 그래서 순수했던 그 어린아이가 커서 지금의 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였던 우리 어른들을 위한 날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7시에 뉴스앤뮤직 마칠게요. 저는 8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시 뉴스앤뮤직 끝곡입니다. 비교적 최신 노래로 끝곡 준비해봤는데요. K-POP 데몬 헌터스 주제가 골든, 코코의 OST 리멤버 미, 그리고 겨울왕국2의 주제가였죠. Into the Unknown 이렇게 세 곡 보내드릴게요. 강연구였습니다. 8시 20분에 만나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5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한 자릿수의 기온 보이는 곳이 많아서 옷차림 잘해주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0도, 원주 7도, 광주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5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출근이라서 대부분 집에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도로도 원활합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서행 중입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구간, 남양주요금소에서 강일 구간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량 많이 줄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서용인 분기점 5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1터널 에서 강릉 분기점 구간은 바람 강하고 감속 운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재물 실은 차량은 화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주변 정체는 마포와 강남에서만 살짝 남아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고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은 진화 이후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5: 우리 해운업체 HMM이 운영하는 중소형 화물선 남우호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각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 정박 중에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기관실과 선체 일부가 손상되면서 운항 재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근처 항구로 예인해 정확한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수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두바이 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가 현지에 급파될 예정입니다. 예인선을 섭외해 선박을 옮기고 원인을 분석하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6: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7: 전 이스라엘 대사입니다.
6: 규례. 애가 떠다니는 기뢰에 부딪힐 가능성, 혹시 내부에서 기관 고장 같은 것은 없었을까, 뭐 이런 것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끌어내려던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지 공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시 즉각적인 선원 구조를 위한 주재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4: 네,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우리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해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혼란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에 정박했던 선박들은 보다 안전한 해협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 선박 뒤편 하단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0: 함께 불이 시작되자 남호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소화 장비를 이용해 4시간 동안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원 24명 모두 다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하선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선박이 두바이항으로 인양될 때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승무원 의사가 최우선인 만큼 하선을 원할 경우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은 남호호를 비롯해 모두 26척. 외국 선박 승선 인원까지 포함하면 우리 선원 160명이 두 달 넘게 해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협 통과를 기다렸다가 회항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피로가 쌓인 데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사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1: 새로운 분명히 또
2: 김두영 전국 해상선원
1: 계속
2: 노동조합위원회
1: 반복되는 상황
2: 위원장입니다.
1: 속에서도 힘든데 특히 더 이제 혼란스럽고 힘들죠.
0: 노조 측은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선원 안전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이틀째 긴급회의를 열고 해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호 인근에 정박한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선사, 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선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쇄 해제에 대비해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모여 있었던 우리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해협 안쪽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참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선박 이동과 관련된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몇 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걸 거론하며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서 한 번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등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병 안전과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4: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 안전이 우선 점검됐습니다.
5: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4: 미국의 파병 압박과 관련한 대응책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청와대의 결론은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란 거였습니다.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 전황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휴전이나 종전이 아닌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만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미군의 해방 작전 첫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며 새로 설정한

0: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군이 추가로 작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 미군이 해방 작전을 선언하자 이란군은 곧바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새롭게 설정했다며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안쪽으론 이란 캐슘섬 남단부터 아랍에미리트 북서부까지 직선을 그었습니다. 바깥쪽으론 이란 본토 모바라크산과 푸자이라항구 남쪽을 이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설정했던 위험구역을 대폭 확대해 우회적인 원유 수출 창구로 자리잡은 푸자이라항구까지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이란군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구역을 지나갈 경우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혁명수비대가 선언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해상 이동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선박은 무력으로 저지될 겁니다.
1: 이란군은 통제구역을 설정한 직후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화학 단지를 공습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통제구역 부근에 정박 중이던 한국 화물선에서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개방되면 곧바로 탈출하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던 선박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3: 유가에 영향을 줄 시설만 공격하고
2: 서강대
3: 있거든요.
2: 푸자이라 항구
3: 공격했고요. 푸자이라 항구라면 우리가 석유를 받아오는 곳입니다. 바레인이라든지 쿠웨이트 전부 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란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1: 미군의 해방작전 이틀째를 맞아 이란군은 호르무즈에 개입하려는 미군의 시도는 결정적이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선박 호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지난달 미국과의 첫 번째 종전회담에서 이란 협상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호르무즈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치 상황과 관련해 이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오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현상 유지를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휴전 위반과 봉쇄 조치를 통해 해상 운송과 에너지 수송의 안전을 위협해왔지만 그들의 악행은 줄어들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파월 연준 의장을 SNS로 조롱하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리를 내려 경기를 띄우겠다는 계산인데 정작 현실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면서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재앙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풀고 경기를 띄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 결과 이란과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은 30년 만에 최대폭인 50% 급등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4.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2.4%와 비교해 불과 석 달 만에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금리 인하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 국제 유가가
2: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5: 인플레가 용인되면 중간 선거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 선거라든가 혹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임기가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4: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이 지속하면 나라 돈을 풀어 고유가를 견디기 어려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부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에 걸쳐 미국 이란 분쟁 사태가 이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0: 미국이 이란과 전쟁에 치중하는 사이 일본은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를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겨냥한 신외교 정책까지 발표했는데 중국은 군사대국화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0: 다카야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베트남 정상회담을 마치고 하노이 대학에서 신 외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신 FOIP, 풀었으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입니다. 정치 스승인 아베 전 총리가 10년 전 중국을 견제하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카야치 총리는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방위 장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 자유,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변함없이,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주체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다카야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0: 베트남을 콕 집어 외교 구상을 발표한 것 역시 중국을 의식한 행보였습니다. 다카야치 총리가 다음 순방지로 호주를 택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교류도 있지만 동시에 강조했던 게 군사 안보 협력입니다. 호주는 최근 일본 자위대 최신의 호위함 11척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두 나라 협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카야치는 일본, 미국, 호주에 인도를 추가한 4자 협력을 강화할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정보 협력입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 등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데 양국이 국가 정보 수집 등에 협력하기로 한 거로 전해집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호주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다카야치 내각의 방위력 강화에 힘이 실릴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한 사이 일본이 인도 태평양 나라들과 접촉하며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1: 인도 태평양 지역의 험정 건조, 유지, 정비 기반 향상 등 양국 모두에게 폭넓은 의의를 지닙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카야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0: 중국은 일본이 군사 대국화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배타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도 동참 의사를 타진할지도 주목됩니다. 다카야치 총리가 미중 정상회담쯤 방한해 우리 정부에 일본의 신외교 정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0: 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5mm 내외라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지나면 다시 맑아지겠고 당분간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포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4분 전에 발생한 사고라서 처리 전이고요. 처리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5km 정도 밀립니다. 부산 방향은 금호분기점 진입로 갓길에 보행자가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서용인 분기점 5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 구간 정체입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 방향 흥천이포에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원주 방향은 곤지암 3터널에서 흥천이포 구간 1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초월터널에서 양동터널 2차로에도 작업 구간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 저녁 8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이번 시간도 음악 전해드리고 실시간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는데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은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FR 데이비드의 뮤직.

8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FR 데이비드의 뮤직 듣고 오셨습니다. FR 데이비드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곡도 쓰고 노래도 부른다는 뜻이죠. 대표곡으로는 월즈와 픽업 더폰 등이 있는데 특히 월즈로 스타덤에 올랐죠. 아마 월즈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였어 하실 겁니다. 좋은 노래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ld 그리고 퀸의 Love of My Life 이렇게 두곡 띄워드립니다.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ld 그리고 퀸의 Love of My Life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8시 33분 45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저녁 8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등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다시 옮긴 뒤 처음 열린 어린이날 기념행사에는 인구 소멸지역 거주아동과 다문화 가정아동, 청와대 인근 거주아동과 부모 등이 참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무력대치에 들어간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 5일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이번 방중 기간에 중국 외교부장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최근 급변하는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서양을 향해 가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파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마리아 반 케르크호베 WHO 전염병 대응국장은 현지 시간 5일 기자들에게 매우 밀접한 접촉자들 사이에서 사람 간 전파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최초 환자가 크루즈선에 탑승하기 전에 이미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영해에 있는 네덜란드 선적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확진과 감염 의심 사례는 모두 7건이며 이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곡 연달아 보내드릴게요. 짙은의 안개 그리고 샤이니의 스탠바이 미 이렇게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짙은의 안개, 샤이니 스탠바이 미 두 곡에 이어서 소녀시대 유나 바람이 불면까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7분 12초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저녁 8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 영향의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신재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사내 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리고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지하 의원은 당 지도부가 최근 자신의 한동훈 전 대표 지원 행보를 경고한 것을 두고 앞으로도 지원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보수 재건에 도움이 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부산에 내려가 다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무소속 후보로 나선 한덕수 전 총리를 지원한 의원님들이 있다면서 똑같은 기준으로 징계를 달게 받을 것이고 지금 필요한 건 징계가 아닌 화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리를 탈환한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안세영을 비롯한 배드민턴 대표팀은 세계 여자단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은 앞서 열린 세계 여자단체 선수권에서 중국을 3-1로 꺾고 4년 만이자 역대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마칠 시간입니다. 조금은 차분하고 듣기 편한 노래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어떤 노래를 들으시나요? 저는 주로 이런 느낌의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약간 하루를 정리하는 듯한 느낌의 잔잔한 노래인데 노래를 들으면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고 솔솔 불어오는 바람에 풀과 나무가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장면을 드라이브하는 차의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의 노래. 제가 그냥 말은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 있잖아요. 노래라는 게 사람마다 그 노래에 대한 그 느낌이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 느낌을 좀 개성 있게 본인만의 개성 있게 좀 가져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퀸의 Love of My Life 이 노래를 들으면 저는 캠프파이어 그 모닥불 앞에서 누군가 기타를 치면서 지나간 연인에 대해서 노래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9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8시 뉴스 앤 뮤직 끝곡입니다. 박강수의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그리고 아이비의 너였나 봐 이렇게 두 곡 보내드릴게요. 강현구였습니다. 9시 20분에 만나요.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영남 내륙은 20도까지 차이 나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도 영남 내륙 지역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 중부지방은 봄비가 살짝 지납니다. 양은 5mm 내외라서 많지는 않겠고 모레까지 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 동해안

과 경북 북동 산지와 북부 동해안 지역은 초속 15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마포대교부터 서행 중이고요.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권도 살짝 밀리는 곳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곶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 꾸준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중동에서 송내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은 진화 이후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걸로 확인됐는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4: 우리 해운업체 HMM이 운영하는 중소형 화물선 남우호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각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 정박 중에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기관실과 선체 일부가 손상되면서 운항 재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근처 항구로 예인해 정확한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수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두바이 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가 현지에 급파될 예정입니다. 예인선을 섭외해 선박을 옮기고 원인을 분석하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5: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1: 또는 전 이스라엘 대사입니다.
5: 애가 떠다니는 기뢰에 부딪힐 가능성. 혹시 내부에서 기관 고장 같은 것은 없었을까? 뭐 이런 것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끌어내려던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지 공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시 즉각적인 선원 구조를 위한 주재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우리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에 정박했던 선박들은 보다 안전한 해협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선박 뒤편 하단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되자 남호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소화 장비를 이용해 4시간 동안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원 24명 모두 다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하선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선박이 두바이 항으로 인양될 때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승무원 의사가 최우선인 만큼 하선을 원할 경우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은 남우호를 비롯해 모두 26척. 외국 선박 승선 인원까지

0: 포함하면 우리 선원 160명이 두 달 넘게 해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협 통과를 기다렸다가 회항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피로가 쌓인 데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사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1: 새로운 분명히 또 하나
2: 김두영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입니다.
1: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든데 특히 더 이제 혼란스럽고 힘들죠.
0: 노조 측은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선원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이틀째 긴급 회의를 열고 해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호 인근에 정박한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선사, 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선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쇄 해제에 대비해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모여 있었던 우리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해협 안쪽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선박을 빼내는 작전에 나선 미군을 공격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 화물선 폭발 사고 원인을 이란 공격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런 상황으로 종전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하며 휴전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2: 이란이 나쁜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공격받을 때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상황을 고조시킨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2: 지금이야말로 국제 파트너들이 나서 이란에 압박을 가할 좋은 시점입니다. 이제 중국이 외교적으로 나서서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4: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이란의 해협 개방 설득 등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걸 거론하며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 안전과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중동전쟁이 터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 안전이 우선 점검됐습니다.
6: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5: 미국의 파병 압박과 관련한 대응책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청와대의 결론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란 거였습니다.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전쟁 전황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미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화상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휴전이나 종전이 아닌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만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 폭발 화재에 대해서 정부는 조속히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선박이 공격받은 이상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우리 문제가 됐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도 호르무즈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칭 외교 천재라던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 이후 완전히 투명인간이 됐다면서 SNS로 이란 편을 들고도 우리 선박 한 척을 빼내지 못하는 압도적 무능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미군의 해방작전 첫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며 새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작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추관 기자입니다.
7: 미군이 해방작전을 선언하자 이란군은 곧바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새롭게 설정했다며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안쪽으론 이란 캐슘섬 남단부터 아랍에미리트 북서부까지 직선을 그었습니다. 바깥쪽으론 이란 본토 모바라크산과 푸자이라항구 남쪽을 이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설정했던 위험구역을 대폭 확대해 우회적인 원유 수출 창구로 자리 잡은 푸자이라항구까지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이란군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구역을 지나갈 경우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혁명수비대가 선언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해상 이동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선박은 무력으로 저지될 것입니다.
7: 이란군은 통제구역을 설정한 직후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화학 단지를 공습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통제구역 부근에 정박 중이던 한국 화물선에서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개방되면 곧바로 탈출하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던 선박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8: 유가에 영향을 줄 시설만 공격하고 있거든요.
2: 박현도 서강대 유로민화연구소 교수입니다.
8: 우리가 석유를 받아오는 곳입니다. 바레인이라든지 쿠웨이트 전부 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란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7: 미군의 해방작전 이틀째를 맞아 이란군은 호르무즈에 개입하려는 미군의 시도는 결정적이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선박 호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 이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이 국제적인 작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도록 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무력 대치에 들어간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현재 시간 5일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라그치 장관이 이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외무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이번 방중 기간에 중국 외교부장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최근 급변하는 지역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길을 걷던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숨진 여학생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해 경

0: 경찰은 무차별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광주광역시 월계동 한 거리. 경찰 여러 명이 남성 한 명을 바닥에 눕혀 긴급 체포합니다.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용의자입니다.
2: 검거 당시 목격자입니다.
3: 덮쳐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8명 정도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눕혀서 제압하고 손에 이제 형사님들도 뭐 들고 있고 혹시나 흉기 없는지 바로 높은 다음에 흉기 없는지 찾아보시더라고요.
1: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 한 고등학교 옆 대로변. 용의자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10대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 피해 남학생의 지인입니다.
3: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던 이런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찔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워서 이제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1: 경찰은 현장 일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20대 남성을 거주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살해한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고민해오던 중에 길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 충동이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0: 어린이날을 앞두고 공원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두 살배기 아이가 모르는 남성에게 난데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마를 다친 아이는 뇌진탕 증상이 있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는데 가족들은 아이가 행복해야 할 어린이날이 악몽이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아빠와 공원에 놀러 나온 두 살배기 아이가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평소 새를 좋아하던 아이는 비둘기를 발견하고서 종종 걸음으로 다가섭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뒤통수를 손으로 힘껏 내리쳤고 바닥에 고꾸라져 머리를 부딪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 아무것도 얘가 잘못된 것도 없고 그냥 서 있는 사람 애를 갖다가 뒤통수를 치고 와서 앞으로 고꾸라지게 만들고 그러고 갔어요. 아, 왜 그렇게 왜 애를 때리고 가냐고 이제 사람들 이제 막 그랬거든요.
4: 시민들이 달려와 아이를 보호했고 남성은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6: 아이의 아버지는 100m가량을 뒤쫓아 이곳에서 남성을 붙잡았고 남성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벤치에 앉혀둔 채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4: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60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마를 심하게 다친 아이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타박상과 뇌진탕 증상이 있어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주인공이어야 할 어린이날을 앞두고 난데없는 폭행을 당한 아이와 보호자는 지금도 그 순간이 악몽 같다고 말합니다.
7: 이게 악몽이라고
2: 피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7: 이제 지난 이후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 어린이날마다 좀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화날 것 같습니다. 바라는 거 하나는 그냥 그 사람이 처벌 진짜 세게 받았으면 좋겠다.
4: 경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남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가시거리는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전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 지역도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해안에 인접한 다리나 골짜기 등 물가 주변 안개가 더 짙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 지역의 안개도 짙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용산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차량 여러 대가 정차 중이고 시간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고 올림픽대로는 강남권에서 교통량 많습니다.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인 곳이 있는데요. 장거리 운전 전에는 미리 차량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분기점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 부근 1차로와 2차로에 장애물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주 갓길에서도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이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서평택분기점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저녁 8시 뉴스 앤 뮤직에서는 잔잔한 노래 위주로 보내드렸는데요.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힘찬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3665번님께서 신청해주신 유정석의 질풍가도 보내드립니다.

3665번님의 신청곡 유정석의 질풍가도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이야, 가사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강렬한 기타 선율과 또 힘나는 가사 덕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에도 이 노래를 들으면 조금만 더 해보자, 그래야 후회가 없을 거니까 하면서 힘을 내게 되죠. 오늘 뉴스앤뮤직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이 시간에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 있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은 더 긴장한 상태인데요. 3665님의 신청곡 덕분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자정까지 저와 함께해 주시죠. 물론 졸리시면 먼저 주무셔도 됩니다. 이어서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혜은이의 파란 나라, 그리고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태은이의 파란 나라 그리고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9시 33분 2초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호르무즈 해방작전 개시 이후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남부 항구에서 선박 여러 척에 불이 났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오늘 새벽 5시쯤 5만망에 인접한 이란 남부 디르 항구의 선착장에서 선박에 불이 난 뒤 다른 세 척으로 번졌는데 4시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의 보도에서는 군사적 공격 여부를

포함해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대구 군위군 효령면 사창천 마사교 인근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들이 발견했는데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확인한 결과 구소련 76mm 고폭탄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6.25 전쟁 때 사용됐던 것으로 보고 폭탄을 안전하게 회수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진료비가 최근 4년 새 4배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내 ADHD 진료비는 1909억 원으로 2020년 461억 원에서 414%나 급증했습니다. ADHD 환자 수는 같은 기간 79,248명에서 26,251명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레인보우 세븐님께서 채팅창에서 아이들과 어린이 축제에서 열심히 즐기고 내일을 위해 잠잘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늘 자제분하고 어린이 축제 가셔서 신나게 또 노셨나 봐요. 아, 어린이날 때 이런 추억들, 아, 저는 정말 평생 간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해 준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오늘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그리고 윤도현의 타잔.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윤도현의 타잔, 그리고 두 곡에 이어서 1449번님의 신청곡 김재중의 내 남은 사랑을 위해까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앤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혹은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을 윗선의 지시로 조작 수사했다는 내용인데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이 내용으로 특검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할 테면 해보라, 단 선거 개입은 안 된다고 밝히고 특검이 또 무리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상동기 범죄가 최근 3년간 4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유형 중 살인, 살인미수 혐의가 35.4%를 차지했으며 피의자 성별은 남성이 96명으로 여성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지난달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발생한 늑대 늑구 탈출 사건을 계기로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일 기후부와 국립생태원, 한국동물원 수족관협회, 공영동물원 원장들이 모여 협의체 출범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시 뉴스앤뮤직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10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산울림의 누나야, 그리고 하덕규의 좋은 나라, 이렇게 두 곡 보내드립니다. 강연구였습니다. 10시 20분에 만나요.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올해까지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동해안에 초속 15m의 강풍이 불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와 강원 산지는 초속 20m로 더 거세지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산행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모두 풀렸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일부 구간에서 서행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방향 상관 2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산 부근과 청주 부근 각각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김포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동쪽 지역은 현재도 바람이 강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1터널에서 강릉분기점 구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0: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용산과 강남, 동부권 일부 지역에서 서행 중인데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고 구간 서행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YTN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5: 네, 호르무즈 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던 우리 선박은 진화 이후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7: 우리 해운업체 HMM이 운영하는 중소형 화물선 나무호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각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 정박 중에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기관실과 선체 일부가 손상되면서 운항 재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근처 항구로 예인해 정확한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수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두바이 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가 현지에 급파될 예정입니다. 예인선을 섭외해 선박을 옮기고 원인을 분석하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8: 이스라엘이나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입니다.
9: 기뢰가 떠다니는 기뢰에 부딪힐 가능성, 혹시 내부에서 기관 고장 같은 것은 없었을까, 뭐 이런 것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끌어내려던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지 공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시 즉각적인 선원 구조를 위한 주재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5: 호르무즈 협에는 여전히 우리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의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혼란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6: 사고 해역 인근에 정박했던 선박들은 보다 안전한 해협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선박 뒤편 하단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되자 남호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소화 장비를 이용해 4시간 동안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원 24명 모두 다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하선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선박이 두바이 항으로 인양될 때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승무원 의사가 최우선인 만큼 하선을 원할 경우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은 나무호를 비롯해 모두 26척. 외국 선박 승선 인원까지 포함하면 우리 선원 160명이 두 달 넘게 해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협 통과를 기다렸다가 회항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피로가 쌓인 데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사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11: 새로운 국면이
12: 김두영 전국 해수

0: 선언
1: 선언노동조합
0: 노동조합
1: 계속
0: 연맹
1: 반복되는 상황
0: 위원장입니다.
1: 속에서도 힘든데 특히 더 이제 혼란스럽고 힘들죠.
2: 노조 측은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선원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이틀째 긴급 회의를 열고 해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호 인근에 정박한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선사, 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선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쇄 해제에 대비해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모여 있었던 우리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해협 안쪽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 또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선박을 빼내는 작전에 나선 미군을 공격하면 보복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 화물선 폭발 사고 원인을 이란 공격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런 상황으로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하며 휴전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0: 이란이 나쁜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공격받을 때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상황을 고조시킨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0: 지금이야말로 국제 파트너들이 나서서 이란에 압박을 가할 좋은 시점입니다. 이제 중국이 외교적으로 나서서 이란이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입니다.
5: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이란의 해협 개방 설득 등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보호 활동에 한국이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한국의 기여를 촉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미 국방부에서 댄 케인 합참 의장과 함께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이란 공격을 받은 한국 선박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항로가 존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해방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걸 거론하며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 장병 안전과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6: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 안전이 우선 점검됐습니다.
7: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6: 미국의 파병 압박과 관련한 대응책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청와대의 결론은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란 거였습니다.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전쟁 전황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휴전이나 종전이 아닌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만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면서 해방작전을 개시한 둘째 날인 오늘, 어제와 달리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4: 이란 전쟁 휴전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관측 속에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 호르무즈 해협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8: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트에 와 있습니다.
3: 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휴전이 유지되는 분위기입니까?
8: 네,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에서 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오만만에 인접한 이란 남부 디르 항구에서 이 선착장에 있던 선박에 불이 났는데 이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공격인가 주시하고 있는데 이 화재 원인이 군사적 공격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으르 통신은 상선 한 척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다른 세 척으로 번졌다면서 4시간 만에 진화했고 인명피해는 없다는 내용만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 있는 오만의 무산담주에서도 어제 공격이 발생해 2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영자신문인 타임스 오브 오만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무산담의 부카 지역에 있는 이 주거 건물이 공격을 받아서 외국인 거주자 2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사고는 아니고 공격이긴 한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대치 속에 아랍에미리트가 피해를 봤는데 이란 정부 입장 나왔습니까?
8: 네, 공격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군 관계자가 국영방송을 통해서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란은 어제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사전 계획이 없었다. 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금지된 통로를 불법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모험을 벌인 결과가 이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 12발, 순항미사일 3발, 그리고 무인기 4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란의 드론 공격에 푸자이라 석유산업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안이 커지면서 아랍에미리트는 오는 8일까지 전국의 학교 수업을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UAE 정부는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권리를 경고했고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란의 UAE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3: 네,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문제를 포함해서 이란 전쟁의 해법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선 만남이라서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회담 진전을 위한 중재 역할도 기대하는 방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미국과의 첫 번째 종전회담에서 이란 협상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오늘 오랜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호르무즈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 현상 유지를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0: YTN 신호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곧 급락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UAE 유조선 공격에 이어 순항미사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에서 쏜 미사일과 드론 등 19발을 요격했지만 드론 공격으로 푸자이라 석유화학단지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나서자 이란이 미 해군 함정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다시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배럴당 114달러 44센트로 5.8%나 올랐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전장보다 4.39% 오른 배럴당 106달러 42센트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이 급속히 하락할 거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4: 이 사태가 끝나면 가격이 아주 크게 떨어질 겁니다. 속도도 매우 빠를 것 같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까지 떨어질 겁니다. 시중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석유를 가득 실은 선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 하지만 미국 내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46센트까지 올랐고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갤런당 7달러를 넘어서며 미국인들의 일상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4: 아픈 가족이 있는데 차로 이동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주 건너편이나 북쪽으로 올라가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거의 5달러나 하는 상황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3: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 재개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휴전 붕괴 위기론까지 번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파월 연준 의장을 SNS로 조롱하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띄우겠다는 계산인데 정작 현실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며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재앙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풀고 경기를 띄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 결과 이란과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은 30년 만에 최대폭인 50% 급등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4.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2.4%와 비교해 불과 석 달 만에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금리 인하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6: 인플레가 용인되면 중간선거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선거라든가 혹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임기가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5: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이 지속하면 나라 돈을 풀어 고유가를 견디기 어려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부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에 걸쳐 미국 이란 분쟁 사태가 이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전북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되고요. 내륙은 아침 기온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방향 상관 2터널 1차로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1터널에서 강릉분기점 구간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동해고속도로 하조대에서 속초 구간도 바람 강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 갓길에서도 고장난 소형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야간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는데요.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국민대학교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 1차로에서 시설물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은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도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잊지 못할 어린이날을 보낸 어린이들은 모두 꿈나라로 떠났을 것 같고요. 어린이날을 위해 함께 고생한 우리 어른이들도 슬슬 꿈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무사히 꿈나라로 떠나실 때까지 저희 뉴스 앤 뮤직이 함께 할게요.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애청자 고종선님의 신청곡 예민의 아에이오우.

10시 뉴스 뮤직 첫 곡으로 예민의 아이오우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초등학생 때 처음 접했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종례 시간에 알림장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에 타자로 알림장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주셨고 학생인 저는 그 컴퓨터 화면에 적혀있는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씩 알림장에 옮겨 적었었는데 그때 항상 이 노래 아, 이, 우, 에, 오,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이게 나왔어요. 제가 앞서 이 노래 제목을 소개를 할때 발음이 살짝 물렸는데 그 이유가 아이, 오, 우 이렇게 음을 붙이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게좀 어색하더라고요. 항상 이 음이 붙어있는 아, 에, 이, 오, 우 이거를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이 좀 길었는데 바로 노래 이어드릴게요. 569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자우림의 1717177 그리고 터보의 개구장이.

자우림의 1717177 그리고 터보의 개구장이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 시간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44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6.42달러로 전장보다 4.39% 올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에너지 시설이 이란에 공격받았다는 소식에 유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일부 국가는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는 국제통화기금 IMF 수장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경제금융포럼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2026의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미국 이란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선에 머문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며 재정 능력이 없는 국가들은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두 살 아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인천 부평동에 있는 부평공원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두 살 남자아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마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우림의 1717-1771에서 1717-1771 여기서 무선 호출기죠? 삐삐 쓰셨다면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이 숫자를 뒤집으면 I love you처럼 보여서 숫자만으로도 사랑을 표현하는 은어로 쓰였죠. 제가 삐삐 세대라서 이걸 아는 건 아니고요. 자우림의 이 노래를 접하고 도대체 이 제목의 의미가 뭘까 싶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5265번님께서 오늘 밤 뉴스앤뮤직 진행하는 아나운서는 누구신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신입 아나운서 YTN 라디오 신입 아나운서 강현구라고 합니다. 간혹 오해하시는데 제가 취향이 약간 올드해서 그렇지 99년생 한국 나이 28살 아직 20대입니다. 20대 신입 싱싱한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 기억해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로커스트의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양희은의 백구.

로커스트의 내가 말했잖아, 양희은의 백곡의 두 곡에 이어서 박주원이 연주하고 윤신혜가 노래한 10월 아침까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드론 소식 전해드립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 활동에 한국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해방작전에 한국의 기여를 촉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미 국방부에서 댄 케인 합참 의장과 함께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공격을 받은 한국 선박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조롱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SNS 트루스 소셜에 파월 의장이 대형 쓰레기통 안으로 추락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어 너무 늦은 파월 의장은 미국의 재앙이라고 조롱하면서 금리가 너무 높다며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과잉 진료로 지목되는 비급여 보장은 낮춰 전체 보험료를 낮춘 5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내일 출시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임신, 출산,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를 새로 보장합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보장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자기 부담금은 30%에서 50%로 오릅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11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코니 텔버트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그리고 잭슨 5의 ABC 이렇게 두 곡 보내드립니다. 강현구였습니다. 11시 20분에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는 하늘 맑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중부지방에만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다시 쾌청해질 전망입니다. 요즘 5월 하늘 그을 자체인데요. 더 더워지기 전에 틈틈이 날씨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은 아침 기온 한 자릿수에서 출발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야간 작업 중인 곳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국민대학교에서 홍지문 터널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한강대교 위로 강남 방향 4차로에서도 작업 중입니다. 한강대교 위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동충준 아들목 갓길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곤지암 부근 갓길에서 장애물을 처리 중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속초방향 쇠운교에서 지흥 1교 구간 2차로에서는 장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은 밤부터 안개 짙어지는데요. 속도 줄여서 이동해 주시고 전조등 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초월터널에서 양동터널 구간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와이텐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외교부는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정박중 폭발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전체 선원이 피해를 보지 않았고 선박 화재도 진압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무호의 정상 운항 가능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현재 예인선을 수비하고 있고 근처 항구로 예인해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에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오늘 오후 1시간 동안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HMM 나무호와 안전이 확인된 승선원 24명의 현재 상태 등이 점검됐습니다. 청와대는 회의 뒤 서면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와 청해 부대가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고 해수부와 선사는 선원 가족들이 우려하지 않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국의 호르무즈 해방작전 개시 이후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남부 항구에서 선박 여러 척에 불이 났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오늘 새벽 5시쯤 5만 만에 인접한 이란 남부 디르 항구의 선착장에서 선박에 불이 난 뒤 다른 세 척으로 번졌는데 4시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의 보도에서는 군사적 공격 여부를 포함해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해방작전 첫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며 새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작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3: 미군이 해방작전을 선언하자 이란군은 곧바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새롭게 설정했다며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안쪽으론 이란 캐슘섬 남단부터 아랍에미리트 북서부까지 직선을 그었습니다. 바깥쪽으론 이란 본토 모바라크산과 푸자이라 항구 남쪽을 이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설정했던 위험구역을 대폭 확대해 우회적인 원유 수출 창구로 자리 잡은 푸자이라 항구까지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이란군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구역을 지나갈 경우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0: 혁명수비대가 선언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해상 이동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선박은 무력으로 저지될 겁니다.
3: 이란군은 통제구역을 설정한 직후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화학 단지를 공습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통제구역 부근에 정박 중이던 한국 화물선에서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개방되면 곧바로 탈출하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던 선박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4: 유가에 영향을 줄 시설만 공격하고
0: 석강대 유로메나
4: 푸자이라 항구도 지금 공격했고요. 푸자이라 항구라면 우리가 석유를 받아오는 곳입니다. 바레인이라든지 쿠웨이트 전부 다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란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3: 미군의 해방작전 이틀째를 맞아 이란군은 호르무즈에 개입하려는 미군의 시도는 결정적이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선박 호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호르

0: 이슬람 지역을 둘러싸고 무력 대치에 들어간 가운데 아파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 5일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라가치 장관이 이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외무부는 아라가치 장관이 이번 방중 기간에 중국 외교부장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최근 급변하는 지역과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 수송기가 잇따라 베이징에 도착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중국을 찾는 등 회담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미 공군 C-17 수송기가 지난 1일 베이징에 착륙한 데 이어서 2일과 3일에도 같은 수송기 3대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수송기 도착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중국 매체들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물자 수송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0: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 방문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는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재 시간 4일 관련 질의에 그런 회담은 현재 일정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오는 14일부터 15일 이틀간으로 잡혀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1: 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우리 어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0: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2: 국내 최대 멸치 산지인 부산 기장군 대변항입니다. 조업으로 바쁠 시기지만 부두에는 어선들이 줄지어 묶여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업에 쓰는 면세유 가격이 폭등한 탓입니다. 멸치대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조업해야 하는데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고 멸치까지 잡히지 않으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3: 옛날에 기름값 올 때는 막 차가
4: 부산 대변항 멸치유자망 협회장입니다.
3: 남해까지 내려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가갖고 만약에 못 잡으면 그 뭐 기름비만 해도 뭐 가만히 앉아가 노는 게 낫는데.
2: 이란 전쟁 전 드럼당 17만 원대였던 면세유는 어느새 27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조업을 나가지 않아도 선원들의 인건비는 지급해야 하니 기름값이 내리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다시마 양식 어민도 수확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수확한 다시마를 말리는 건조기용 기름값은 어선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달부터 유가연동 보조금이 어민들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를 어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고유가 피해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차상입니다.
1: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0: 대두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당 1207.5센트로 연초 대비 17% 넘게 올랐고 밀도 24% 상승했습니다. 곡물 사료의 핵심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옥수수는 연초 대비 8%, 대두박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옥수수는 사료의 50에서 60%, 대두박은 20% 안팎을 차지합니다.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축산물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 가격까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 긴장감이
4: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6: LNG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비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LNG로부터 추출하는 추출물을 가지고 만드니까 각종 비료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5: 중동 지역은 요소와 암모니아 등 핵심 비료 원료의 주요 생산입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운송 비료 원료의 약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봉쇄 장기화 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료 생산분과 추가 물량을 감안할 때 7월까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가격 상승 압력까지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7: 비료 가격이 오르면
4: 김재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7: 이게 다시 곡물 가격과 축산물 가격으로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여기에 중국이 비료 원료인 황산 수출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급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농산물은 물론 축산물까지 이른바 밥상 물가 전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1: 네, 미국이 이란과 전쟁에 치중하는 사이 일본은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를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0: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겨냥한 신외교 정책까지 발표했는데 중국은 군사 대국화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8: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베트남 정상회담을 마치고 하노이 대학에서 신외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신 FOIP, 풀었으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입니다. 정치 스승인 아베 전 총리가 10년 전 중국을 견제하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베트남 등 개발 도상국에 방위 장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4: 자유,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변함없이,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주체적으로 수행할 겁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8: 베트남을 콕 집어 외교 구상을 발표한 것 역시 중국을 의식한 행보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순방지로 호주를 택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교류도 있지만 동시에 강조했던 게 군사 안보 협력입니다. 호주는 최근 일본 자위대 최신의 호위함 11척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두 나라 협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카이치는 일본, 미국, 호주에 인도를 추가한 4자 협력을 강화할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정보 협력입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 등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데 양국이 국가 정보 수집 등에 협력하기로 한 거로 전해집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호주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다카이치 내각의 방위력 강화에 힘이 실릴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한 사이 일본이 인도 태평양 나라들과 접촉하며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4: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함정 건조, 유지, 정비 기반 향상 등 양국 모두에게 폭넓은 의의를 지닙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입니다.
8: 중국은 일본이 군사 대국화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배타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도 동참 의사를 타진할지도 주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정상회담쯤 방한해 우리 정부에 일본의 신외교 정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면서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경기도 동두천 큰시장 유세호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당원, 의원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조작기소로 고통받은 국민이 있다면 일반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평등하게 구제받아야 한다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청와대 발표는 반드시 공소 취소를 하되 시간만 늦춰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이라며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맹국했습니다.
1: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확정했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 전 장관

0: 장관이 이영풍 전 KBS 기자와 양자 경선을 펼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선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치러졌습니다.
1: 국민의힘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더는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말라면서 양자든 삼자 구도든 필생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친한계가 한 전 대표를 지원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을 생각하면 국민이 엄정히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0: 네, 6.3 지방선거 전 유권자 목소리를 들어보는 민심 똑똑 두 번째 순서 강원도입니다. 150만 강원도민은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김철희 기자가 구석구석 훑어봤습니다.
2: 3년 전 바뀐 새 이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중심 접경지라는 오랜 편견을 넘어 미래산업 중심지를 꿈꾸는 도민 염원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3: 빠르게 변한 지역 상황만큼 표심도 출렁여 왔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내리 3번 민주당 계열 정당의 도지사를 선택했던 강원이지만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2: 4년은 너무 짧다며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에 맞서 민주당은 이재명 청와대 출신 우상호 후보에게 1호 공천장을 안겼습니다.
4: 감자만 팔던
5: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입니다.
4: 첨단 미래산업으로 완전히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6: 많은 국민들이
5: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입니다.
6: 한 번만 바뀌었을 뿐인데 국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2: 먼저 태백 산맥 동쪽 영동지방입니다. 최대 도시 강릉은 한 번도 민주당의 단체장 자리를 허락하지 않은 보수 텃밭입니다.
7: 제 앞으로도 고생하고 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모든 보수 그래도 신뢰감이 가잖아요.
8: 이번 돈 푸는 거 다 좋아. 그렇지만 선거 끝나고 싶어요.
2: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걸 보니 민주당이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달라진 분위기도 읽힙니다.
9: 뭐 지금 정부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잘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반발이 돼.
10: 그렇지 뭐 사람 다 잘할 수 있나.
2: 조금 더 깊숙이 양양 어촌마을 민심도 엿봤습니다. 최근 유입된 젊은 층이 새바람을 주도한다는 평가입니다.
11: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이 바뀌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
3: 이번에는 영서지방의 대표도시 춘천입니다. 서울과 가깝고 유입 인구도 많아 수도권과 투표 성향이 비슷하다는 평가인데요. 실제 2018년 지방선거부터 민주당 소속 시장을 선택해왔습니다.
2: 대한민국을 덮친 비상계엄과 탄핵은 진보 우위 흐름을 더 단단하게 다져놨습니다.
12: 계엄 이후로 이미지가 아직 쇄신하지 못했긴 했고 자영업자들은 그 계엄 시기에 체감을 했거든요.
2: 미워도 다시 한번 견제와 균형을 위해 보수의 힘을 실어주겠다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13: 장동혁이 정신이지. 그 사람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지 김진태 지사님 자체는 괜찮죠.
2: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개선된 경제적 여건과 반대로 인구 감소 문제는 여전한 숙제입니다. 발전과 정체, 기로 앞에 선 강원도민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네, 어린이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전국 곳곳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소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던 국가대표 선수촌부터 한강변의 군함체험장까지 특별한 추억을 새기려는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린이날 표정을 김기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14: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방울이 스며있는 넓은 잔디밭이 어린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점수판을 향해 공을 차는 모습엔 사뭇 진지함이 묻어나고 골대에 공을 넣으며 멋진 세리머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평소 TV로만 보던 육상의 우상혁, 근대 5종의 전웅태 선수를 직접 만나는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0: 있다면은 대표가 되어서 여기서 한번 훈련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서울 한강변에 자리 잡은 퇴역 군함에도 꼬마 해군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서울함 곳곳을 누비며 직접 장비를 조작해보고 씩씩하게 병영 훈련을 체험하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노고를 잠시나마 느껴봅니다.
2: 아이들이 뭐 군인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 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어린이날 맞이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1: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행사장 곳곳에 종일 가득 찼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3: 94.5MHz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아, 오늘 하루도 다 갔네요. 하루의 마무리가 그날 하루의 인상을 결정한다죠.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과 함께 해주시죠.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의 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과 함께 보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실까요? 듣고 싶은 노래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면요, 이 밤과 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시죠. 조정현의 슬픈 바다.

조정현의 슬픈 바다 듣고 오셨습니다. 바다가 참 슬프네요. 현재 시간 11시 31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온 서울고검 태스크포스가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결론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고검 태스크포스는 최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 재소자 진술과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작기소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경기도 동두천 큰시장 유세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당원, 의원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원하는 경우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 변경을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내일부터 실시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누리집과 모바일 앱, 전화와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한 계좌 변경이 모두 차단돼 제3자가 연금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마음대로 계좌를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계와 정치계를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했던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학계 몸담았던 고인은 노태우 정부 때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주영 대사를 지냈고 김영삼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로 활약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듣고 왔으니 노래 두 곡 전해드릴게요.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그리고 신승훈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신승훈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한밤중 광주 도로에서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월계동 거리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향해 이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베서트 장관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이 국제적인 작전을 지원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이란이 해협을 개방하도록 할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의 첫 번째 종전회담에서 이란 협상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호르무즈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치 상황과 관련해 이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오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현상 유지를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내일도 파란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오늘 아침의 하늘처럼 쾌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끝곡입니다. 팝송으로 준비했는데요. 피터 폴 앤 메리의 500 Miles, 그리고 리사 오노의 데니 보이, 실라 라이언의 애니 로리, 그리고 댄 앤 쉐이와 저스틴 비버의 노래 10,000 Hours 이렇게 네 곡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현구였습니다. 기분 좋은 꿈 꾸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하루 전과 달리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 휴전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 속에 이란 외무장관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먼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 있는 오만 무산담주 부카 지역이 현지 시간 4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벽이 손상되고 차량 4대가 파손된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 2명이 다쳤는데 공격의 주체와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방작전 이틀째 되는 날 새벽 5만 만에 인접한 이란 남부 디르 항구의 선착장에서 상선 4척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불이 4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내용만 전하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공습을 일제히 비판한 가운데 이란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란군 관계자가 국영방송에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사전 계획은 없었다. 미국이 모험을 벌인 결과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구역을 넓히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항공모함 부시함을 포함해 미군 전략 자산들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날 군사적 움직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종전회담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상 유지를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2: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문제를 포함해 이란 전쟁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선 만남이라 중국의 중재 역할도 기대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곧 급락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UAE 유조선 공격에 이어 순항미사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에서 쏜 미사일과 드론 등 19발을 요격했지만 드론 공격으로 푸자이라 석유화학단지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나서자 이란이 미 해군 함정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군사적 긴장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다시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1배럴당 114달러 44센트로 5.8%나 올랐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전장보다 4.39% 오른 배럴당 106달러 42센트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이 급속히 하락할 거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4: And I see it going down very substantially when this is over, Chris. And I think very rapidly too, at levels that you've never seen, because there's a lot of energy out there. Of ships all over the world that are loaded up with it.
3: 하지만 미국 내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46센트까지 올랐고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갤런당 7달러를 넘어서며 미국인들의 일상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5: I have family members who are ill and I can't go visit them across the state or up north because it's too expensive right now to drive. With gas almost $5 a gallon, that's just ridiculous.
3: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 재개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휴전 붕괴 위기론까지 번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파월 연준 의장을 SNS로 조롱하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리를 내려 경기를 띄우겠다는 계산인데 정작 현실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며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0: 대항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풀고 경기를 띄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 결과 이란과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은 30년 만에 최대폭인 50% 급등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4.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2.4%와 비교해 불과 석 달 만에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금리 인하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가 용인되면 중간선거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선거라든가 혹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임기가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0: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이 지속하면 나라 돈을 풀어 고유가를 견디기 어려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부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에 걸쳐 미국 이란 분쟁 사태가 이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 의원의 총의를 모으겠다며 지방선거 이후 처리로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로 대통령의 셀프 사면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띄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3: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휴일 전방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공소 취소를 하되 시간만 늦추라고 명령했다며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4: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3: 송원석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법안 처리 시기를 수기하라고 밝힌 건 선거를 앞둔 국민 눈속임이자 조삼모사식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필두로 모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7명은 특검법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나아가 여당 후보들도 압박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은 본 특검법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혀라!
6: 밝혀라! 밝혀라!
3: 중도 보수 표심에 악재로 작용할까 지도자급 민주당 후보들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7: 지금 지방선거 때 이걸 가지고 쟁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 민생경제와 안보, 외교,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의 보다 더 안정된 모습이지 않을까.
3: 이런 전방위 압박 속에 공소 취소 모임 발족부터 특검 추진까지 맨 앞에 섰던 의원도 특검법은 지방선거 뒤에 처리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9: 그월에 특검이... 보통 본회의가 안 열던 것 같아요. 6, 7월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3: 험지인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정청래 대표는 억울하게 조작 기소로 고통받았다면 대통령도 평등하게 구제받아야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특검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10: 당청이 조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3: 사실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거란 해석인데 추대 형식의 원내대표 연임이 유력한 한병도 의원이 오늘 다시 키를 잡으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4: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 좋아했었지. 난 키도 작고 소심한 성격에 네 주위 그저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은 진화 이후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7: 우리 해운업체 HMM이 운용하는 중소형 화물선 남우호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각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 정박 중에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기관실과 선체 일부가 손상되면서 운항 재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근처 항구로 예인해 정확한 피해 상태를

0: 확인하고 현지에서 수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두바이 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가 현지에 급파될 예정입니다. 예인선을 섭외해 선박을 옮기고 원인을 분석하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1: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또는 기뢰가 떠다니는 기뢰에 부딪힐 가능성, 혹시 내부에서 기관 고장 같은 것은 없었을까, 뭐 이런 것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끌어내려던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지 공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시 즉각적인 선원 구조를 위한 주재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참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선박 이동과 관련된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몇 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 활동에 한국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한국의 기여를 촉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미 국방부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공격을 받은 한국 선박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선박에 대한 공격은 이란의 무차별적 행동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일본과 호주, 유럽이 호르무즈 선박 보호에 나서길 바라는 것처럼 한국도 그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길 바라지만 기다리기만 하지 않을 거라며 그들에게 넘길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걸 거론하며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병 안전과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3: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 안전이 우선 점검됐습니다.
4: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3: 미국의 파병 압박과 관련한 대응책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청와대의 결론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란 거였습니다. 해상물류망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 전황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휴전이나 종전이 아닌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만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며 해방작전을 개시한 둘째 날에는 하루 전과 달리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 휴전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 속에 이란 외무장관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먼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 있는 오만 무산담주 부카 지역이 현지 시간 4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벽이 손상되고 차량 4대가 파손된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 2명이 다쳤는데 공격의 주체와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방작전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오만만에 인접한 이란 남부 디르 항구의 선착장에서 상선 내척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불이 4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내용만 전하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공습을 일제히 비판한 가운데 이란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란군 관계자가 국영방송에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사전 계획은 없었다. 미국이 모험을 벌인 결과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구역을 넓히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항공모함 부시함을 포함해 미군 전략 자산들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날 군사적 움직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종전회담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상 유지를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6: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문제를 포함해 이란 전쟁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선 만남이라 중국의 중재 역할도 기대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미군의 해방작전 첫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며 새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작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7: 미군이 해방작전을 선언하자 이란군은 곧바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새롭게 설정했다며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안쪽으론 이란 캐슘섬 남단부터 아랍에미리트 북서부까지 직선을 그었습니다. 바깥쪽으론 이란 본토 모바라크산과 푸자이라항구 남쪽을 이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설정했던 위험구역을 대폭 확대해 우회적인 원유수출 창구로 자리 잡은 푸자이라항구까지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이란군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구역을 지나갈 경우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통제구역을 설정한 직후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화학 단지를 공습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통제구역 부근에 정박 중이던 한국 화물선에서도

0: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개방되면 곧바로 탈출하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던 선박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1: 유가에 영향을 줄 시설만 공격하고 있거든요. 푸자일 항구도 지금 방금 공격했고요. 푸자일 항구라면 우리가 석유를 받아오는 곳입니다. 바레인이라든지 쿠웨이트 전부 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란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0: 미군의 해방작전 이틀째를 맞아 이란군은 호르무즈에 개입하려는 미군의 시도는 결정적이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선박 호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북한처럼 미사일 역량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며 핵무기를 개발하는 재래식 우산 전략을 구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궁극적으로 이란은 누구도 자신들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미사일과 능력으로 재래식 우산을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재래식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다른 나라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보고 그 사이에 더 많은 핵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건데 이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휴전 이후 이란의 공격이 있었지만 휴전을 끝낼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케인 합참의장은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공격은 대규모 전투 개시 조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7일 양측의 휴전 개시 이래 이란이 상선에 9차례 발포하고 화물선 2척을 납포했으며 미군을 10차례 이상 공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명령이 떨어지면 대규모 전투 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제 저녁 호르무즈 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에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호르무즈 협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우리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혼란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에 정박했던 선박들은 보다 안전한 해협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 선박 뒤편 하단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되자 남호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소화 장비를 이용해 4시간 동안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원 24명 모두 다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하선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선박이 두바이 항으로 인양될 때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승무원 의사가 최우선인 만큼 하선을 원할 경우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은 남호호를 비롯해 모두 26척. 외국 선박 승선 인원까지 포함하면 우리 선원 160명이 두 달 넘게 해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협 통과를 기다렸다가 회항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피로가 쌓인 데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사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4: 새로운 분명히 또 하나 생긴 거죠. 선원들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힘든데 특히 더 이제 혼란스럽고 힘들죠.
3: 노조 측은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선원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이틀째 긴급 회의를 열고 해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호 인근에 정박한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선사, 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선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쇄 해제에 대비해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모여 있었던 우리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해협 안쪽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참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선박 이동과 관련된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몇 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0: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걸 거론하며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병 안전과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진훈 기자입니다.
1: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 안전이 우선 점검됐습니다.
2: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1: 미국의 파병 압박과 관련한 대응책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청와대의 결론은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란 거였습니다.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 전황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휴전이나 종전이 아닌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만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와이튼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호르무즈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은 진화 이후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4: 우리 해운업체 HMM이 운영하는 중소형 화물선 나무호에서 불이 난 건 현지 시각 4일 오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 정박 중에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기관실과 선체 일부가 손상되면서 운항 재개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근처 항구로 예인해 정확한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수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두바이 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가 현지에 급파될 예정입니다. 예인선을 섭외해 선박을 옮기고 원인을 분석하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5: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또는 기뢰가 떠다니는 기뢰에 부딪힐 가능성, 혹시 내부에서 기관 고장 같은 것은 없었을까, 뭐 이런 것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끌어내려던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0: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지 공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사시 즉각적인 선원 구조를 위한 주재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을 향해선 호르무즈 협에서 각국 선박을 빼내는 작전에 나선 미군을 공격하면 보복할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 화물선 폭발 사고 원인을 이란 공격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와 호위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런 상황으로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하며 휴전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3: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certainly.
2: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공격받을 때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상황을 고조시킨다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4: Now would be a good time for international partners to step up and put pressure on Iran. Let's see them step up with some diplomacy and get the Iranians to open the strait.
2: 미중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이란의 해협 개방 설득 등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피트 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 활동에 한국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한국의 기여를 촉구했습니다. 해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미 국방부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공격을 받은 한국 선박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그세스 장관은 한국 선박에 대한 공격은 이란의 무차별적 행동의 단면을 보여준다며 일본과 호주, 유럽이 호르무즈 선박 보호에 나서길 바라는 것처럼 한국도 그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길 바라지만 기다리기만 하진 않을 거라며 그들에게 넘길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촉구와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황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파월 연준 의장을 SNS로 조롱하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리를 내려 경기를 띄우겠다는 계산인데 정작 현실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며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재앙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풀고 경기를 띄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 결과 이란과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은 30년 만에 최대 폭

0: 후긴 50% 급등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4.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2.4%와 비교해 불과 석 달 만에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금리 인하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가 용인되면 중간선거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선거라든가 혹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임기가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0: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이 지속하면 나라 돈을 풀어 고유가를 견디기 어려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부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에 걸쳐 미국 이란 분쟁 사태가 이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2: 미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된 미국 대기업들이 이란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조사한 미국의 4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3.6으로 3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하며 전망치보다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받은 미국 서비스업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0: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며 우리 어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지급될 걸로 보이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1: 국내 최대 멸치 산지인 부산 기장군 대변항입니다. 조업으로 바쁠 시기지만 부두에는 어선들이 줄지어 묶여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업에 쓰는 면세유 가격이 폭등한 탓입니다. 멸치대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조업해야 하는데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고 멸치까지 잡히지 않으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2: 옛날에 기름값 올 때는 막 찾아 헤맵니다. 원들 찾아 뭐 이와이라 뭐 간파풀 저 뭐 남해까지 내려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가갖고 만약에 못 잡으면 그 뭐 기름비만 해도 뭐 가만히 앉아가 노령이 났는데.
1: 이란 전쟁 전 드럼당 17만 원대였던 면세유는 어느새 27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조업을 나가지 않아도 선원들의 인건비는 지급해야 하니 기름값이 내리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다시마 양식 어민도 수확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수확한 다시마를 말리는 건조기용 기름값은 어선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달부터 유가 연동 보조금이 어민들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를 어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고유가 피해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차상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7: 미군의 해방작전 첫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며 새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8: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작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축원 기자입니다.
9: 미군이 해방작전을 선언하자 이란군은 곧바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새롭게 설정했다며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안쪽으론 이란 캐슘섬 남단부터 아랍에미리트 북서부까지 직선을 그었습니다. 바깥쪽으론 이란 본토 모바라크산과 푸자이라항구 남쪽을 이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설정했던 위험구역을 대폭 확대해 우회적인 원유 수출 창구로 자리 잡은 푸자이라항구까지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이란군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구역을 지나갈 경우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0: مغایر با اصول اعلامی نیروی دریایی سپاه با مخاطرات جدی مواجه و شناورهای متخلف با قدرت متوقف خواهند شد.
9: 이란군은 통제 구역을 설정한 직후 푸자이라 항구에 석유화학 단지를 공습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통제 구역 부근에 정박 중이던 한국 화물선에서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개방되면 곧바로 탈출하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던 선박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11: 유가에 영향을 줄 시설만 공격하고 있거든요. 푸자이라 항구도 지금 방금 공격했고요. 푸자이라 항구라면 우리가 석유를 받아오는 곳입니다. 바레인이라든지 쿠웨이트 전부 다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란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9: 미군의 해방작전 이틀째를 맞아 이란군은 호르무즈에 개입하려는 미군의 시도는 결정적이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선박 호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7: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보도했습니다. 프레스 TV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공식 이메일 주소를 통해 통행 규칙과 규정을 안내하는 메일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선박들은 이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해협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8: 아랍에미리트 UAE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공망을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AE 국방부는 현지 시간 5일 SNS를 통해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지역에서 들린 폭음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0: 요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UAE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해방작전에 착수한 지난 4일에도 이란발 탄도미사일 12발과 순항미사일 3발, 무인기 4대를 격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UAE 공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 그제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에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우리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혼란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0: 사고 해역 인근에 정박했던 선박들은 보다 안전한 해협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 선박 뒤편 하단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되자 남호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소화 장비를 이용해 4시간 동안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원 24명 모두 다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하선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선박이 두바이 항으로 인양될 때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승무원 의사가 최우선인 만큼 하선을 원할 경우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은 남호호를 비롯해 모두 26척. 외국 선박 승선 인원까지 포함하면 우리 선원 160명이 두 달 넘게 해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협 통과를 기다렸다가 회항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피로가 쌓인 데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사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3: 새로운 국면이 또 하나 생긴 거죠. 선원들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힘든데 특히 더 이제 혼란스럽고 힘들죠.
2: 노조 측은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선원 안전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이틀째 긴급회의를 열고 해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호 인근에 정박한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선사, 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선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쇄 해제에 대비해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모여 있었던 우리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해협 안쪽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참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선박 이동과 관련된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몇 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을 공격을 당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말하다가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며 한국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1: 이란 정부가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 화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란 국영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선박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IRNA는 한국 정부의 이번 조사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걸 거론하며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 장병 안전과 대비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4: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 안전이 우선 점검됐습니다.
5: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4: 미국의 파병 압박과 관련한 대응책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청와대의 결론은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란 거였습니다.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 전황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휴전이나 종전이 아닌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만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잊고 싶어 나는 뭔가 이게 진짜 너무 싫어 괜히 기분 추웠다가 얼마 안 가 싫어 난 여름 2월 1일 영때 영보다 더 싫어 그냥 모든 게 그대로 잊고 싶어 나는 싫어 모든 게
1: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딱히 내가 뭐 싫어

0: 모르겠어. 생각하기잖아. 이건 어쩜 당연한 거라고 계속 1번부터 5번 중에 답이 있었잖아. 또 넌 5와 열을 맞춘 너인 적이 없고 눈치를 계속 보다가 또 위로가 너를 싫어해. 뭐든 좋아해도 대잡혀 부르잖아.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에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말하다가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면서 한국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은 전날 박살났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 이란 정부가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화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란 국영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선박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IRNA는 한국 정부의 이번 조사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 활동에 한국이 나서주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해방작전에 한국의 기여를 촉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미 국방부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공격을 받은 한국 선박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걸 거론하며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장병 안정과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진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 안전이 우선 점검됐습니다.
4: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3: 미국의

0: 파병 압박과 관련한 대응책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청와대의 결론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란 거였습니다. 해상물류망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 전황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휴전이나 종전이 아닌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만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며 해방 작전을 개시한 둘째 날에는 하루 전과 달리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 이란 전쟁 휴전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 속에 이란 외무장관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먼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 있는 오만 무산담주 부카 지역이 현지 시간 4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벽이 손상되고 차량 4대가 파손된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 2명이 다쳤는데 공격의 주체와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방작전 이틀째 되는 날 새벽 5만 만에 인접한 이란 남부 디르 항구의 선착장에서 상선 4척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네흐르 통신은 불이 4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내용만 전하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공습을 일제히 비판한 가운데 이란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란군 관계자가 국영방송에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사전 계획은 없었다. 미국이 모험을 벌인 결과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구역을 넓히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이 지역에서는 어떤 선박이든 통과하려면 이란 군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란 혁명 소비대 정치 담당 부사령관입니다.
3: 미 중부 사령부는 항공모함 부시함을 포함해 미군 전략 자산들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날 군사적 움직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종전회담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상 유지를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5: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문제를 포함해 이란 전쟁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선 만남이라 중국의 중재 역할도 기대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2: 이란이 자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아랍에미리트의 발표는 거짓말이라며 이를 빌미로 공격하면 보복할 것임을 밝혔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아람비아 군사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이란 군대는 UAE를 겨냥한 그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 작전도 수행한 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UAE 국방부의 발표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UAE로부터 이란의 섬과 항구, 해안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이 시작된다면 즉각 파괴적인 응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현지 시간 5일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공식 이메일 주소를 통해 통행 규칙과 규정을 안내하는 메일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들은 새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해협을 건너기 전 반드시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2: 대두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당 1207.5센트로 연초 대비 17% 넘게 올랐고 밀도 24% 상승했습니다. 동물 사료의 핵심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옥수수는 연초 대비 8%, 대두박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옥수수는 사료의 50에서 60%, 대두박은 20% 안팎을 차지합니다.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축산물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 가격까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 긴장감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4: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6: 비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LNG로부터 추출하는 추출물을 가지고 만드니까 각종 비료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0: 중동 지역은 요소와 암모니아 등 핵심 비료 원료의 주요 생산입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운송 비료 원료의 약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봉쇄 장기화 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료 생산분과 추가 물량을 감안할 때 7월까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가격 상승 압력까지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7: 비료 가격이 오르면 결국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이게 다시 곡물 가격과
4: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전이 되는 교수입니다.
7: 구조이기 때문에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여기에 중국이 비료 원료인 황산 수출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급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농산물은 물론 축산물까지 이른바 밥상 물가 전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1: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늘 출시됩니다.
2: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의료의 과도한 이용을 막아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이번에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필수적 치료의 과잉 이용을 억제하고 필수적 치료의 보장 강화가 핵심입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에는 없던 임신, 출산,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 보장이 추가됐습니다. 또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고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상한을 500만 원으로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분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치료 항목의 보장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와 관련한 자기 부담률도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미등재 신의료기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과잉 우려가 큰 치료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는 반면 보험금 수령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74%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리치료와 같은 비필수 10대 치료가 비급여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보험료가 지금의 4세대 실손보험보다 30%, 기존 1, 2세대보다 50%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의 경우 기존 1에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전환 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6개월 안에 철회하고 이전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전환 후 3개월 안에 철회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어도 기존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1: 국민의힘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을 확정하면서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3파전 대진표가 형성됐습니다.
2: 야권 단일화가 관건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사자도 가능성 제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무공천 요구로 말도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부산 복합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었던 박 후보는 구포시장 월남댁 아들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로 이 지역에서 18, 19대 재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3파전 구도가 완성됐는데 박 후보는 단일화는 정치공학적 셈법이라며 일축했습니다.
10: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양자 구도든
4: 장민식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10: 양자 구도든 필승을 확신합니다.
9: 장동혁 대표도 당이 제명한 인사와 연대하는 건 다른 당 연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손 내밀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한 전 대표를 지원하는 친한계 행보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11: 당의 공천을 받아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1: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한지하 의원은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부산에 가겠다고 맞섰습니다.
12: 무소속 후보가 될 한덕수 총리를
4: 한지하 국민의힘
12: 지원하고 지지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전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9: 마침내 대진표가 완성된 어린이날 한동훈 후보는 든든한 아저씨가 되겠다면서 이른바 오빠 발언을 에둘러 저격했고 하정우 후보는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AI 강대국을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남은 숙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라는 말로 컷오프를 시사했는데 공관위는 출마 자격을 따지는 윤리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13: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줘야만 저희들이 진행을 하잖아요.
4: 박덕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입니다.
9: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과 귀였던 정 전 실장은 계엄 때 무엇을 했느냐며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내란 공범이라고 거듭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국민과 당원, 의원의 총의를 모으겠다며 지방선거 이후 처리로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투표로 대통령의 셀프 사면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띄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4: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휴일 전방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공소 취소를 하되 시간만 늦추라고 명령했다며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15: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5: 국민들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14: 송원석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법안 처리 시기를 숙의하라고 밝힌 건 선거를 앞둔 국민 눈속임이자 조삼모사식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필두로 모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7명은 특검법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나아가 여당 후보들도 압박했습니다.
16: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은 본 특검법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발표! 후보입니다. 발표!
14: 중도 보수 표심에 악재로 작용할까 지도자급 민주당 후보들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17: 지금 지방선거 때 이걸 가지고 쟁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송영길 민주당 인천 연수가 후보입니다. 이광재 민주당 경기 하남가 후보입니다.
18: 안정된 모습이지 않을까.
14: 이런 전방의 압박 속에 공소취소 모임 발족부터 특검 추진까지 맨 앞에 섰던 의원도 특검법은 지방선거 뒤에 처리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19: 그월에 특검이... 보통 본회의가 안 열던 것 같아요.
4: 박성준 민주당 의원입니다.
19: 큰 것이죠.
14: 험지인 경기북부 접경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정청래 대표는 억울하게 조작기소로 고통받았다면 대통령도 평등하게 구제받아야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특검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20: 당청이 조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 정청래 민주당 당원, 대표입니다.
20: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14: 사실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거란 해석인데 추대 형식의 원내대표 연임이 유력한 한병도 의원이 오늘 다시 키를 잡으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온 서울고검 TF가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고검 TF는 최근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관찰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습니다.
1: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작년 초부터 방첩사령부가 계엄을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 단순히 계획을 검토한 수준을 넘어 체포용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 계엄 사전 준비 성격이 짙다는 게 특검의 판단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8: 특검은 재작년 2월 20일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결재한 계엄합동수사본부 운영계획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합수부로 대규모로 이동해 물리적으로 집결시키는 내용으로 방첩사와 군사경찰, 경찰 등 각 기관이 제자리에서 수사하고 합수부와는 통신망만 유지하도록 하는 기존 전시 비문과는 정반대의 모델입니다.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같은 해 3월 시행된 한미연합연습에서 군사경찰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여하고 계엄 관련 예산을 검토하는 등 리허설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조직 개편과 장비 확보도 진행됐습니다. 방첩사는 같은 해 5월 소수인원에 불과했던 방첩수사단을 갑자기 장성급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평시 체포 수요는 거의 없는 부대인데도 호송줄, 두건, 수갑 등이 포함된 출동 키트를 대량 구매에 배포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결한 수사협력 MOU 역시 전시 수사인력을 파견받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할 때 방첩사가 2024년 초부터 분주하게 계엄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결심이 같은 해 12월 초에 이루어졌다고 본 내란죄 1심 판결보다 10개월 가까이 앞당겨진 겁니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현역 군인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에 동원된 계엄군과 공범 관계라 법정형이 사형뿐인 군형법상 반란죄 수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의유를 할지 저울질을 이어가면서 이상계엄이 오랜 기간 계획된 군사적 정변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공원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던 2살 배기 아이가 모르는 남성에게 난데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마를 다친 아이는 뇌진탕 증상이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는데 가족들은 아이가 행복해야 할 어린이날이 악몽이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 아빠와 공원에 놀러 나온 2살 배기 아이가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평소 새를 좋아하던 아이는 비둘기를 발견하고서 종종 걸음으로 다가섭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뒤통수를 손으로 힘껏 내리쳤고 바닥에 고꾸라져 머리를 부딪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2: 아무것도 얘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서 있는 사람 애를
23: 목격자입니다.
22: 뒤통수를 치고 와서 앞으로 고꾸라지게 만들고 그러고 갔어요. 아 왜 그렇죠? 왜 아이를 때리고 가냐고 이제 사람들 이제 막 그랬거든요.
21: 시민들이 달려와 아이를 보호했고 남성은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24: 아이의 아버지는 100m가량을 뒤쫓아 이곳에서 남성을 붙잡았고 남성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벤치에 앉혀둔 채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21: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60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마를 심하게 다친 아이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타박상과 뇌진탕 증상이 있어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주인공이어야 할 어린이날을 앞두고 난데없는 폭행을 당한 아이와 보호자는 지금도 그 순간이 악몽 같다고 말합니다.
25: 이게 악몽이라고 하는 거는
23: 피해 아이 아버지입니다.
25: 이제 지난 이후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 어린이날마다 좀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화날 것 같습니다. 바라는 거 하나는 그냥 그 사람이 처벌 진짜 세게 받았으면 좋겠다.
21: 경찰은 A 씨를 한 차례.

0: 광주광역시 월계동 한 거리. 경찰 여러 명이 남성 한 명을 바닥에 눕혀 긴급 체포합니다.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용의자입니다.
1: 한 번에 그냥 뭐 도망갈 새도 없이 덮쳐버리더라고요. 네,
2: 그래서
1: 8명 정도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눕혀서 제압하고 손에 이제 형사님들도 뭐 들고 있고 혹시나 흉기 없는지 바로 눕힌 다음에 흉기 없는지 찾아보시더라고요.
0: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 한 고등학교 옆 대로변. 용의자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10대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1: 자기가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던 이런 것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2: 피해 남학생의 지인입니다.
1: 그리고 무서워서 이제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
0: 경찰은 현장 일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적해 나서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20대 남성을 거주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살해한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고민해오던 중에 길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 충동이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3: 미국 텍사스주 한인 밀집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텍사스주 캐럴턴 경찰은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쯤 캐럴턴시 K타운 플라자에 있는 한인 상가에서 69살 성모 씨가 다른 한국인들을 총으로 쐈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경찰의 추격 끝에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고 사상자들은 건물주와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 성 씨와 사업 관계로 만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동기 범죄가 최근 3년 동안 40건 안팎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이상 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에는 3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동기 범죄 유형 중 살인, 살인미수 혐의가 35.4%를 차지했고 피의자 성별은 남성이 96명으로 여성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0: 미군의 해방작전 첫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까지 공습하며 새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1: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작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2: 미군이 해방작전을 선언하자 이란군은 곧바로 호르무즈 통제구역을 새롭게 설정했다며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안쪽으론 이란 캐슘섬 남단부터 아랍에미리트 북서부까지 직선을 그었습니다. 바깥쪽으론 이란 본토 모바라크산과 푸자이라항구 남쪽을 이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설정했던 위험구역을 대폭 확대해 우회적인 원유 수출 창구로 자리 잡은 푸자이라항구까지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이란군은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구역을 지나갈 경우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혁명 수비대가 선언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해상 이동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선박은 무력으로 저지될 겁니다. 혁명 수비대의 성명입니다.
2: 이란군은 통제구역을 설정한 직후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화학 단지를 공습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통제구역 부근에 정박 중이던 한국 화물선에서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개방되면 곧바로 탈출하기 위해 근처에서 대기하던 선박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4: 유가에 영향을 줄 시설만 공격하고 있거든요.
3: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입니다.
4: 받아오는 곳입니다. 바레인이라든지 쿠웨이트 전부 다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란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2: 미군의 해방 작전 이틀째를 맞아 이란군은 호르무즈에 개입하려는 미군의 시도는 결정적이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추가로 선박 호위에 나설 경우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북이 이란과 전쟁에 치중하는 사이 일본은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를 바쁘게 돌아다니며 군사 안보 협력 강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1: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겨냥한 신외교 정책까지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군사 대국화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2: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베트남 정상회담을 마치고 하노이 대학에서 신외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신 FOIP, 풀었으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입니다. 정치 스승인 아베 전 총리가 10년 전 중국을 견제하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방위 장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3: 자유, 개방성, 다양성, 포용성,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변함없이,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주체적으로 수행할 겁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2: 베트남을 콕 집어 외교 구상을 발표한 것 역시 중국을 의식한 행보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순방지로 호주를 택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교류도 있지만 동시에 강조했던 게 군사 안보 협력입니다. 호주는 최근 일본 자위대 최신의 호위함 11척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두 나라 협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카이치는 일본, 미국, 호주에 인도를 추가한 4자 협력을 강화할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정보 협력입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 등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데 양국이 국가 정보 수집 등에 협력하기로 한 거로 전해집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호주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다카이치 내각의 방위력 강화에 힘이 실릴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한 사이 일본이 인도 태평양 나라들과 접촉하며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3: 인도태평양 지역의 함정 건조 유지 정비 기반 향상 등 양국 모두에게 폭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중국은 일본이 군사 대국화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배타적인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도 동참 의사를 타진할지도 주목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정상회담증 방안에 우리 정부에 일본의 신외교 정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파월 연준 의장을 SNS로 조롱하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금리를 내려 경기를 띄우겠다는 계산인데 정작 현실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며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재앙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풀고 경기를 띄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 결과 이란과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은 30년 만에 최대폭인 50% 급등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4.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2.4%와 비교해 불과 석 달 만에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금리 인하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를
3: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5: 반드시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 선거라든가 혹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임기가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4: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이 지속하면 나라 돈을 풀어 고유가를 견디기 어려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부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에 걸쳐 미국 이란 분쟁 사태가 이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민간인 선원 10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미군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날 무력 충돌이 일부 발생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둘째 날은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충돌로 인해서 민간인 10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몇 척의 배가 공격을 당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국적의 배가 공격을 당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원 1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수도 현재까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0: 네, 부추가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코스피는 5%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6,900을 돌파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숨가쁘게 질주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가 7,000피 시대를 맞이할지, 140만 닉스가 된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1: 네, 국가 데이터처가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가 10% 가까이 뛰면서 3월 소비자 물가는 2.2% 올랐는데요. 고환율, 고유가 속에 4월 소비자 물가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을 걸로 예상됩니다.
0: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보장을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늘 출시됩니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보다 50% 이상 보험료가 낮게 책정됐고 기존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앱된.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데요.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이선대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별세했습니다. 유산에는 삼성의 주요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미술품 등이 포함됐고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책정됐죠. 지난 2024년 기준 국가 전체 상속세 세수보다 50%나 많은 금액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입니다. 유족들은 성실 납부를 약속했는데요. 다만 워낙 큰 금액인 만큼 이를 5년 동안 6차례에 나눠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 중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3조 1천억 원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조 9천억 원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이 각각 2조 6천억 원과 2조 4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번 상속세 납부는 삼성가가 그동안 쌓아온 부를 국가와 사회에 환원했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또 그동안 상속세가 삼성의 지배구조 리스크로 지적된 만큼 이번 완납으로 지배구조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9: 5월 6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0: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달빛,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6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베르가 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달빛,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4월 29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클래식 음악 장르 생태계 관객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문화 관련 정보기관에서는 매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클래식 음악 분야를 독립적으로 들여다본 최초의 공적 통계 조사라고 하네요.
1: 어떻게 조사한 건가요?
0: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국내 클래식 공연을 최소 1회 이상 관람한 관객 2,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 결과가 궁금합니다.
0: 국내 클래식 시장은 피아니스트 조성진, 임윤찬 두 슈퍼스타가 주도하는 양강 구도인 동시에 롱테일 현상이 뚜렷한 탄탄한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롱테일 현상, 주목받지 못하는 다수가 핵심 소수보다 더 큰 가치를 낸다는 것입니다.
1: 적혀있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국내외 클래식 음악가를 묻는 항목에서 1위는 조성진, 2위는 임윤찬. 전체 2206회의 대답 중에서 5회 이상 언급된 65명을 추렸을 때 두 아티스트 언급 비율은 56%에 달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3위부터 10위까지는 양인모, 손여름, 김선욱, 정명훈, 크리스티안 진메르만, 조수미, 선우예권, 백건우가 차지했습니다. 연구팀은 3위에서 10위까지의 8명은 두 슈퍼스타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진 가장 핵심 집단이라고 평가했어요.
0: 그리고 상위권 뒤로도 나머지 53명의 음악가들이 낮은 빈도로 길게 이어지는 분포를 보였다고 하는데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이 아닌 롱테일로 이어지는 구조, 조성진, 임윤찬 이후 충분히 다음 스타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슈퍼스타로 유입된 신규 관객의 내부 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시장이 확장 국면에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1: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네요. 조성진, 임윤찬 같은 슈퍼스타 덕분에 신규 관객이 영입되고 덕분에 음악 시장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를 좋아해지고 있다라는 결론.
0: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옛날에 비해서 이 여기에 성악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다 거의 피아니스트와 연주자들인데 맞아요. 성악가는 지금 조수미 선생님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1: 언제적인데 아직도 그죠?
0: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그래도 뭐 피아노 스타들이 많이 나오니까 좋네요.
0: 앞에서 조성진의 연주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임윤찬의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보죠.
1: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이민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4월 29일에 공개된 클래식 음악 장르 생태계 관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0: 클래식 공연 주 소비층도 있었습니다. 여성 30대에서 50대 화이트 칼라 직업군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1: 그러니까 이 세대의 여성이 많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된 거네요.
0: 클래식 관객이 타장르의 배타적이라는 기존 인식은 실제와 달랐고요. 응답자의 95% 이상이 다른 장르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선호 장르는 뮤지컬 46.8%, 영화 드라마 사운드 트랙 46.1%, 재즈 43%.
1: 근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뮤지컬에 있으신 분들이 거기 뮤지컬에서도 피아노를 하면서 하는 극들이 꽤 많거든요.
0: 피아노를.
1: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와, 피아니스트 그리고 위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0: 많이 하죠. 클래식
1: 그러면 그 많고. 음악가들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거야.
0: 보죠.
1: 그리고 이제 또 피아노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뮤지컬 친구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고 영화 드라마 사운드 트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금 벌써 좋아하는 클래식들 스타들을 보니까 약간 피아노 위주거든요.
0: 피아노 위주죠.
1: 그러니까 그런 약간 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0: 맞아요. 제일 접하기 쉬운 게 또 피아노다 보니까.
1: 네. 이 좋아하는 연주자 말고 단체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0: 아, 그런 게 있죠. 선호하는 교향악단, 실내악단. 1위가 서울시향, 2위가 KBS 교향악단. 이건 아마 당연한 결과일 것 같고요. 근데 서울시향이 KBS 교향악단을 거의 두 배 가까울 정도로 앞선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합니다.
1: 그 정명훈 선생님이 서울시향에
0: 오래 계셨죠. 오래 계셨죠.
1: 그러면 이미 1등이라는 게 그죠? 이 야판 스베덴이 서울시향을 완전히 맡았고 서울시향의 관객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근데 정명훈 씨가 KBS 교향악단을 맡게 됐어요. 다음 조사 때는 결과가 이렇게 두 배 나지 않을 것 같아요.
0: 이게 바뀌면은 교향악단 문제가 아니라 지휘자의 덕인데요.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축구도 그렇잖아요.
0: 감독의 역할이 되게 크죠.
1: 아니 갑자기 1등을 했다가 1등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퍼거슨 이후에 우승이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말이 돼요?
0: 진짜.
1: 부동의 1위를 했던.
0: 신기해요.
1: 진짜로.
0: 자, 그럼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판 치베덴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말러 교향곡 전곡 녹음을 진행 중인데요. 그중 한 곡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1번 중 2악장, 야판 치베덴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선박의 폭발과 화재 사고를 둘러싸고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때문이라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했지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기조입니다. 여러모로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화물선이 단독으로 움직이다 이란에 피격됐다고 주장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인데요. 압박 수위를 높이되 파국은 피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약간의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화물선 남우호가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근처 항구로 이동을 도울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 테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에 공격당한 한국 선박과 소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한국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에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선박들의 대열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3: 이란 언론은 한국 선박에 대한 이란 공격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도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고 강조했는데 이란 정부의 직접적인 반응이나 해명 등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2: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선원들은 고립돼 굶주리고 있으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인해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화물선 화재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 행동을 하다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 국무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세부 상황은 밝히지 않은 채 민간 선원들은 고립돼 굶주리고 있으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산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며 이란 항구 봉쇄를 집행하는 미국의 조치가 방어적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을 겨냥한 초기 군사 작전은 종료됐다며 미국은 선제 공격을 받았을 때만 대응하고 있고 이것은 방어적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네, 루비오 장관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선박이 단독으로 행동을 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압박한 그런 걸로 봐야 하겠죠?
4: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면서 선박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의 참여를 요구한 셈입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선박과 미 중부 사령부가 소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과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란이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인 미국의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이 북한처럼 미사일 역량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재래식 우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5: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6: 미군이 한국 선박과 소통 중인데 이런 표적 공격은 이란의 무차별 공격을 반영합니다.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랍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입니다.
3: 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는 게임을 하고 있다며 협상을 압박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인의 목숨을 더는 빼앗고 싶지 않다며 이란에 현명한 행동을 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맺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이란은 군대가 사라져서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나에게는 정중하게 말해놓고 방송에서는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종전 협상을 두고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잘 지낸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가져오는 중국은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배를 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을 시작했을 때 뉴욕 증시가 25% 하락하고 국제유가는 $300까지 오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국제유가가 $102에 그쳤다면서 이란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가치고는 적은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6: What I don't like about Iran, 이란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나에겐 정중하게 말해놓고 TV에 나가선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고 있죠.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2: 네, 이란 측의 반응도 살펴보죠. 이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 이란 국영 이리나 파스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화재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화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직접적인 반응이나 이란 혁명 수비대가 나무호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그런 해명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란 합동군사사령부는 UAE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UAE가 이란에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경우에 괴멸적인 대응을 하겠다면서 일체의 공격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네, 청와대는 미국의 파병 압박에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중동전쟁이 터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한 24명과 선박 안전이 우선 점검됐습니다.
8: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7: 미국의 파병 압박과 관련한 대응책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청와대의 결론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란 거였습니다. 해상물류망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전쟁 전황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휴전이나 종전이 아닌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만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9: YTN 강준원입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공식 이메일 주소를 통해 통행 규칙과 규정을 안내하는 메일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들은 새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해협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해방작전을 개시한 둘째 날에는 하루 전과는 달리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3: 이란 전쟁 휴전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 속에 이란 외무장관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먼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 있는 오만 무산담주 부카 지역이 현지 시간 4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벽이 손상되고 차량 4대가 파손된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 2명이 다쳤는데 공격의 주체와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방작전 이틀째 되는 날 새벽 5만 만에 인접한 이란 남부 디르 항구의 선착장에서 상선 4척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불이 4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내용만 전하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공습을 일제히 비판한 가운데 이란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란군 관계자가 국영방송에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사전 계획은 없었다. 미국이 모험을 벌인 결과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구역을 넓히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6: 이 지역에서는 어떤 선박이든 통과하려면 이란 군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치 담당 부사령관입니다.
10: 미 중부사령부는 항공모함 부시함을 포함해 미군 전략자산들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날 군사적 움직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종전회담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상 유지를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11: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문제를 포함해 이란 전쟁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선 만남이라 중국의 중재 역할도 기대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또 SNS로 조롱하면서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3: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띄우겠다는 계산인데 정작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은 금리 인하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재앙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

0: 정책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풀고 경기를 띄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 결과 이란과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은 30년 만에 최대폭인 50% 급등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4.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2.4%와 비교해 불과 석 달 만에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금리 인하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2: 없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1: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 선거라든가 혹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임기가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0: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이 지속하면 나라 돈을 풀어 고유가를 견디기 어려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부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에 걸쳐 미국 이란 분쟁 사태가 이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3: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우리 어민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4: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조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 지급될 걸로 보이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5: 국내 최대 멸치 산지인 부산 기장군 대변항입니다. 조업으로 바쁠 시기지만 부두에는 어선들이 줄지어 묶여 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업에 쓰는 면세유 가격이 폭등한 탓입니다. 멸치떼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조업해야 하는데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고 멸치까지 잡히지 않으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6: 옛날에 기름값 할 때는 막 찾아 헤맵니다. 원들 찾아 뭐 여아이라 뭐 간파 앞을 저 뭐
2: 남의 부산 대변항 멸치 유자망 협회장입니다.
6: 만약에 못 잡으면 그 뭐 기름비만 해도 뭐 가만히 앉아가 노령이 났는데.
5: 이란 전쟁 전 드럼당 17만 원대였던 면세유는 어느새 27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조업을 나가지 않아도 선원들의 인건비는 지급해야 하니 기름값이 내리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다시마 양식 어민도 수확의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수확한 다시마를 말리는 건조기용 기름값은 어선용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달부터 유가 연동 보조금이 어민들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사용한 면세료 인상분의 일부를 어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고유가 피해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차상입니다.
3: 국제 곡물 가격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4: 대두와 밀,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대두 선물 가격은 부셸당 1207.5센트로 연초 대비 17% 넘게 올랐고 밀도 24% 상승했습니다. 곡물 사료의 핵심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옥수수는 연초 대비 8%, 대두박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옥수수는 사료의 50에서 60%, 대두박은 20% 안팎을 차지합니다.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축산물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료 가격까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긴장감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LNG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2: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입니다.
1: LNG로부터 추출물을 가지고 만드니까 각종 비료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0: 중동 지역은 요소와 암모니아 등 핵심 비료 원료의 주요 생산입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운송 비료 원료의 약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봉쇄 장기화 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료 생산분과 추가 물량을 감안할 때 7월까지는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글로벌 가격 상승 압력까지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7: 비료 가격이 오르면 결국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이게 다시 곡물 가격과 축산물 가격으로 전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수입니다.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여기에 중국이 비료 원료인 황산 수출 제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급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농산물은 물론 축산물까지 이른바 밥상 물가 전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4: 정치권 소식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의 순보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통계 분석 보도를 공유하며 긴축 재정론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나라살림연구소가 IMF의 재정 모니터를 분석한 결과를 다룬 기사를 올리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습니다. 보도에는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순보채 비율이 10.3%로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인 89.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담겼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큰 이른바 조작기소특별법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4: 국민의힘은 투표로 대통령의 셀프 사면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띄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은 휴일 전방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공소 취소를 하되 시간만 늦추라고 명령했다며 셀프 공소 취소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9: 세계사의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8: 송원석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법안 처리 시기를 숙의하라고 밝힌 건 선거를 앞둔 국민 눈속임이자 조삼모사식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필두로 모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7명은 특검법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나아가 여당 후보들도 압박했습니다.
11: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은
1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1: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각 밝혀라!
12: 밝혀라! 밝혀라!
8: 중도 보수 표심에 악재로 작용할까 지도자급 민주당 후보들도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13: 지금 지방선거 때 이걸 가지고 쟁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 민생 경제와
10: 송영길 민주당 인천 연수갑 후보와
14: 집중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10: 이광재 민주당 경기 한남갑 후보입니다.
8: 이런 전방위 압박 속에 공소취소 모임 발족부터 특검 추진까지 맨 앞에 섰던 의원도 특검법은 지방선거 뒤에 처리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15: 6월에 보통 본회의가 안 열던 것 같아요. 6, 7월로 그냥 넘어갈
10: 박성준 민주당 의원입니다.
8: 험지인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정청래 대표는 억울하게 조작기소로 고통받았다면 대통령도 평등하게 구제받아야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특검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16: 당청이 조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과 당원,
10: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16: 총의를 모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8: 사실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거란 해석인데 추대 형식의 원내대표 연임이 유력한 한병도 의원이 오늘 다시 키를 잡으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재작년 초부터 방첩사령부가 계엄을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고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4: 단순히 계획을 검토한 수준을 넘어 체포용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 계엄 사전 준비 성격이 짙다는 게 특검의 판단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특검은 재작년 2월 20일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결재한 계엄합동수사본부 운영계획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합숙으로 대규모로 이동해 물리적으로 집결시키는 내용으로 방첩사와 군사경찰, 경찰 등 각 기관이 제자리에서 수사하고 합수부와는 통신망만 유지하도록 하는 기존 전시 비문과는 정반대의 모델입니다.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같은 해 3월 시행된 한미연합연습에서 군사경찰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여하고 계엄 관련 예산을 검토하는 등 리허설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조직 개편과 장비 확보도 진행됐습니다.

0: 같은 해 12월 초에 이뤄졌다고 본 내란죄 1심 판결보다 10개월 가까이 앞당겨진 겁니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현역 군인은 아니지만 헌법기관에 동원된 계엄군과 공범 관계라 법정형이 사형뿐인 군형법상 반란죄 수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의유를 할지 저울질을 이어가면서 이상계엄이 오랜 기간 계획된 군사적 정변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 네,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광주 도심에서 길을 걷던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명을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 이 남성은 숨진 여학생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광주광역시 월계동 한 거리. 경찰 여러 명이 남성 한 명을 바닥에 눕혀 긴급 체포합니다.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용의자입니다.
4: 한 번에 그냥 뭐 도망갈 새도 없이 덮쳐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8명 정도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눕혀서 제압하고
5: 목격자입니다.
4: 손에 이제 형사님들도 뭐 들고 있고 혹시나 흉기 없는지 바로 눕힌 다음에 흉기 없는지 찾아보시더라고요.
3: 살인사건이 발생한 건 한 고등학교 옆 대로변. 용의자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10대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4: 자기가 뭐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던
5: 피해 남학생 지인입니다.
4: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찔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워서 이제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3: 경찰은 현장 일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적해 나서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20대 남성을 거주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살해한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고민해오던 중에 길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 충동이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 말도 안 되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공원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2살배기 아이가 모르는 남성에게 난데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2: 이마를 다친 아이는 뇌진탕 증상이 있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는데 가족들은 아이가 행복해야 할 어린이날이 악몽이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아빠와 공원에 놀러 나온 2살배기 아이가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평소 새를 좋아하던 아이는 비둘기를 발견하고서 종종 걸음으로 다가섭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뒤통수를 손으로 힘껏 내리쳤고 바닥에 고꾸라져 머리를 부딪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 아무것도 얘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서 있는 사람 애를 갖다가
5: 목격자입니다.
7: 앞으로 고꾸라지게 만들고 그러고 갔어요. 아, 왜 그랬죠? 왜 애를 때리고 가냐고 이제 사람들 이제 막 그랬거든요.
6: 시민들이 달려와 아이를 보호했고 남성은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8: 아이의 아버지는 100m가량을 뒤쫓아 이곳에서 남성을 붙잡았고 남성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벤치에 앉혀둔 채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6: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60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마를 심하게 다친 아이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타박상과 뇌진탕 증상이 있어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주인공이어야 할 어린이날을 앞두고 난데없는 폭행을 당한 아이와 보호자는 지금도 그 순간이 악몽 같다고 말합니다.
9: 이게 악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 이후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 어린이날마다
5: 피해 아이 아버지입니다.
9: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화날 것 같습니다. 바라는 거 하나는 그냥 그 사람이 처벌 진짜 세게 받았으면 좋겠다.
6: 경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1: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년 전보다 1.8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0: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던 9살 어린이가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고 4살 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참변을 당하는 등

0: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20여 건으로 2024년 520여 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부상자도 550여 명에서 10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고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급증의 행정안전부는 최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1: 저희가 관계기관과 함께 원인 분석하고 있고요. 인프라 확충
2: 행정안전부 안전개선 과장입니다.
1: 저희가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0: 행안부는 다만 분석 초기 단계인 만큼 조사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린이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고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3: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늘 출시됩니다.
4: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의료의 과도한 이용을 막아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번에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필수적 치료의 과잉 이용을 억제하고 필수적 치료의 보장 강화가 핵심입니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에는 없던 임신, 출산, 발달 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 보장이 추가됐습니다. 또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고 상급 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 부담 상한을 500만 원으로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분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 치료 항목의 보장 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와 관련한 자기 부담률도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미등재 신의료기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과잉 우려가 큰 치료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는 반면 보험금 수령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74%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물리치료와 같은 비필수 10대 치료가 비급여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보험료가 지금의 4세대 실손보험보다 30%, 기존 1, 2세대보다 50%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의 경우 기존 1에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전환 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6개월 안에 철회하고 이전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전환 후 3개월 안에 철회할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어도 기존 계약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0: 아우, 남는 게 없어요.
9: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모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휴레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9.3도, 습도는 65%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35분입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길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7: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지난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2020년엔 10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723년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죠.
11: 1500년? 하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12: 에이, 그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야. 아, 필리핀은 더해.
11: 더하다고? 필리핀은 어떤데?
10: 실제 지난 2010년 필리핀에선 1년 동안 매일같이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무려 14,40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60차례 범행이 인정됐고 1회당 징역 40년씩 계산된 결과였죠. 더 놀라운 건 이 형량이 오히려 감형된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당초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었죠.
11: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징역 1500년이든 만년이든 어차피 다 못 살고 죽는 거잖아. 무기징역이랑 다를 바가 있나?
12: 상징이란 게 있잖아.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 사회가 이건 절대 가볍게 볼 범죄 아니다,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11: 하긴 피해자 입장에서야 어떤 숫자로도 인생이 복구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가벼우면 세상이 자기 고통을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
10: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양형이란 그저 단순히 숫자를 매기는 일이 아니죠. 그 사회가 범죄를 얼마나 중하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자신의 친딸을 40년 동안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자 손녀에게까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1: 25년? 천년만년까지 필요 없지만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놓고 징역 25년이라니.
12: 심지어 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손녀까지 그랬다는 거잖아.
11: 아, 그 손녀가 사실 생물학적으로 자기 딸이기도 하고. 와, 진짜 이건.
12: 심지어 나는 죄 없다고 항소했다던데?
10: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이 남성의 항변은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13: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의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0: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차근히 정리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13: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985년부터 이 남성의 범행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처음 피해를 당했던 딸은 초등학교 2학년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몽 같은 범행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범행 횟수만 최소 277회에 달하는데요. 워낙 옛날 일이라 기록이 안 남는 걸 생각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겠죠. 딸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번 도망치려고 했지만 계속 붙잡혀왔고 그 과정에서 네 번이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사실이 남아있습니다.
10: 자신의 딸이 그것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폭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다가 결국 출산까지 했는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게 남았습니까?
13: 네. 언론에 따르면 결국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다시 임신해서 2012년에 딸을 낳게 됩니다. 족보상으로는 손녀지만 핏줄로는 사실 가해자의 친딸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가해자는 그 아이가 10살도 채 되기 전부터 수년 동안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작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장 믿어야 할 어른에게 이런 범죄를 계속 당하면 피해자는 아 그냥 순응하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종의 깊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아이마저 똑같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딸은 미치도록 괴로워하다가 결국 사회에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10: 더 화나는 건 사건이 드러난 뒤 가해자의 태도였거든요. 100만 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죠.
13: 네, 정말 뻔뻔

0: 남의 극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속돼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라면서 범행을 전부 잡아댔습니다. 심지어 딸이 자기한테 독립할 자금을 안 주니까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신고했다. 즉 자기를 무고한 거라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친딸을 마치 자기 아내인 것처럼 대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태도죠.
1: 기억 안 난다, 뭐 무고다, 심지어 뭐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정도면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재판 전략인 건지, 뭐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증거가 없을 거다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남성의 변호인이었다면 이런 주장을 그대로 고소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라면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가해자는 범행 기간이 워낙 40년으로 길다 보니까 옛날 일이라 뚜렷한 증거가 없겠지, 일단 억울하다고 우기면 통하겠지 하는 아주 얕은 생각으로 그런 전략을 쓴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전자, 즉 DNA 분석 결과라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도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거짓말을 고수하는 건 재판장님을 화나게 해서 형량만 높이는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1: 법원은 이런 태도를 당연히 더 괘씸하게 보죠.
0: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모녀의 인생기회를 완전히 빼앗아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녀가 평생 서로의 고통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비극을 만들어 놓고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오히려 딸 탓을 하고 있으니 도무지 양심의 가책을 눈꼽만큼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알수 없다고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1: 아무튼 결국 이 남성에겐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 본인도 억울한지 상고를 했다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탐탁지 않은 형량이거든요. 40년 넘게 범행을 해왔는데 겨우 25년? 이런 반응일 텐데.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 형량이 나오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0: 우리나라 법원에는 판사님들이 형량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친족 간 성폭력은 최대로 무겁게 가중처벌을 해도 10년 정도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을 권고형으로 따져도 보통 10년에서 최대 21년 4개월 사이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다고 판단해서 양형 기준을 뛰어넘는 징역 25년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1: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보면 법원이 기준보다 더 무겁게 본 부분도 있다라는 건데, 기간, 뭐 혹은 친족이라는 관계, 세대를 넘어선 범행, 또 범인의 반성 없는 태도, 법원이 특히 더 중요하게 본 대목은 어떤 부분일까요?
0: 가장 보호해줘야 할 아버지가 친딸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짓밟았다는 점, 그리고 그 악몽이 딸이 낳은 손녀에게까지 이어진 세대를 넘나든 참혹한 범행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가장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한 짓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태도까지 합쳐져서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1: 그런데 오프닝에서 본 사례처럼 미국이나 필리핀에선 친족 성범죄 뭐 수백 년, 뭐 수천 년, 심지어는 뭐만 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좀 인상적이다 싶은 사례도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정말 예전 TV 프로인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한 판결들이 많은데요. 201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무려 징역 1503년이 선고됐습니다. 2020년 미국 다른 주에서도 10년간 딸들을 성폭행한 부부에게 각각 723년, 438년이 선고되기도 했고, 심지어 필리핀에서는 1년 동안 360번이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성폭행 1회당 징역 40년까지 쳐서 무려 14,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징역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 이렇게 형량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뭔가요? 나라가 범죄를 대하는 감정, 문화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법 체계 자체가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0: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형량을 계산하는 법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를 여러 개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형량을 조금 더 얹어주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가중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길게 줘도 최대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죄를 지은 개수만큼 형량을 더하기로 쭉 합쳐버리는 병과주의를 씁니다. 게다가 형량도 상한선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0: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 하나 더 보자면 친딸의 의붓딸 처제까지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관련 전과까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징역 5년은 또 많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징역 5년이 나오게 된 겁니까?
0: 아, 이 사건도 참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2008년부터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자기 친딸에게도 이상한 음란 행위를 강요하며 학대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15년에는 자기 처제한테까지 수차례 추행을 하고 강간을 시도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성이 과거에도 자기 친딸을 성폭행해서 이미 징역 7년을 살고 출소한 전과자였다는 겁니다. 법원도 이 남성이 재범이고 장기간 가족들을 성적 요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하긴 했지만 결국 앞서 말씀드린 양형의 한계 등 여러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1: 만약 미국이나 필리핀이었다면 이 남성 몇 년 나왔을까요?
0: 만약 미국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병가주의에 따라서 피해자별로 범행 횟수별로 형량이 다 더해졌을 테니 수백 년은 훌쩍 넘었겠죠. 실제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 중에서도 야 미국 같았으면 징역 200년짜리다 라면서 분노하는 목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1: 그리고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 늘 따라붙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공소시효거든요.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뒤늦게 신고를 겨우 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이 뭐 공소시효에 대해서 폐지를 우리가 검토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아, 지금 우리나라 법을 보면요. 피해를 당할 당시에 나이가 13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가 어른, 즉 성년이 된 날로부터 딱 7년까지만 공소시효가 돌아갑니다. 다행히 13세가 채 안 된 아주 어린 나이에 당한 성폭행은 2010년 법 개정 이후로 아예 공소시효가 없어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10대 때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망설이다가 시효를 놓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친족 성폭력은 나이 따지지 말고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전면 폐지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런 반대가 있었는데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바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같은 부처에서도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살인 같은 다른 중범죄와 비교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형평성만 따지다가는 폐쇄적인 가족 안에서 범죄가 꽁꽁 숨겨지고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이 범죄의 진짜 심각성을 놓치게 된다라며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캐롤린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닷새간의 황금 연휴가 끝나고 일상을 맞이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9.5도로 아침에 공기가 다소 서늘해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24도, 춘천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공기질도 전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낮 동안에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출근길 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신월 기점 2km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뒤에서 오는 차량들 여파로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쪽으로 각별히 안전하게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내부 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심은 터널 출구 3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사고 여파 때문에 홍제램프에서 정로터널 출구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All about news. YTN News FM.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2: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말하다가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면서 한국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은 전날 박살났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이란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정부가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 화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란 국영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선박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IRNA는 한국 정부의 이번 조사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으로 인해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민간 선원들은 고립돼 굶주리고 있으며 취약한 상태에 놓다 보니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산을 계속 배치할 것이라며 이란 항구 봉쇄를 집행하는 미국의 조치가 방어적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공식 이메일 주소를 통해 통행 규칙과 규정을 안내하는 메일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들은 새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해협을 건너기 전 반드시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교전 속에서도 휴전은 유효하다고 확인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변동성 심한 장세 속 4% 가까이 내렸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9.87달러로 전장보다 3.99% 하락했습니다.

0: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2.27달러로 전장보다 3.9%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의 순부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는 통계 분석 보도를 공유하며 긴축 재정론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나라살림연구소가 IMF의 재정 모니터를 분석한 결과를 다룬 기사를 올리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습니다. 보도에는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순부채 비율이 10.3%로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 89.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탁인재 환영식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전략공천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 평당원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을 인재로 발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지역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한병도 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한 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도 열립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를 28일 앞두고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를 찾아 지역 현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한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오늘 오전 경기도당 당사에서 경기도 필승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국회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 소특검법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규탄대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에서 10도 선에 그치겠지만 낮이 되며 서울은 24도, 충주가 27도 등까지 오르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맑은 가운데 구름이 거의 없어 햇볕이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0.5도, 습도는 65%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 박람회 고양 특례시.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5: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6: 답 나왔네.
7: 가자.
5: 어딜요?
7: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8: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9: 평택시.
10: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5: 얼마나 걸릴까요?
10: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7: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0: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0: 세계 반도체 수도
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2: 바로 평택시.
3: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4: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장성철의 뉴스 명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 명단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6.3 지방선거 대진표가 마무리되고 한동안은 서로의 카운터파트, 즉 각 후보들 간의 경쟁인가 싶더니 선거 국면이 묘하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 특검을 놓고 맞다 아니다 옳다 그러다 여야의 전력이 초집중되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논란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 명당 인터뷰에서는 정모수석으로 대통령과 지금 거리에서 함께했던 분이죠.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우상 후보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3부, 4부에서는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가 여론조사로 판을 읽는 여론조사 심의위 함께합니다.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좋아요 누르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야지 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연휴 잘 보내셨어요?
1: 네.
0: 근데 기자분들은 네. 연휴라고 해서 쉬는 건 아니잖아요.
1: 맞아요. 사실 네. 어제도 취재 열심히 했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기 유튜브 댓글에 네. 민정선님이 세상에 하종우 사진은 저 뒤에 아주 쬐끄맣게 넘어간 거 아니요? 장성철 차별하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피디님이 하셨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피디님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희들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진 배치 뭐 이렇게 한 거겠죠. 다른 사진에는 하정우 후보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 기자님 네. 첫 번째 뉴스 뭔가요?
1: 첫 번째 뉴스는 남우호 후폭풍입니다.
0: 주말에 깜짝 놀랐어요.
1: 네.
0: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우리 배에서 갑자기 폭발이 났잖아요.
1: 네.
0: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1: 네,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0: 네.
1: 이 조용하던 바다 위에서 갑자기 펑 하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0: 네.
1: 예,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남우호에서 폭발이 난 건데요. 예, 선원들은 곧바로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를 켜서 급박하게 진화에 나섰고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배들도 같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추가적으로 폭발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가까이 붙어서 도우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4시간 정도 지나서 불길이 잡혔다고 하고요. 이 배는 한국인 6명 그리고 외국인 18명 총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24명 전원 무사하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배 상태 좋지 않아서요. 엔진 그대로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스로 움직이긴 어렵고요. 다른 배가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화재 원인이 뭐예요?
1: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여기인데
0: 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0: 강훈식 비서실장이
1: 네.
0: 청와대에서 뭐 대책팀 꾸려서 상황을 뭐 파악한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잖아요.
1: 네.
0: 밝혀진 게 없어요?
1: 네. 일단 지금 해운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0: 네.
1: 외부 충격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 터진 위치예요.
0: 네.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관실에서 화재가 난 거긴 한데 이 배 바깥쪽의 아래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의 내부 문제라고 하면 안에서 열이 쌓이다가 좀 번지듯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번처럼 바깥쪽 한쪽에서 딱 찍힌 듯이 터지면 밖에서 충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0: 추측이죠.
1: 네. 네. 두 번째도 이제 배 상태입니다. 이번 화재가 난 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만든 신형이라고 합니다.
0: 오.
1: 그래서 단순히 결함으로 보기엔 좀 오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요.
0: 그러네요.
1: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상황인데 같은 날에 멀지 않은 곳에서 이란의 드론 공격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재가 난 것도 혹시 수중 공격 아니냐, 수중 드론 공격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0: 그러니까요.
1: 다만 이제 내부 원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데 정부도 아직 원인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0: 네.
1: 배를 끌고 가서 직접 열어봐야 정확한 원인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뭐 무슨 폭탄 테러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1: 네.
0: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1: 좀
0: 뭐예요?
1: 황당한 발언을 했어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에 공격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 내놨습니다.
0: 이란의 공격이다 이렇게
1: 네.
0: 규정을 해버린 거네요.
1: 맞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0: 네.
1: 너네 혼자 움직이다가 박살난 거 아니야. 미국이 보호하던 건 공격 안 당했어 이런 취지인데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화물선 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으로 노출된 거다 이렇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0: 그렇듯 미국은 계속 한국도 나서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막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좀 나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0: 네.
1: 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번 폭발을 두고 이란의 무차별 공격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까지 다 같이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이 우산 좀 씌워준 거 아니냐. 이제는 각자 우산 좀 들어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정부의 대응과 조치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1: 두 번째 뉴스는 부산 북갑 3파전 확정입니다.
0: 이번 지방선거 핫플레이스예요.
1: 네.
0: 부산 북갑 결국 3자 대결로 가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하정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후보 또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까지 3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수는 단일화입니다.
0: 단일화요?
1: 네. 일단 당사자들 그럴 가능성 1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 단일화 얘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1: 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각각 두 가지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0: 뭡니까?
1: 어떤 거냐면 잘 아시겠지만 먼저
0: 몰라요.
1: 야권에서는 동탄 모델 잘 아시잖아요.
0: 네.
1: 동탄 모델.
0: 이준석.
1: 네.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 때 얘기죠. 경기 화성을 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후보랑 셋이 붙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대표가 42% 정도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이걸 두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우리도 이준석 대표처럼 마지막에는 우리 쪽으로 보수 표심이 결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반대로 박민식 후보 쪽에서는 선거의 막판으로 다가올수록 제1야당 후보로 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당진 모델을 좀 구상하고 있는데
0: 당진 모델은 뭐예요 또?
1: 이게 어떤 거냐면 네. 2020년 총선 때 얘긴데요. 충남 당진에서 보수 후보가 둘로 쪼개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0: 네.
1: 당시에 미래통합당 후보랑 무소속 후보가 결국에 단일화에 실패를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의 어기구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당시에 보수 주자들의 표를 합치면 어기구 후보의 득표율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0: 네.
1: 결국에 이제 보수 후보가 쪼개지면서 민주당 후보가 이제 어부지로 당선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부산 북갑에서는 이 두 그림 사이에 어디로 가느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근데 기본적으로 진영이 분열되면 선거 이기기가 힘들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준석 동탄 모델은 정말 대단히 예외적인 사안이었다.
1: 네.
0: 어쨌든 표가 갈리면 질 수밖에 없다.
1: 네.
0: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0: 있고요. 한동훈 대표를 공개 지지한 국민의힘 한지하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뭐 징계를 내리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한지하 의원 사실 한전 대표 측의 이제 비서실장
0: 오, 그래요?
1: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지하 의원이 한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 현장에 가서 좀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줬는데 이게 당내에서 논란이 된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문제가 되면 윤리위에 넘겨서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0: 또 윤리위 징계예요?
1: 네, 어제
0: 아이고, 참.
1: 장동혁 대표도 휴일이었지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지하 의원이 당 공천으로 당선된 만큼 그에 맞는 책임이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0: 맞는 말 같아요. 당 소속 후보가 정해졌는데 무소속 후보를 뭐 지원을 한다,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조금 상도 이상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데 한지하 의원 직접 통화하셨다면서요. 뭐래요?
1: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나만 갖고
0: 왜 나만 갖고
1: 그래?
0: 그래?
1: 이런 거예요.
0: 왜요? 왜?
1: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
0: 아,
1: 않냐
0: 그래요?
1: 이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로 우리가 김 후보가 있었는데 당시의 지도부들 특히 송원석 원내대표랑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후보 지원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 돕겠다는 의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오는 10일에 한동훈 전 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보수 재건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부산에 10번이고 100번이고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지하 의원이 평소 말투도 그렇고 좀 차분하고
0: 차분한 분이야.
1: 조용한
0: 맞아요.
1: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구나 이걸 좀
0: 경로에 또
1: 느낄
0: 격앙돼
1: 수
0: 있어요.
1: 있었습니다.
0: 아유, 국민의힘 의원들 왜 이렇게 다 화가 나 있어요. 하여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뉴스 뭔가요?
1: 세 번째 뉴스는 특검법 지선 이후로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 여당에서 좀 급하게 정리하는 것 같은데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밟던 엑셀에서 발떼고 브레이크를 잡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4일 밤에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요. 결론 간단합니다. 지금은 특검할 때 아니다. 선거 끝나고 보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타이밍 아니다 이렇게 신호가 좀 나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속도를 좀 늦춘 건데요. 일단 원래는 조국 혁신당이랑 뭐 합당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두고도 지도부 내에서 좀 이견이 있었고 또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 이런 걸 두고 지도부 안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분위기 좀 들어보면 특검 미루는 걸 두고는 이견 없이 한 방향으로 정리가 딱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검 밀어붙이던 의원들도 지금 속도를 맞추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0: 그왜 밀어붙였을까?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특히 선거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인천 연수갑 후보죠. 송영길 후보는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오늘 송 후보를 만나는데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해보고 또 뉴스 명단 나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 내일인가? 내일, 아, 내일 아니시구나. 다음 주에. 네, 알겠어요.
1: 그리고 경기 하남갑 후보죠. 이광재 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는데 진상규명 자체는 좀 필요하긴 한데 지금 타이밍에 무리하게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좀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결국에는 선거에 불리하다.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이 문제를 갖고 계속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선거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중도층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시점과 절차만 대통령께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냥 내용은 밀어붙이겠다라는 것 같고 이 특검법 때문에 일선 검사들도 한숨을 좀 내쉬고 있다고요.
1: 어제 법조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지금도 특검이 많아서 버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정부 들어서 3대 특검, 그리고 특검 관본권 상설 특검, 그리고 2차 종합 특검까지 5개의 특검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조작 기소 특검까지 출범하게 되면 초유의 6특검이 가동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현장에선 지금 상황을 두고 지옥 같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특검으로 인력 자체가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검사들 더 빼가면 남은 사람들 진짜 죽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0: 그렇죠. 민생사범 같은 경우에 제대로 수사나 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어때요?

0: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사기가 많이 떨어질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고요.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네, 유튜브에서 이영찬님, 장성철 오늘도 파이팅 하셨는데요. 이영찬님도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잠시 후 이제 2부에서는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독서 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쨍쨍 와라와라 뱅뱅.
8: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요.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원내대표 정무수석을 거쳐 이제 강원도지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후보님 안녕하세요.
1: 네네, 안녕하세요.
0: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 괜찮아요?
1: 네, 뭐 아직까지는 이제 동네 다녀보면, 시장을 다녀보면 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0: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1: 초반에는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네 이제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있지만 왜 왔냐고 하는 것보다 와서 반갑고 고맙다 하는 분이 더 많았어요.
0: 네.
1: 그러니까 강원도가 그동안 뭐 제대로 뭐 이렇게 그 경제가 나아지지 못하다 보니까
0: 네.
1: 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좀 시원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꽤 오랜 기간 누적돼 있었던 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0: 네, 집권여당 후보로서 기대감이 크다라는 네. 얘기 같은데요. 일찌감치 단수공천 확정 후 강원 전역을 순회하면서 유세 중인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최고의

0: 수건 사업 현안 뭡니까?
1: 여기는 뭐 그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구 소멸을 좀 막아달라.
0: 네.
1: 그러니까 좀 먹고 살게 해달라. 애들이 젊은 애들이 다 떠나고 있다. 이런 그 요구 사항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0: 네.
1: 실제로 지금 뭐 1년에 한 4천 명씩 청년들이 떠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0: 네.
1: 이 어른들이나 동네 분들이 이 강원도를 살려달라고 막 절규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0: 근데 일자리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핵심 공약이시잖아요.
1: 일자리를 만들려면 결국은 기업이 와야 되죠.
0: 네.
1: 기업이 오려면 기업이 올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0: 네.
1: 여기에 국내 유수한 이제 첨단 기업들 또 대기업들 좀 신규 투자를 이쪽으로 좀 유치할 생각이고요.
0: 네.
1: 그리고 그 강원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산업들 강원도 장점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것들을 좀 새로 키우고 청년들이 특히 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만 갖고서도 창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좀 다각적으로 모색할 생각입니다.
0: 네, 그러면은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청정 강원과
1: 네.
0: 좀 기업체 유치하는 거 약간 좀 배치될 수 있지 않아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네. 앞으로 그 전 세계는 그 화석 에너지로 생산된 물건들을 잘 안 사게 될 겁니다.
0: 네.
1: 청정 에너지로 만들어진 상품만 수출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0: 그러니까 그렇죠.
1: 강원도를 청정 에너지의 그 낙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강원도에서 만든 거는 전 세계에서 팔리게 만들면, 국내외 대기업들이 강원도에 공장을 안 지을 수가 없죠.
0: 네.
1: 청정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깨끗한 물건들. 그래서 이 청정함을 강원도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서 미래 먹거리로 만든다. 이런 컨셉인데요.
0: 네.
1: 이 물과 바람, 햇볕이 이제 에너지가 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강원도를 청정 에너지의 보고로 만들어서 대기업들 또 해외 수출 기업들 공장들을 많이 짓도록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수출도 수출대로 잘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형 제조업을 유치하는 일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제 청정 에너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공장의 생산 기지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인 것이죠.
0: 그러면 청정 에너지과 관련해서
1: 네.
0: 후보님께서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운 게 에너지 수익 환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셨잖아요.
1: 그러려면 이제 에너지 시설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0: 네.
1: 풍력 발전,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그리고 강원도는 원래 수력 발전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물과 바람, 햇볕, 자연 자원이 에너지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0: 네.
1: 여기에 수소만 추가하면 강원도는 청정 에너지 낙원이 될 겁니다.
0: 네. 그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아 나는 대통령이
1: 네.
0: 보낸 사람이다 나 대통령하고 친하다 막 이런 거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강원도가 중앙정부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결정해야 할 때, 예를 들면 핵 폐기장이라든지
1: 네.
0: 군사 시설이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지사 미안하네 이거 좀 여기 강원도에다 우리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중앙정부가
1: 네.
0: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친하시니까? 보낸 사람이니까?
1: 대통령이 친한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0: 네.
1: 오히려 저희 강원도가 하고 싶다는 일을 하게 해주시겠죠.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취지죠. 그리고 제가 강원도로 온 거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중에 지방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한 3대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일을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실현하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0: 네.
1: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딱 가져가면
0: 네.
1: 그걸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 또 내밀한 약속도 이미 받았고요. 그래서 잘 돼서 오면 여러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
0: 네.
1: 이런 얘기는 제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네.
0: 그럼 강원도민을 위해서 막습니까? 핵폐기장 시설 아 어쩔 수 없이 강원도에 해야 되겠다. 우지사 이것 좀 해야 된다. 라고 하더라도 아예 안 됩니다 하면서 온몸으로 다가가실 거예요?
1: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질문하시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0: 네.
1: 저는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것만 추진할 겁니다.
0: 네.
1: 강원도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왜 추진하겠어요, 도지사가?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그 김진태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요. 강원형 4대 도민연금인데
1: 네.
0: 도민소득 안정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라는 뭐 내용들이 있어요.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네, 근데 이제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것 중에 뭐 보면 제가 저도 공약으로 이미 내건 것, 또뭐 많은 다른 지역의 후보들이 내건 그 풍력으로 수익을 환원하는 바람연금,
0: 네.
1: 태양광으로 하는 햇빛연금, 이건 제가 말한 청정에너지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새로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강원형 기본소득이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산림연금이죠. 이거는 이걸 하면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걸 재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0: 아, 네.
1: 근데 어쨌든 뭐 국민들에게 더 좋은 어떤 소득 환원 정책을 펴겠다. 이거는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0: 네.
1: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분이 4년 전에 한국은행 본점을 강원도로 유치한다고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된
0: 그래요?
1: 분이거든요.
0: 네.
1: 근데 한국은행 본점이 지금 뭐와 있나요? 또 한국은행 본점을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도 안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알지만 한국은행 본점이 강원도로 올수 없다는 건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됐던 전례를 보면 이번에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지금 워낙 급하니까
0: 네.
1: 선심성 공약을 내거는 게 아닐까? 왜냐면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조금 이분의 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리고 4년 전에도 당선되자마자 폐기한 공약 폐기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습니까?
1: 네, 이건 조금 좀 이분의 공약은 내용보다도 신뢰성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뉴스 명당에서 김진태 후보 또 인터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1: 한번 물어봐 주세요.
0: 알겠습니다. 우상호 후보님, 후보님은 워낙 이제 모범적인 의정활동, 깨끗한 의정활동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1: 뭐, 감사합니다.
0: 과거 관련해서 별로 공격당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나 뭐 김진태 후보 측에서 추기금 관련해서 계속 좀 공격을 한것 같은데 후보님께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으신다? 무대응이다? 뭐 이러한 분위기나 얘기들이 있어요.
1: 그렇죠. 왜냐하면
0: 네.
1: 저잘 아시지만 제가 워낙 마당발 아닙니까? 연회를
0: 그렇죠.
1: 넘나들고.
0: 네.
1: 지난 25년간 우리 이제 큰아이의 첫 혼사거든요, 우리가.
0: 네.
1: 25년간 제가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0: 네.
1: 사실은 국민이 말한 것처럼 제가 잘 아시겠지만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에게는 이걸 안 보냈어요.
0: 네,
1: 예, 이저
0: 맞아요.
1: 초이저 저희 말하면 이저 초청장.
0: 네.
1: 그런데 그냥 제가 그렇게 저쭉 만나던 교분이 워낙 넓으니까 이분들이 알고 와서 이제 이렇게 해주신 건데, 액수도 뭐그 제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을 전부 다 축의금이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뭐 현금이 한 푼도 없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런 얘기를 자꾸 갖고 공방을 하면 아들에게 상처를 가니까 그냥 내가 25년간 엄청나게 발품 팔면서 다른 사람들이 행사에 많이 갔던 결과다. 뭐 이제 이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0: 맞아요. 엄청나게 많이 다니시고 또 추기도 많이 경주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1: 제가 안
0: 차
1: 챙긴 경사가 없죠.
0: 그렇죠. 워낙 이제 친화력이 뛰어나시니까. 근데 정무수석 때 국회 소통관에서 이렇게 혼사를 치르신 거는 그래도 조금 공격받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1: 그렇지 않죠.
0: 네.
1: 소통관 잘 알지만 국회의 장소 예약, 특히 결혼식은 예약은 1년 전에 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네.
1: 그땐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정무수석도 아니던 시절에 예약을 했어요.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정무수석의 힘을 빌어서 예약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 왜곡이죠.
0: 오해다라는 말씀이고요.
1: 오해가 아니라 사실 왜곡이죠.
0: 사실 왜곡. 틀린
1: 제가
0: 사실이다.
1: 그냥 야인일 때
0: 네.
1: 전직 국회의원들도 예약할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예.
1: 거기 저 프로그램에 회원 등록을
0: 맞습니다.
1: 해놓으면.
0: 예.
1: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원한 거는 사랑제인데
0: 네.
1: 거기서 밀려서 소통관으로 간
0: 아니,
1: 겁니다.
0: 백으로 안 돼요? 정무석 백으로 좀 이렇게.
1: 안 돼요. 그런 거안
0: 안
1: 돼요.
0: 돼요? 안 되는구나. 그,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우상호 수석님은 정치력이 워낙 뛰어나시고, 뭐, 야당 의원들과도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중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원내대표 하시면서 당시에 여당 의원들과 잘 조율해가지고 결국엔 탄핵을 이끌어내셨잖아요.
1: 그때
0: 정치력이
1: 절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 주셨죠.
0: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치력이 있으신 분이 국회 내에서 조금 뭐 대화 타협, 뭐 소통의 정치를 할수 있는 그런 네. 역할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강원도지사로 가서 행정과의 역할을 하시려고 할까? 좀 그런 의문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1: 사실은 지금 시대적인 과제가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0: 네.
1: 저는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이 소위 소멸해 가고 있는 지방 생각보다 여기에 절망과 좌절이 깊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상 소멸해 가고 있는 지방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변화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중앙에서 화려한 일들 많이 해봤거든요. 이제는 좀 주민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강원도를 떠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좀 주고 싶어요. 나 이제 더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개인적인 자기 욕심 챙기는 것보다
0: 네.
1: 좀 어려운 청년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강원도에 산다는 것만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게 더 즐거운 이고 보람 있는 일 아닐까요?
0: 네. 알겠습니다. 그 현안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이광재 네. 전 강원지사 하남갑 출마했잖아요.
1: 네네.
0: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으신 걸로 알려졌었는데 네네. 당사자만큼 좀 홀가분하고 좀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1: 아, 저 정말 너무 기뻤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실제로 잘한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우리 국민들은 그 정치인이 살아온 스토리를 보면서 찍거든요. 어떤 네. 사람인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앞서면서도 우상호라는 사람에게 양보한 걸 보면 이 이광재라는 사람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게 우리 선거 초기에 민주당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했거든요.
0: 그러니까 후보님한테 양보해가지고 지금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아니 그냥 저뿐만이 아니라 물론 저야 당연히 감사하지만.
0: 네.
1: 그 저뿐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 당원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많은 정치평론가들도 그때 아마 이광재 지사가 태어나서 가장 칭찬 많이 받았을걸요. 그러니까
0: 네.
1: 그런데 그런 분이 나가면 훨씬 더 승리하는 승부도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빚이 있는데
0: 네.
1: 이분이 잘 됐으면 하는 빚이 있는데
0: 네.
1: 또 그렇게 공천 받으니까 저는 좀 고맙더라고요.
0: 당선될 거라고 보세요?
1: 당선되게 만들어야죠. 저도
0: 네.
1: 뭐 많이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좀 해명하시고 좀 사과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후보님께서
1: 네? 네.
0: 하정우 전 AI 수석 출마 안 한다고 막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1: 아니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거지. 뭐 안 한다고 내가 뭐 점쟁인가요? 근데 그 말이 좀 바뀌길래
0: 네.
1: 아 나가는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볼 때 이분이 외국 순방 갔다 와서 거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0: 네.
1: 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아 이거 많은 저 패널과 네. 평론가들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네, 계속 출마한다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1: 아, 그러셨구나.
0: 많은 분들이
1: 네.
0: 아니 네. 그 우리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네. 안 나간다고 네. 했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분이 안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네.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1: 그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강원도에 박혀 있어가지고
0: 네.
1: 중앙정부, 중앙정치 여러 그러니까 뭐 정부는 그렇지만 정치, 여의도 정치의 내밀한 얘기들은 사실 잘 몰라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0: 신중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패널한테 끼치는 영향력이 네네. 상당하세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근데 실제로
0: 네.
1: 제가 볼 때 하정우 본인은 처음에는 우리가 국회, 저 정부에 뭐죠 청와대에 있을 때는. 별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0: 네.
1: 그 당에 집요한 아마 이 로봇콜에 넘어간 것 같은데
0: 네.
1: 그 당이 요청하니까 대통령도 할 수 없이 풀어주신 것 같은데
0: 네.
1: 근데 지금 보더라도 부산 북구가 상당히 혼전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결과적으로는 하정우 수석을 안 보냈으면 거기서 질 뻔했죠.
0: 그럼 하정우
1: 뭐 그런 측면들은 있는데.
0: 네.
1: 예.
0: 하정우 수석의 현재 행보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손을 탈탈 털고 뭐 오빠라고 해봐 막 이런 구설수가 좀 있잖아요.
1: 근데 뭐 오빠라고 해봐는 사실 뭐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것이지
0: 네.
1: 하정우 수석이 주도한 게 아니니까 그
0: 하정우 수석도 오빠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아니, 그게 원래 대표가 이렇게 밀고 나가 들어가면
0: 네.
1: 그 밑에서 초짜 정치인이 부원해동하게 돼 있죠.
0: 그럼 그게 적절하다는 때, 말씀이십니까?
1: 아니 적절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0: 네.
1: 보통 정치인을 비판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의 문제를 삼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실수는 한번 사과하면 털고 가는 거지.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소화를 그런 식의 세상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 찍으면 안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누가 봐도 그건 정청래 대표가 시작하니까 옆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가 하고 따라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0: 아까도 뻔한 얘기를 가지고 칭소봉대하는 건 정치의 본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런 건 있어요. 이분이 정치 선거를 처음 하니까 어떤 행위들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싫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옆에서 좀 알려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부만 하던 학자, 기업에만 있던 기업인이 정치적으로 왜 이렇게 수면되지 못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적절치 않잖아요.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면 준비 좀 해야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보냈다 하더라도 좀 정치권에서 특히 당에서 선배들이 좀 이분에게 다양한 조언을 했으면 합니다. 자, 내가 있었으면 내 최고의 멘토일 텐데. 아,
1: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게 훨씬 더 네. 어울리시는데. 막
0: 아, 근데 그래도 저는 강원도 살리는데 저 목숨 걸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어쨌든 하정우 수석도 제가 네. 옆에서 보면 네. 참 되게 맑고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1: 중원 정치에 어울려요. 근데 맑고 깨끗한
0: 이 사람이. 아니 이런 사람이 가서 정치를 맑게 만들어야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착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그 정치가 나아집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 천재예요. 오. 그러니까 그 부산 북갑은 제가 볼 때는 저 아주 뭐 그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뭐 박민식 두 분이 네. 경제를 압니까? 또 새로운 미래의 과학 기술을 압니까? 그러니까 이 하정우 후보가 움직이면 저는 부산 북구갑이 저는 상당히 대박 날 것 같은데.
1: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대표 지금 출마하고 여러 가지 행보.
0: 딱하죠.
1: 딱해요.
0: 아니 다 집권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네. 무소속으로 허름하게 부산을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이 좀 딱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랄까요? 이 부산에서 화제가 될지 몰라도. 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런 것보다는 아이고 그 국민의힘에서 쫓겨나갖고 살려고 애쓴다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1: 뭐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0: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1: 알겠습니다.
0: 아니 저는 사실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저희 당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좀 마음이 좀 뭐랄까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장동욱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자기 전 대표를 그렇게 쫓아내고 제명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 제명 사유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헤매고 계신데 네. 그렇다고 그 지역일까? 참 그것도 약간 좀 어쨌든 그런 좀 뭐가 정상적이진 않아요. 모든 게 이번에 그 국회의원 그 부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1: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선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세요?
0: 아 이것도 참 사실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제가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통합 저도 하고 통합이 진정성이 있었는데 네. 통합이 안 되는 바람에 또 이런 모양이 생긴 거죠. 네.
1: 조국 대표는 뭐 안 딱해요?
0: 네?
1: 조국 대표는 안 딱해요?
0: 거기도 짜네요.
1: 짜네요.
0: 네. 이게 요즘 보면 어쨌든 근데 그분도 정계에 들어와야 다시 또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1: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김영남 후보가.
0: 사실은 지금 부산도 그렇고요. 예. 평택도 그렇고 지금 뭐 접전 아닙니까?
1: 네.
0: 이런 지역의 경우는 무당 소위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확 늘어났다가 네. 막판에 한 일주일쯤 남겨놓고 막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소위 예측 불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죠.
1: 알겠습니다. 예측 불허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후보님 마지막 아이템으로 공소취소 네. 특검에 대해서 네. 후보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직은 이 민주당 쪽은 예. 선거 분위기 좋으면 그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그 아주 묘한 그 장점들이 있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게 뭐 몇 번 반복된 거니까. 네. 저는 굳이 그걸 좀 선거 때 논란이 될 게 뻔한데 이게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법제화하지 마라 지시해서 다 밀어놨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굳이 이걸 또 이렇게 중요한 선거 시기에 꺼내서 발의를 하고 뭐 논쟁을 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오늘 다 정리된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대통령께서 시기와 절차 조금 국민적인 숙의 과정 거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용은 대통령께서도 동의하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유추할 수밖에 없거든요.
0: 아니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지금 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미주할 고주와 다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검찰계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고 다니고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1: 네.
0: 그때 제가 언론에 나와서 그 아니라고 몇 번

0: 몇번 얘기, 제 말도 안 믿더라고요.
1: 네.
0: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이 문제는 내용과 절차 시기까지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뜻이었냐 아니었냐 다시 논의를 시작하면 오늘부로 정리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잖아요.
1: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특검 법안이 이렇게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다라고 보시나요?
0: 저는 조작 기소, 그러니까 기소를 소위 말하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 위해서 네.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조작 기소라고 말할 만한 분명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확인됐다고 봐요.
1: 네.
0: 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놔둘 거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해요.
1: 네.
0: 근데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1: 네.
0: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네.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재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이게 좀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시는데 약간은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0: 이거는 적어도 보수 결집엔 도움이 될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보수가 많이 힘이 빠져서 이번에 선거 안 할래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1: 네.
0: 이거 뭐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어쨌든 오늘 다 정리한다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차원에서 오늘부로
1: 네.
0: 이 문제는 털고 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안 되도록 하는 방식을 아마 택할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뭐 네. 강원도 문제나 또 당내 현안 네. 문제, 선거 문제 다양하게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네.
1: 저번에 저희 다른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저랑 한 약속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네. 이상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얘기 나눴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yeah.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네, 문자로 3508님. 오늘도 잼나네요. 내일도 잼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재밌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특별판으로 준비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3부, 4부 통틀어가지고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7: 고양 특례시.
8: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0: 엄마
11: 민준아
12: 유정아
1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4: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5: 아빠 늦게 와도 돼.
1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7: 나도 바쁘니까 끊어.
13: 주말에도 긴급 돌봄.
18: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9: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8: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18: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1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 예보 교통 정보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을 맞이하는 수요일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3도로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맑은 하늘 속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4도, 대전 25도, 춘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오후 한데 오전 농도가 높아지면서 야외 활동 시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도시 명동대로 명동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경계 고교와 5차로 차단하고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이 공사 지점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도심 동작대로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 다시 정체되고 있고 반대 용산 가족공원 방향 이수역에서 갯마을 입구 쪽으로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강서 쪽으로 출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성수대교 지나서 영동대교까지도 다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 예보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쉣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수요일 3부 4부에서는 여론과 민심의 흐름을 세세하게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오늘 1시간 동안 특별판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장영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네, 휴가 다녀온 한국일보 김정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잘 다녀왔습니다.
0: 네, 방콕하셨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3: 네, 어디 못 갔습니다.
0: 네, 바로 그냥 현안 들어가 볼게요. 평택부터 가보겠습니다. 오자구도 평택을 핫플 중에 핫플. 세 명 후보 모두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한 치열한 승부가 좀 보여지고 있다. 윤희용 대표님.
1: 네. 뉴스 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1일 2일 평택을 거주자 804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이 조사는 이제 무선 ARS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만약 오는 6월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다음 인물들이 맞붙는다면 누구한테 투표하겠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28.8.
0: 네.
1: 국민의힘 유의동 22.5,
0: 네.
1: 조국 혁신당 조국 22.2, 이제 이렇게 나오고 다른 두 명의 후보들은 약간 이제 한 자릿수지만 10% 가까운 흐름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오자구도긴 합니다만 이제 세 명의 후보들이 뭐 20% 초반 또는 후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초반에 나왔던 조사 결과들에 비해서 수치가 높아지는 현상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 왜 높아졌어요?
1: 아마는 이런 경우는 아마 진부한 표현이긴 한데요.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당에 이제 후보가 정해지게 되면서 그러면 그 시기에 며칠간 집중적인 이제 언론의 조명을 받으니까 그러면 언론의 정보를 유권자들이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조사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제 이후에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인지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많은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정당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안에서 진보층들이 사실은 계속 마구마구 선거운동에 따라서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뭐 이제 앞서가는 사람이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들이 사실은 고착화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0: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1: 이제 말씀하시겠죠.
0: 김정인 기자님.
2: 네.
0: 지금 이렇게 조사 나오고
2: 네.
0: 김용남 후보 측이나 민주당은 여기는 네. 우리가 기선을 잡았어 이런 네. 분위기인가요? 어떤가요?
2: 기선을 잡았다 안 잡았다 이런 얘기보다는요.
0: 네.
2: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가 지금 워낙 세게 김용남 후보 공격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네. 휴가 가기 전까지만 해도
0: 네.
2: 그 반성문 쓰라 정도 처음이었거든요.
0: 네,
2: 근데 휴가 갔다 와서 어제 기사 살펴보니까 무슨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끄집어냈더라고요.
0: 해명해라 이거예요.
2: 네, 해명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용남 후보 캠프 측 어제 전화해 보니까 좀 긁히긴 긁힌 것 같더라고요.
0: 발끈.
2: 네, 발끈까지는 아닌데 지금 기분은 좀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0: 어떻게 하네요.
2: 기본

0: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그 민주당에 입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그거 사실 솔직히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김용남 후보한테 따질 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영입한 사람한테 따져야 되는 거 같잖아요.
1: 오,
0: 왜 영입을 했냐?
1: 문재인 대통령이
0: 아니죠.
1: 아니었나? 누가
0: 이재명 대통령이죠.
1: 이재명 대통령이었나?
0: 그래서 어쨌거나 김용남 후보 캠프 측에서는 결국에는 적극 투표층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 네.
0: 가게 되면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켜보다가 이제 조국 대표도 황운하 세종시장 후보의 길을 걷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1: 오.
0: 하더라고요.
1: 아니 근데 김용남 후보는 저 인터뷰하면서 나를 건들지 않으면 나는 내가 대응 안 하겠어 그랬는데 건들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요?
0: 네.
1: 가만히 있으면 아마 더 그럴 텐데.
0: 근데 거기에 맞대응하는 것 자체가
1: 네.
0: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1: 오, 장영철 부소장님. 맞대응 안 하는 게 유리합니까?
2: 안 하는 게 맞죠.
1: 그래요?
2: 왜냐하면 아니 정해져 있는 지지층에서 서로 뺏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의 마음을 보듬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조국 후보 쪽에서 오히려 어쨌든 김영란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이쪽 진영으로 오면서 가지고 온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감싸 안으면서 본인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큰 인물. 그다음에 평택이나 이런 데가 정치적 중심지가 되면서 발전을 좀더잘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
1: 그게 원론적이잖아요.
2: 근데 어쨌든 인물론으로 가려면 저쪽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상대 진영과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같은 진영 내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잠깐 멘트를 잘 뽑아냈던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당선되는 게더큰 도움이 될 거냐? 포지티브하게 가야 되는데 이걸 김영남 후보가 도움이 안될 거다라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본인이 도움이 더 크게 될수 있다라는 자신을 부각시키는 방법대로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여론조사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로 딱 붙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문항 설계나 배치 순서 이런 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이 조사에서 보면 후보를 묻는 질문 바로 앞 질문이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실 계획입니까가 문제 3번입니다. 그러면
1: 네.
2: 거기에 그 결과로 보면 민주당이 36.4%, 국민의힘이 24.2%, 조국혁신당 물론 조국 대표가 그 참전해서 그렇지만 14.7% 다른 데보다 높게 나옵니다. 근데 적극적 지지층으로 보면은 민주당 하겠다는 게 45.0%까지 나와요.
1: 근데 김영남 후보는
2: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당 이름과 후보 이름을 넣는 후보 선택입니다. 물론 민주당 지지층 중에도 많지만 이렇게 되면은 제일 유리한 건 민주당 후보한테 제일 유리한
1: 근데
2: 거잖아요.
1: 그만큼 안
2: 그래서
1: 나왔잖아요.
2: 물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인물적인 경쟁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 0. 몇 프로 차이가 나는 곳에서는 그런 뉘앙스와 순서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취자분들이 여론조사 이런 거 나오면 기사도 보실 뿐더러 아까 그 저희 윤희영 대표님 말씀하셨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표들이 쫙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문항 설계나 이런 부분도 보시는 게
1: 아이, 그런 거는 분석을 해줘요. 뭘 청취자분들께 보라고 하세요.
2: 왜 이야기를 하냐면
1: 네.
2: 분석의 방식들이 이 부분들을 제기하지 않으면 나오는 방식대로 흐름대로 여론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1: 부소장님이 설명 잘해 주시면
2: 그래서 지금
1: 돼요.
2: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 네,
2: 그래서
1: 그러면
2: 약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윤희용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당이 받쳐주고 있는 조직적 지지세라는 게또 있고 그다음에 문항 설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약간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여론조사의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또 문항 내용을 보면 단일화 안 해도 김용남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2: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지지층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1: 실제
2: 때문에
1: 결과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2: 지금대로 가버리면은 객관적으로 볼때 단일화 되기가 쉽지 않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쪽 단일화가 좀 요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선두 다툼을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다 도구로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올라올 건데 저는 단일화에 대한 요구는 조국 대표 후보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1: 네.
2: 지금 이대로 가버리면 계속해서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범진보 진영 단일화가 42.0%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1: 네.
2: 그다음에 범보수 진영에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9.5%좀

0: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높그 전체 조사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가 높은 이유는 진보 진영 사람들이 그걸 반대할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결과일 거고요. 왜냐하면 이 운동장 자체가 진보 쪽으로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쪽이니까 이쪽의 여론들이 반영이 되어서 보수 쪽은 단일화하지 말라는 의견들이 더 높을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진보 쪽도 사실은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다라는 말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이나 김영남 후보 지지층은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국 후보에 대한 민주당 내 지지층들의 약간 비호감 있는 비토층들의 의견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단일화 문제는 다음 주 여론조사 흐름을
2: 근데
1: 하실 말씀
2: 제가
1: 있으세요?
2: 봤을 때는
1: 하세요.
2: 이게 민주당 그뭐 지지층에서도 찬반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어떤 진영 내에서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흐름도 예전에는 이제 그게 디폴트였어요. 과거에.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동일한 진영 내라 하더라도 그 정당 어느 정 대표 정당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소신 가치 지향이 들어가게 되면서 정당 소속이 아닌 쪽과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지는 흐름이 진보 쪽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나 보수 쪽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인물에 대해서 뭐 이따 국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 과거의 진보연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결이 달라졌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봤을 때 지금 이제 단일화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도 지금 1등을 누가 1등을 할수 없는데 누구랑 합치면 내가 이제 1등을 할수 있어.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혼자서도 1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스스로 열심히 하면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단일화 안될 가능성도 제법 높다고 할수 있겠고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저는 추정인데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여러 다른 지역과의 어쨌든 협상 등을 통해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거나 전격적으로 아니면 그게 안 돼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전격적인 단일화 하거나 요 흐름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제법 있을 것
1: 그러니까
2: 같습니다.
1: 이거는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또 다른 하플이죠. 부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여론조사 좀 설명해 주세요.
2: 네, 부산 MBC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1일부터 3일간 부산 북구갑 주민 584명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 84.3%, 유선 집전화 RDD 방식 15.7%를 섞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 후보들 지지율을 살펴보게 되면요. 3파전 하정우 34.3%. 박민식 21.5% 나왔는데 한동훈 33.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3.5%로 사실상 거의 붙어버린 결과가 나와서 이 조사가 엊그제 매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1: 이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 측은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장영철 부소장님, 어제 SBS 여론조사를 보면 또 흐름이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0: 그러니까요. SBS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4일 동안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부산 북구갑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응답률이 14.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8%.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6%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6%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21%로 나왔습니다. 이건 좀 전혀 다른 결과여서
1: 왜 이래요? 설명해 주세요.
0: 아까 MBC 쪽은 저희가 몇번 여론조사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여론조사를 볼때그 전화면접이냐 ARS냐 그거 보셔야 되는 부분들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유선전화냐 무선전화를 얼마나 혼용했느냐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조사 같은 경우에는 유선 RDD를 15.7% 섞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 이하여야 공표를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 건데 부산 북구갑 응답률이 거의 5% 이상이 나오는 곳에서 유선을 굳이 섞으면 이게 윤영 대표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부산의 보수층이 보수적인 여론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SBS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S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100% 그 무선 조사만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1: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2: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요게 더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0: 왜냐하면 이두 조사에서 여론조사가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자극을 어떻게 주냐.
1: 자극.
0: 자극.
1: 네.
0: 질문이나 그 표현들이 이제 자극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응도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붙어 있는 조사 있잖아요.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붙어 있는 조사. 그 조사에서는 선택지 보기에서의 표현들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정당명을 안 넣었어요.
1: 그렇죠.
0: 정당명을 안 넣었다는 게 뭐냐면 그냥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박민식 전
1: 맞아요. 네.
0: 국가보훈부 장관.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맞는데 보수층 내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선호하는. 그런 분들은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브랜드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 글로 좀더 이동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되게 이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당의 인물들의 정보들을 아주 명확히 알고 있지는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 그 정당명 넣느냐 안 넣느냐가
0: 큰
1: 결과의
0: 차이가
1: 차이가
0: 있는 거죠.
1: 이렇게
0: 그런데
1: 된다.
0: 그 차이가 다시 이제 났던 SBS 입소수 조사에서는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 보기를 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또는 타이틀 있느냐 없느냐가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1: 네.
0: 강력한 사실은 뭐 이게 꼭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1: 알았어요.
0: 네, 일단은
1: 의도
0: 뭐 그런
1: 있겠어요, 설마. 김정인 기자님.
2: 저도 하나 더 보태면
1: 네.
2: 또 다른 거 봐야 될게
1: 뭐예요?
2: 순서더라고요. 질문 순서.
1: 순서?
2: 네, 그러니까 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를 먼저 물어보느냐, 아니면
1: 적합.
2: 어느 당 지지를 하십니까를 먼저 묻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1: 네.
2: 보통 한동훈 후보가 잘 나오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먼저 묻고 당 지지도를 묻는 경향들이
1: 아, 그게
2: 있더라고요. 네.
1: 다르구나.
2: 그래서 봐야 될 것들이 아까
1: 맞습니다.
2: 장철 부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질문 순서, 질문 내용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할 것 같아요.
1: 분위기는 어때요, 김정희 기자님?
2: 부산이요?
1: 네. 아니, 그, 뭐, 박민식 캠프나 아니면
2: 네.
1: 뭐, 하정우 캠프나 이 결과를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를 본 우리
2: 어제
1: 한동훈 캠프나
2: 박민식 후보 반응을 보니까 단일화를
1: 고무됐어요.
2: 안 하겠다를 다시 한번 세게 말하는 걸 보니까 좀 자신감이 차 보이긴 하더라고요.
1: 하정우 후보 측은 초반에 좀 실수가 있었잖아요.
2: 예.
1: 그런데도 좀 이렇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 나와서
2: 네.
1: 좀 괜찮은 분위기예요. 어때요?
2: 근데 다만 여전히 당 지지율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당 지지율만큼 개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1: 38%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3: 근데 저는 이게 볼까? 이쪽에 지금 말씀하셨던 약간 바이어스가 끼었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조사에서조차 되게 좀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전체 그 다자 대결했을 때에 비해서 양자 대결로 갔을 경우에 하정 후보는 3.1%포인트가 상승합니다. 근데 양자 대결을 했다면 보수 쪽에 한 후보를 빼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21.5%를 얻었던 박민식 후보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4.7%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11.6% 제법 많이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상승했지만 한동훈 후보의 지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가장 큰 사실은 고민 지점들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플러스 1이 이게 2가 2나 3이 아니라 1.5, 1.4, 1.3 이렇게 돼버릴
1: 그러니까요.
3: 경우에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1: 왜또 어차피 진다고 그래요? 또 그쪽에서 들으면 엄청나게 기분을 나쁘게 될거 아니에요. 결과는 알수
3: 그러면
1: 없지만.
3: 혹시나 이렇게 될 경우에 정치적인 셈법이 되게 복잡해져 버리기 때문에 단일화랑 이런 좀 주요한 정치적 이슈를 결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1: 그러겠네요.
3: 엄청난 혼란들이 좀 생길 거라고
1: 단일화해봤자
3: 생각합니다.
1: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2: 저도 그
1: 표가
2: 부분
1: 오지
2: 되게
1: 않는다고.
2: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1: 네.
2: 지금 평택에서도 단일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1: 네.
2: 북갑도 단일화 얘기 많이 나오고. 근데 김용남 조국이 합쳤을 때와 한동훈 박민식이 합쳤을 때,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단수납을 합쳤을 때 어디가 더 많겠느냐, 어디가 더 많이 빠지겠는가라고 따졌을 때 한동훈 박민식 조합이 더 많이 빠질 것 같긴 합니다.
0: 실제로 아까 SBS 조사 있었잖아요. 하정우 38, 박민식 26, 한동훈 21 조사에서 한한

0: 정우 대 한동훈 양자 가상대결 문항에서 43대 30 나왔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말씀하신 근데 30밖에 안 둘이 합천 이게 이제 물론 이 질문을 보니까 단일화를 했을 때 이런 표현을 넣지는 않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하니까 어쨌든 한 명으로 정해졌는데 이게 전체로 모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뚜렷하니까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진영이라 하더라도 그 정당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권자들이 그 지지자들이 소신적으로 우리 정 진념이 같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정당이 아니면 배제하는 비토 정서가 지금
1: 그러네요.
0: 발생하고
1: 네.
0: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사실은 해결이 안 되면은 시간이 얼마
1: 단기간에.
0: 안 없거든요. 유권자들의 이 심리는 단기간에 이게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이게 보궐선거, 이게 지방선거였으면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체장을 뽑는 거나 이런 선거면 여러 가지 실제 정책 집행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영의 논리들이 반영될 부분들이 큰데 이게 보궐선거잖아요, 이게. 둘 다. 평택도 그렇고 북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성향들이나 이런 좀 셈법들이 훨씬 더 복잡해지는 효과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2: 김재현 기자님께는
1: 네.
2: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하정우 후보
1: 네.
2: 초반에 좀 실수
1: 네.
2: 있었잖아요. 뭐 손털기라든지 오빠.
1: 네.
2: 이거에 대해서 그 캠프 분위기는 어때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아니면 초반 실수 그냥 우리가 앞으로 실수 안 하면 되지. 큰일 났다. 어떤 거예요?
3: 캠프 분위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산의 민주당에 캠프 소속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면은 말씀드리면은 손털기 이슈나 악수 이슈 이런 것들은 사실 가십이기 때문에 한번 소진되면은 끝나고 말 그런 휘발성 이슈라고 물론 조심해야겠지만요.
1: 네.
3: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공소시효 특검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더 세게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2: 그게 보수 결집에 더큰
3: 네.
2: 영향을 줄 것이다.
3: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중도층인데 중도층도 사실 수도권 중도층 다르고 TK 중도층, PK 중도층 이 중도의 정도가 좀 다르잖아요.
2: 네. 네.
3: 근데 이제 특검법 같은 거 추진에 있어서는 TK나 PK 중도층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2: 공소시효.
3: 그렇기 때문에 뭐 악수 이슈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어떤 전체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0: 이게 이제 그 말실수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 아주 전형적인 이제 선거 다가오게 되면 나오는 소재예요.
2: 네.
0: 실제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실수 같은 경우 이제 쭉 있게 되면 막판에 뭐이 해일처럼 커진다. 그래서 과거 사례들 쭉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특히 접전인 경우에는 특히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것이 정말 옛날처럼 지금 이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뭐 노인 평화 발언 이런 건 하잖아요.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실제로. 그때 미디어 환경과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상당히 다른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고 낙인을 찍어버리게 되면 그 정보를 습득만 하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이제 유권자들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영향을 클 수밖에 없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좌우 진보 보수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딱 낙인 찍고 한 며칠 쭉 이제 하게 되면 영향이 확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디어 환경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미디어를 선택해가지고 정보를 습득하는 부분들이 커졌고 또 유권자들의 주체성도 강화됐고 좌우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저쪽에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부분에 받아들인 강도도 약해진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디어 환경 정보화 측면에서 워낙 이슈들이 많으니까 약간 더 휘발성 말씀하셨는데 넘어가는 것들이 좀 빨라진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접전인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부분은 여전히 있지만
2: 오케이.
0: 정말 이것이 완전히 이제 과거처럼 주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다지 대세에 영향 없어요?
1: 전 뭐, 윤익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근데
2: 알겠어요.
1: 공소취소 부분 있지
2: 동의하면은
1: 않습니까?
2: 공소취소.
1: 공소취소 그 부분은, 여당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 네.
1: 여당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있어서 대단히 큰, 그러니까 이 악재, 뭐, 소위 말하면 선거판으로 보면 악재일 수 있지만, 수습이 가능한 의제이기 때문에 뭐 그건

0: 무슨 추장이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고, 그리고 대통령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인을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민주당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수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광고 듣고요. 부산시장 그리고 대구시장 요 여론조사 좀 살펴보면서 전망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희 광고 듣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9: 역세권보다 귀하다는 뉴스권, 숲세권보다 쾌적한 논리권, 정치 1번지 장성철의 뉴스 명단. 지금 청취하세요. 구독료는 무료, 통찰력은 무한대.

0: 강용철 부소장님, 네. 대구도 지금 접전 중인 것 같아요.
1: 난립니다.
0: 살펴봐 주세요.
2: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후보가 40.56%, 추경호 후보가 36.44%.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 접전 지금 벌이고 있는 걸로 조사 결과로는 나왔습니다.
0: 네,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한 조사도 있네요. 윤영 대표님.
3: 대구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2일 3일. 대구 시민 1,004명 대상으로 ARS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무선 가상번호 대상으로 이 조사에서는 이제 김부겸 45.9,
0: 네.
3: 추경호 42.4. 그러니까 이 조사에서도 이제 3.5% 포인트 차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럼 이게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격차가 아주 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보다 일단 1차적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0: 줄어들었다.
3: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컸을 때는 뭐 이제 국민의힘 전반에 대해서 또는 뭐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이제 있었겠지만 특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이제 심판 정서가 그때 공천 논란 등이 있을 때 더해져 가지고 격차가 매우 컸던 부분인데 그 국면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공천 일단 조정이
0: 그렇죠.
3: 교통 정리가 되게 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격차가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격차 상당히 이제 접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지형을 보게 되면 어쨌든 보수가 워낙 절대적 우위가 있던 상황에서 여전히 수치상은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높게 나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걸 사실 먼저 짚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전히 사실은 이 지역에서 뭔가 지금 새로운 변화를 바란다거나 아니면 힘 있는 여당 후보에 의한 지역 현안들 좀 해결하고 싶어하는 뭐 이런 심리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장 부소장님,
1: 네.
0: 이렇게 좁혀들면 우리가 예측을 하기에 그래도 대구는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여론조사에서 벌어져야 김부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논평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2: 그 제가 말씀드렸던 SBS 조사에서 그 정당 지지도가
0: 네.
2: 더불어민주당이 30.5%, 국민의힘이 46.1%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후보에서 이 정도로 김부겸 후보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적극 투표층에서 45대 42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도 김부겸 후보 44, 추경 후보 39.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응답률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미 문답이나 이쪽으로 빠지는 사람들보다 대구 쪽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자기 정책 입장을 이 워낙 핫해지고 지금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미 의견들을 많이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좀 샤이하고 좀 침묵하고 있던 유권자들이 막판에 결집하거나 이런 좀 반전이라기보다 지금 상태가 팽팽하게 결론과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사를 보니까 하나 정도 이렇게 재밌는 걸 보려고 하면 이 배경 문항 중에 귀하 가구 전체 소득과 부동산 금융 자산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제적으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상 중상 으로 대답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보면 김부겸 후보가 49%, 추경 후보가 36%입니다. 그러니까 13% 차이가 났어요.
0: 예.
2: 그다음에 중간층에서는 9%포인트가 차이가 났고 중하층에서 오히려 추경 후보가 6%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본인 소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를테면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에 있어서 대구에서 본인이 중상층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게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지역 내 어느 정도의 좀 이 여론의 흐름 중에 중요한 포인트로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김정영 기자님, 네. 이 정도 좀 붙어 있으면 네. 기자분들은 어떻게 기사를 쓰세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4: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김부겸 우세 속에
0: 네.
4: 여론조사 안에 이제 혼전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 정도로 약간
0: 전망은 어떻게 보이세요? 두 분 전문가들 말씀 들어봤잖아요.
4: 네.

0: 뭐 이전 같으면 10% 이상 차이 나야 된다 이렇게
1: 근데
0: 얘기를 했는데.
1: 애초에는 원래는 여기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 포인트 뭐이 정도 얘기했었는데,
0: 네.
1: 대구는 특히나 뭐 20% 포인트까지 격차가 나야지
0: 그렇죠.
1: 민주당이
0: 15, 20이면
1: 안전하다
0: 이게.
1: 이런 얘기를 초반에 많이
0: 네.
1: 했었잖아요. 근데 방금 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 네.
1: 응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0: 네.
1: 샤이 김부겸이나 샤이 추경호가 이제는 별로
0: 없어요.
1: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마음을 나중에 바꾸지 않을까요? 난 그래도 내가 국민의힘인데 난 보수인데 그래도 우리가
1: 네,
0: 남인가? 그래도 국민의힘 찍어줘야지. 이
1: 투표장
0: 논리.
1: 들어가면
0: 네.
1: 당연히 이제 손이 자동으로 가는 경우들이
0: 그거의
1: 있잖아요.
0: 갭을 우리가 한 15%라고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1: 그래서 저도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자릿수까지 접전을 벌이는 거는
0: 네.
1: 김부겸 후보에게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0: 그래서 공소취소 부분과 관련해서도
1: 네.
0: 김부겸 후보가 상당히 좀 신중론을 얘기한
1: 예,
0: 거라고
1: 그렇죠.
0: 보여지는 거죠.
1: 상황이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되는 상황에서
0: 네.
1: 뭐 그런 거는 사실 민주당을 하나라도 싫어할 이유가 생기면 찍지 않을 그 TK 중도층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제 캠프 물어보니까
0: 네.
1: 당 지지세 35%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그다음에
0: 네.
1: 인물론으로 0에서 5% 포인트 먹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중도층, 그러니까 TK, PK 중도층이 0에서 15% 정도인데, 요거 다 끌어모으면 이제 50%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부겸 같은 경우에 5% 정도 인물론으로 땡기니까 한40% 정도는 채웠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10%를 채울 때 요런 어떤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보더라고요.
0: 네.
2: 이제 뭐 어떤 이제 조사를 놓고서 이제 뭐 호남에서 또는 영남에서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있어서 뭐 10%, 20%를 앞서야지 나중에 이제 마음을 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통상적으로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설명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실제적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김부겸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45.9, 추경호 42.4 이렇게 됐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영남에서 나중에 선거 결과 봤더니 여론조사에서는 뒤졌는데 앞섰더라.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간 거예요. 의지가 높아서 많이 뭐 어떤 이유들 통해 가지고 그러면 선거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0: 그렇죠.
2: 그렇지만 선거 결과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거예요. 그러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 카운팅해가지고 비율을 다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한쪽이 많이 가면 그쪽이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수층에서 또는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투표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대개 그런 현상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민주당의 후보라든가 그러면 아,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 라는 얘기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현상이 사실은 있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이 여론에선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는 거그 설명은 좀 솔깃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메커니즘은 이제 투표 의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제일 핫플 중에 핫플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얘기 다 나눠보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후보가 우세하다.
3: 그
0: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3: 앞에 약간만 잘할까
0: 안 돼,
3: 하면
0: 안 돼, 안 돼. 결론만.
3: 저는 나중에 우는 선거가 될 건데 결국은
0: 네.
3: 김부겸 살려주세요가 먹힐 거냐,
0: 네.
3: 국민의힘 살려주세요가 먹힐 거냐. 저는 김부겸 살려주세요가 더 먹힐 거라고
0: 윤희은 대표님.
2: 네. 가능성이 저는도 그 김부겸 후보 가능성이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
0: 네.
2: 좀 높은 것 아니겠는가.
0: 알았어요.
2: 뭐
0: 김정현 기자님.
1: 저도 김부겸입니다.
0: 알겠습니다. 3대 0. 아, 저기
2: 네.
0: 얘기해야 되는데. 딴데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딴데 가서 제 얘기는
2: 장
0: 들으세요.
2: 소장 네.
0: 딴데 가서 얘기 들으세요. 패널로. 조금 있다가.
2: 네.
0: 부산, 여기도 오차범위 접전 여론조사가 좀 나오고 있어요.
3: 네.
0: 장영철 부서장님.
3: 예,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했습니다. 5월 1일부터 2일 이틀 동안 부산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휴대폰 가상번호로 했고요. 응답률이 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였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46.9%, 박형준 후보가 40.7%, 정의한 후보가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0: 네, 어떻게 보세요? 흐름.
3: 뭐 저는
0: 전제 수보도 이제 한 5자 앞자리가 5자였다가 점점 네. 좀 내려오는 추세잖아요.
3: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극적 투표층의 여부인데 이 조사에서는 투표 의향이 빠졌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건데 네. 박형준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금 더 결집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대개 이게 박빙으로 가고 있는 현재 지방선거의 광역단위 선거에 있어서 막판 그러니까 구도 정책이 바뀌지 않거든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 국정 지지도 여전히 강고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혜택을 받기에도 집권 여당이 유리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머지 편차는 어디서 나오냐면 인물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강고한 힘을 가지고 있고 기대 심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러 그 여당 후보 중에 전재수 후보는 제일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적극 지지층에서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벌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한번 부산 한번 바꿔보자라는 심리들이 좀 크기 때문에 여기도 뭐 전재수 후보가 여전히 좀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옛날에 오고돈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잖아요. 예. 2017년도 2018년도죠. 예, 예. 바꿔봤더니 별거 없더라. 이런 건 안 먹혀요?
3: 오고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 좀 다른 좀 이렇게 불미스럽게 네, 끝나버렸기 네.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당시에 오고돈 시장 부산시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뭐 되게 이렇게 변화의 그 기운들이 좀 있었는데
0: 그때도 집권여당
3: 사실은 너무 짧았었어요.
0: 짧았습니다.
3: 예, 그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눈앞에 해수부가 이전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HMM 그 11조 연매출 11조가 되는 해상 1위 기업이 오는 걸로 물론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눈에 이미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 기대감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윤영 대표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좁혀진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전재수 후보의 이제 우위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15% 뭐 이상 차이 나던 부분들이 지금 한 자릿수 이내에 그러니까요. 또는 오차 범위 내 결과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이제 흐름들 국면으로 진입을 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0: 네.
2: 또 이제부터 사실은 뭐 그런 이제 캠페인의 역량 차이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부산 북구갑에 나타난 뭐 이런 흐름들과 같이 뭐 전재수 후보에 대한 이제 공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먹힐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주요하게 마지막 변수 아닐까 싶습니다.
0: 김정은 기자님 왜 좀 네. 이렇게 전재수 후보 지지율이 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까요? 네거티브가 좀 먹혔다?
4: 전재수가 하락했다기보다는 네. 박형준이 올라오고 있다고 네.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재수 후보 측에서도 캠프 측에서도 알고 네. 있었어요. 박형준이 올라올 거라는 거.
0: 네.
4: 그러니까 그게 시간 문제였지. 근데 네. 다만 시간이 생각보다 늦게 왔죠.
0: 보수 결집이 늦었다.
4: 네. 원래 더 빨리 왔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이제 온 거고 이건 예상했던 시나리오 안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아주 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김정인 기자님 기자의 눈으로 봤을 때 네.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유 장동혁도 오고 뭐 저 그냥 뭐 좀 개혁적인 쇄신하고자 하는 그런 네. 분들도 오고 다 그냥 섞어서
4: 네.
0: 선대위를 용광로 선대위 만든다 뭐 이런 네. 분위기잖아요. 네. 보통은 장동혁 대표 안 부르기도 하는데 네. 그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4: 안 될 것 같습니다.
0: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왜 저래요? 그럼?
4: 그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0: 왜요?
4: 아까 얘기했던 그 네. 단일화 했을 때 1 더하기 1이 2가 되느냐.
0: 네.
4: 그러니까 한동훈과 박민식이 합쳤을 때 네. 각자의 지지율만큼 합산이 돼서 2가 만들어지느냐를 봤을 때 2가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네. 그러니까 1에서 조금 올라갑니다. 1.1, 1.2입니다.
0: 네. 네.
4: 그러면은 용강로 했다가요.
0: 네.
4: 이 안 되고요. 오히려 용광로에서는 이미 결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그 화학적인 결합이 되느냐 제가 봤을 때 그 과정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0: 약간 거리 두기 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맞다 네. 이렇게 네. 기자님은 판단하시는 거군요.
4: 네.
0: 알겠습니다. 울산도 한번 가볼까요? 그 송영길 대표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 선거를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일화 이슈가 울산시장뿐만 아니라 좀 다른 평택 지역까지도 얽혀져 있는 것 같은데 김정현 기자님
4: 네.
0: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울산?
4: 그거는 당에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선을 분명하게 그은 것 같아요.
0: 네. 안 한다?
4: 그러니까 당대 당 단일한 네. 논의는 없다. 그러니까 울산 때문에 평택을

0: 논의한다거나 평택 때문에 울산을 논의하는 경우는 없다. 결코 없을 것이고, 다만 개별 후보들 간 차원에서 단일화를 한다면 거기까지는 만류하진 않겠다는 입장이거든요.
1: 알아서 해라.
0: 예, 그리고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김장욱 후보도 여전히 단일화를 해달라고 그 상대당 후보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윤희영 대표님, 네. 여론조사 좀 나온 게 있나요?
2: 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4월 25일, 26일 양일간 울산 거주 18세 이상 1,006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42.6, 국민의힘 김두겸 현 시장이죠. 32.5, 진보당 김종훈 16.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진보 후보들이 높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만 나오면은 김상훈 후보는 단일화를 굳이 안 해도 앞서가는 흐름이긴 할 텐데.
1: 근데 윤희용 대표님,
2: 네.
1: 지금까지 울산시장 여론조사 선거 많이 보셨잖아요.
2: 네네.
1: 거기서 진보 세력이 50%가 넘은 경우가 없잖아요.
2: 없잖아요.
1: 근데
2: 그래서
1: 이렇게 지금 나온 거는 좀 약간
2: 제가 봐도
1: 진보
2: 이전과는
1: 아닌가?
2: 좀 다른 흐름이에요.
1: 다르죠.
2: 그래서 저는
1: 흐름이 맞나?
2: 일단은 여기서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1: 예.
2: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10% 초반을 넘어서 중반대에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1: 그러니까요.
2: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잘 없는 현상이잖아요. 울산만의 특이한 현상이고 굉장히 강고해요. 울산에서는 구청장을 진보당 후보가 되는 경우들도 제법 있는 상황인 것이기
1: 노동자분들이
2: 때문에
1: 많이
2: 예, 투표
1: 하시니까.
2: 이게 실제 득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지지율인 것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되기 사실은 이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절실하게 단일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제 김상우 후보일 수밖에 없는 흐름. 그게
1: 알겠습니다.
2: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장영철 부소장님, 이
3: 예.
1: 여론조사 분석 좀 해주세요.
3: 여론조사는 글쎄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기에는 사실 쉽진 않긴 한데 좀
1: 네.
3: 많이 나오기는 했네요.
1: 그렇죠.
0: 근데 저는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1: 네.
0: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택이라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단일화 이슈하고
1: 네.
0: 울산이나 제가 몇번 진보당하고 단일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키가 될 지역이 부산 연제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지방선거에서 단일화 이슈하고는 접근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1: 네.
0: 총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그 중앙당이나 이런 데서 정치적으로 하고 그 후보의 당선, 당락 이 문제가 핵심 포인트지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면은 밑에 기초자치단체장에서부터 시도의원까지 선거를 찍을 때 누구를 찍느냐, 어느 당을 찍느냐가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중앙당에서 절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1: 네.
0: 들어서 기초의원들이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김종훈 후보라는 그 후보가 위에서 십몇 프로를 받쳐주고 있을 때와 단일화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자당 후보가 출전하지 않을 때하고는 투표할 게임 자체가 사실은 그라운드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울산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그냥 단일화 아니면 뭐 진보당 이런 외연만 가지고 그 판단을 하는 거지 선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조금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울산은 단일화를 하기 위한 가장 큰 장애, 허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단체 선거 밑에 있는 하위 선거 후보들 네, 지금 현재 득표 역량 이런 게 제일 크게 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여기는 좀 다음 주에 다른 여론조사가 나오면
0: 예.
1: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게 진보 후보가 거의 60% 가까이 나오는 거는 처음 봐가지고 좀 다시 살펴보고요. 경남지사 한번 살펴볼까요? 장영철 부서장님.
4: 예, 그 KBS 창원 의뢰로 한국 리서치가 4월 14일에서 16일 경남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진행을 했고요.
1: 네.
4: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1: 네.
4: 김경수 후보가 37%, 박완수 후보가 27% 나왔습니다.
1: 김경수 후보가 한10% 정도 앞서는 거 나왔는데 윤희용 대표님
2: 네.
1: 다른 결과도 좀 있는 것
2: 네,
1: 같아요.
2: 프레시안이 이노텍 시스템즈에 의뢰해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예, 경남 거주 1,001명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습니다. 유무선 혼합이 있었는데 여기선 김경수 43.6, 박완수 48.7. 네. 그래서 이제 박완수 후보가 수치상 더 높게 이제 나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1: 왜 이래요?
2: 경남이 사실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네. 워낙 심해요.
1: 왜요? 왜?
2: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람 면접원이 실시해서 중도층들이 충분하게 표집이 된 조사인 경우에 네. 김경수 후보의 어떤 우세한 흐름들 보이는 결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반면에 ARS 조사인 경우에는 중도층 표집이 덜 돼서 양쪽에 이제 관심도가 높은 분들이거든요. 이제 정책 관여도가 높은 분들인 경우에 거기다 또 플러스 집전화가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되면 보수 후보가 지지율이 좀 더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여기 반영되고 있어요.
1: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네. 좀 비겁한 변명 아니에요? 아니, 아니, 편차가 아니요. 너무 커요. 네.
2: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네. 뭐 또 정해진 답변이긴 한데 선거 때 이런 경우 투표율이 이제
1: 됐어요.
0: 시기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 한국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이었고 네. 그 프레시안 조사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 그러니까 박완수 후보가 김경수 후보는 일찌감치 사실 결정이 돼가지고 바닥을 누비고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고 공중전에 집중도들이 높았던 반면에 박완수 후보도 상시적으로 상대 후보로 거론이 되긴 했지만 확정되거나 그렇지 않고 현 지사로서 좀 그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요.
1: 순위도 바뀌었고 네. 예를 들면
2: 수치도 낮죠.
1: 박완수 후보랑 후보가 이 두 개의 여론조사 편차를 보면 21%가 나와요.
0: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유무선 혼용 부분이 되게 크게 작동을 했던
1: 또
0: 부분들이 비겁한 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끼리 형성해가지고
2: 그 KBS 창원 이제 한국리서치 의뢰한 조사 김경수 37, 박완수 27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는 건데 재질문을 하지 않은 조사예요. 사람 면접원이 할 경우에는 특히 모른 응답 유부층이 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사기관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어딥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하지 않는 조사기관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의도성을 갖는 것은 아니고 기관의 스타일이거든요.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재질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만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어서 후보들의 지지율이 37, 27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사에서 뭐 특성들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니까요.
1: 네, 김재윤 기자님. 네. 이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들 얘기 변명 들으셨잖아요. 아, 네. 비판 좀 해주세요. 네?
5: 비판이요? 네. 아니 근데 저희도 사실 제가 경남 그 지사 선거에 네. 관심을 그렇게 많은 중앙 언론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1: 그렇죠.
5: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사실 경남지사 덩치가 되게 큰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이 관심이라는 게 어쨌거나 제로섬이잖아요. 어디 관심을 크게 가지면은 어딘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건데 상대적으로 부산이나 울산 여기 더 관심이 가다 보니까 경남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두 분을 비판하고 싶으나 아는 게 많지가 네. 않아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1: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장영철 부소장님 네. 선거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동안 여당 우세 이러한 흐름이었는데 또 이렇게 붙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또 아닌 여론조사도 나오고 이 선거 결과랑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여론조사를 왜 하냐. 이러한 비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 전문가로 다시 한번 변명해 주세요. 예.
0: 이럴 때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접전 지역 광역 단위에서는 그러니까 그 인물 PI 캐릭터가 얼마나 강고하냐가 예측 가능한 여론조사들을 좀 만들어내는데 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박완수 경남지사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지역 바닥에 좋습니다.
1: 나쁘지 않다.
0: 잘하고.
1: 좋다.
0: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인지도나 지명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번에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조금 약간의 불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비교를 하기는 그렇지만 부산의 전재수 후보나 이런 안정성에 비해서 김경수 후보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조금 부산보다 훨씬 더 이게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박완수 지사는 현재 캐릭터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전 이재명 정부와의 케미를 강조하면서 김경수 후보의 PI를 어떻게 잡아나가느냐가 앞으로 선거에서 관점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서울시는 좀 다루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또 붙는 여론조사도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0: 다음 주 되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갖고 서울시장 선거도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서울시와 관련된 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오시도록 세 분께 숙제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네. 오늘도 예. 전국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대연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유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만나요. 뉴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맑은 하늘 아래 기분 좋은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공기가 제법 선선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4.3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4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질은 어제 청정한 남서기류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수준입니다. 바깥 활동 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다만 낮 동안에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 곳곳에 5mm 정도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출근길 정체가 많은 가운데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차량들 밀리고 있고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영동대교까지 다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구리 방향 묵동 나들목 1차로 승용차 간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 속도 내기 매우 어려운데요.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12: I love YTN 라디오의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11: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4: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SNS를 통해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의 요청,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과정에서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그리고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유지하되 호르무즈에 갇혀있는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해 합의가 최종 타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말하다가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며 한국 선박이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은 전날 박살났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만 이용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는 SNS에 올린 경고문에서 해협을 건너는 유일한 안전 항로는 이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미군이 해상 질서와 안보를 교란하는 위험한 행동을 감행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이 위협받고 일부 상선과 유조선, 어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정부는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전과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기업 실적 낙관론에 힘입어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73% 오른 49,298.2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81% 오른 7,259.22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03% 오른 25,326.1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5%,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농축산물은 하락했지만 전기, 가스, 수도는 변동이 없고 공업제품, 서비스가 상승해 전체 0.5%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농축산물은 마찬가지로 내렸지만 서비스, 공업제품, 전기, 가스, 수도가 오르면서 전체 2.6%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5%,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9% 각각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35곳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열풍 속에 삼성전자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킨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매출 톱5에 신규 진입했습니다. 6일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